9750, 우물정 9750, 활짝 열려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답이 안 들어왔는데 결정적인 힌트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요, 오늘 주인공 몇 장 몇 절을 찾으라라고 성경 봉독에 얘기를 하며, 어머 성경에 호박국도 나와요 라고 할 정도로 이 호박국이랑 오늘의 주인공이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결정적인 힌트 하나 드리면서 찬양 나가는 동안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 들어오시는 분, 14번째 들어오시는 분, 27번째 들어오는 정답자에게 선물 드릴 예정입니다. 정확하게 세 가지고요. 7번, 14번, 27번째 정답자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 활짝 열려있다고 말씀드리는 순간 0771님 1등으로 정답 맞춰주셨고요. 1994님 2등으로 정답 맞춰주셨고요. 1113님 3등, 9507님 4등, 네, 현재까지 4등 들어왔고요. 7번째 들어오시는 분 누구실까요?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나가는 동안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이 찬양도 오늘의 주인공의 고백입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에서는 말씀을 사모하고 더 알기 원하는 전남동부 지역 성도님들을 위해 로마서 세미나 다시 복음으로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용 목사님을 강사로

0: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순천 명광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13일 수요일, 이 복음은 14일 목요일, 그러나 이제는 15일 금요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주제로 각각 열립니다. 복음의 진수라 불리는 로마서 세미나를 통해 다시 복음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저녁 7시 순천 명광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로마서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번 세미나에 대해 더 잘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멘. 아멘.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에서 92.9MHz 주파수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 전남동부 극동방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핸드폰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 다운받으셔서요. 전남동부 맞추시면 지금 듣고 계신 방송 전국 어디서나, 세계 어디서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10분을 막 지났는데요. 로마서 성경 세미나가 순천 명광교회에서 어제부터 저녁 7시 이지웅 목사님을 강사로 열리고 있는데요. 어제 로마서 세미나 그 현장에서 만났던 청년 한 분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 귀한 청년 한번 다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네. 우리 사랑의 뜰 안에 처음으로 연결된 정말 멋진 청년이신데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1: 네, 안녕하세요. 전남 극동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 명광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청년 박성은이라고 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성은 씨,
1: 네.
0: 어제도 로마서 세미나 그 현장에서 드럼을 치고 계시더라고요.
1: 아, 네, 맞습니다.
0: 네, 공부하느라 바쁠 텐데, 이렇게 수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금요일 평일 저녁에 오셔가지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또 세미나 열심히 듣고 있는데, 로마서 세미나 어떠셨나요? 우리 애청자들께 자랑 한번 해주시죠.
1: 어제 로마서 세미나 처음 들었는데, 이제 이번 로마서 세미나 주제가 다시 복음으로였어요.
0: 네.
1: 사실 저희가 일상에서 살면서 기쁜 소식이라는 그것이 많지 않잖아요. 좀
0: 네.
1: 삶에 도취이기도 하고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힘든 일도 많고 한데 다시 복음으로라고 다시 예수님 앞으로 또 다시 예수님만이 복음 되신다는 그 소식이 또 다시 저한테 크게

0: 받아서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여러분, 어제 저녁부터 순천 명관교회에서 저녁 7시에 이지용 목사님을 강사로 로마서 성경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은 씨,
0: 네.
1: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 애청자님들께 많이 많이 오시라고 홍보 한번 하시지요.
0: 아, 네. 또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저녁, 이렇게 이틀, 로마서 세미나 남아 있는데, 사실 어제 오지 못하셨더라도 또 와서 은혜 받고 가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삶에 지치고 힘든 일이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복음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기쁜 소식,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을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녁 7시에 함께 오셔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순천 명관교회의 귀한 청년, 우리 박성은 청년 전화로 연결해 봤습니다. 오늘도 학교 가셔야 되죠?
0: 네, 이제 지금 다시 수업 들으러 가야 됩니다.
1: 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청년, 오늘 전화 감사해요.
0: 네, 좋은 하루 되세요.
1: 네.
0: 네, 감사합니다.
1: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멋진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결단하는 시간. 로마서 성경 세미나. 오늘 목요일 저녁인데요. 어디 가실 계획이십니까? 오늘 순천 명관교회로 오셔서 로마서 세미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에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로 된 찬양인데요. 오직 믿음으로 찬양 들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퀴즈 정답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신데 조금 이따 발표할 그분 만나러 출발하겠습니다.

0: 아멘. 우리 1316님께서요, 귀한 청년, 목소리도 멋져요, 라고 칭찬해 주셨는데요. 목사님, 아까 청년 인터뷰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1: 네. 제가 잘못 들었는데.
0: 청년이 성경 세미나도 와서 열심히

0: 6161님이 7번째 셔가지고요. 네, 당첨입니다. 제가 당첨 문자 보내드렸고요. 성함 주소 2061님 보내달라고 답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쭉쭉쭉쭉 세다가 14번째 정답을 주신 분이 누굴까 보니까 6230님이셨어요. 6230님이 14번째로 하박국 선지자 맞춰주셨습니다. 6230님도 제가 당첨되셨다고 성함, 주소 보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후로도 제가 쭉쭉쭉쭉 세고 있는데 27번째 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직 26번째까지밖에 안 들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으니까요. 방송 들으시면서 퀴즈 정답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의 주인공 한번 만나볼까요?
1: 네, 오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0: 네. 목사님, 하박국이라고 하면요. 좀, 사람들이 이렇게 호박국이라고 해야 정답을 좀 많이 보내주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한테 막 이렇게 좀막잘 알려진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1: 그렇죠. 하박국
0: 네.
1: 선지자는요, 성경에 많이 언급되는 인물은 아니지만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중요한 선지자예요. 먼저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을 좀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껴안는 자 또는 매달린 자라고 그 뜻을 알 수가 있죠.
0: 네. 목사님, 저는 정말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녔고, 설교도 많이 들었지만,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껴안은 자라는 건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1: 네. 하박국 선지자의 삶을 보면 하박국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극도로 혼란스러운 그리고 또 암울한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의 제국은 무너지고 그 자리에 바벨론이 차지하면서 바벨론은 유다를 위협하고 있었죠.
0: 아이고, 정말 나라가 무너져가는 그런 힘든 시대를 살았네요.
1: 네. 게다가 유다라는 나라의 내부의 상황도 심각했는데 요호야김 왕은 폭군으로서 무죄한 사람들을 죽이고 탄압을 했고 사회 곳곳에서 또 부정과 부패가 만연했던 악인이 득세하던 그런 의인들이 오히려 멸시를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0: 네.
1: 그런 시대에서 하박국이 할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붙잡다, 매달리다, 하나님을 껴안다라고 그의 뜻이 불리는 겁니다.
0: 야, 이름 속에 그런 깊은 의미가 있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목사님.
1: 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요. 하박국 선지자의 직업인데요. 하박국 3장을 보시게 되면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바라고 되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나의 수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3장에는 셀라라는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음악 전문 용어로서 반복되고 있는 내용들을 통하여 볼 때에 학자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레위 지파로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 오늘날로 얘기하면 찬양 사역자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0: 야, 선지자이면서 찬양 사역자였다니 참 독특한 분이십니다.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다른 선지자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또 특별한 점이 있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오히려 반대예요. 오히려 하박국 선지자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의문을 질문하는 선지자로 펼쳐지죠.
0: 저는 참 용감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하나님께 질문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1: 네, 그렇습니다.
0: 네.
1: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하나님께 어찌하여라고 묻고 있고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 대답을 하십니다. 또그 대답에 대하여 하박국 선지자가 또 어찌하여라고 하는 질문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0: 정말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1: 예, 하박국서는 선지자의 부르짖음으로부터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하박국 1장 2절에서 3절을 피디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0: 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0: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 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1: 이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큰 고뇌와 고민이 많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게 악으로 가득 찼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0: 와, 목사님 이 마음이 너무 공감이 가는 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의 불의를 보면 이런 마음 품을 때가 있거든요.
1: 네, 맞죠. 바로 이것이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하박국의 질문은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보편적인 질문이기도 하죠. 왜 의인은 고통을 받고 악인은 번성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욥도 시편의 기자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품는 질문이죠.
0: 맞습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와, 나도 이런 생각 많이 해봤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엄청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1: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바벨론 즉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 유다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제가 하박국서 1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을 다니면서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리니.
0: 와, 목사님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1: 네, 하박국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하박국의 의문을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혼란을 가져오게 한 거죠. 그래서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 유다가 죄를 지은 게 맞아요. 공의가 떨어진 건 맞아요. 그런데 왜 바벨론은 유다보다 훨씬 더 악한 나라인데 더 악한 나라를 들어서 덜 악한 나라를 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0: 야, 목사님 제가 그 상황이라도 하박국처럼 질문했을 것 같아요.
1: 네. 네, 그렇죠. 하박국서 1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그의 고민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께서는 누리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현실 사이에서 그 간격이 너무 커서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하박국은 의문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오히려 불평하고 뭐 불만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질문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매달린 자, 껴안는 자의 뜻이 되는 겁니다.
0: 야, 목사님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멋진 게요. 우리는 의문이 생기면 혼자 의문을 품었다가 혼자 답을 하고 오해를 하고 점점 관계가 멀어지기가 쉬운데 하박국은 끝까지 하나님한테 매어 달리네요.
1: 네,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굉장히 멋있는 모습은 이제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0: 네.
1: 자신이 가진 의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그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그는요 기다린다라는 점이에요. 하박국서 2장 1절을 피디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0: 네,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하였더니.
1: 네, 이 장면이 참 감동적이죠. 하박국은 답이 오지 않는 현실 앞에서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망대는요 원래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한 곳입니다. 파수꾼이 밤새도록 적의 동태를 살피면서 춥고 외롭게 그곳을 지켜야 기다려야 할 수 있는 곳이죠. 하박국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을 기다리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이 하박국에게 임합니다.

0: 제가 하박국 2장 2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요. 3절과 4절을 피디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1: 네.
0: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1: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0: 아멘. 이 말씀에 담긴 핵심의 두 가지는요. 첫 번째, 기다려라,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달라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응답의 의미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박국서의 핵심이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이기도 하는 거죠.
1: 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목사님, 이거 로마서 세미나 때 들은 이야기인데.
0: 네, 맞죠.
1: 네.
0: 네. 이 말씀은요,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그대로 그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1: 네.
0: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참 놀라운 메시지이죠.
1: 네. 그런데 목사님, 더 놀라운 것이 있다고.
0: 네.
1: 네. 그게 무엇인지.
0: 네, 이 메시지가요. 지금으로부터 약 5천 년 전, 독일의 한 사제 마르틴 루터가요,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을 읽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선한 행동, 행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며 구원을 얻은 후에도 우리를 굳게 지키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루터가 깨닫게 된 거죠.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과 그 이후에 구원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고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1: 와.
0: 그러니까 이것을 가장 먼저 선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던 것이죠.
1: 네. 목사님, 제가 사는 동네는 아구찜이 되게 유명한데요. 그
0: 네.
1: 아구찜 거리에 가면 전부 다 원조라고 다 적혀 있거든요.
0: 네.
1: 그만큼 원조가 중요하다는 말인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심지어 종교 개혁까지. 그 원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분, 하박국 선지자였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0: 하박국 선지자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비결은 이 세상의 부조리, 어쩌면 억울한 상황,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고 그가 3장에서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성경 구절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이죠. 피디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1: 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0: 네.
1: 아멘.
0: 이 땅에 부조리가 있어도 악인이 흥해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기뻐하겠다라는 것이 망대에서 깨달은 하박국의 믿음이었습니다.
1: 아멘. 목사님, 여기에서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담은 찬양 한곡 듣고 이어가 볼까요? 네. 옹기장이가 부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

0: 아멘. 옹기장의 목소리로 주 여호와는 나의 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목요일, 우리 순천영광교회 유한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 하박국을 만나고 계십니다. 2991님께서요, 행함이 아닌 믿음이라. 아멘이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0782님께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9507님께서도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셨고요. 또 어찌하여 선지자라고 검색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금방 나온대요, 목사님.
1: 네.
0: 네. 정말 하박국 선지자는 어찌하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드린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퀴즈 정답 아까 7번째, 14번째, 27번째 세 분께 선물을 드린다고 했는데 27번째 2991님이십니다. 당첨 축하드리고요. 성함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물을 못 받으신 좀 안타까우신 분들을 위해서 갑자기 9시 36분을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에 깜짝 퀴즈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하박국의 고백 중에서 퀴즈 드립니다. 하박국 3장 19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땡땡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을 오늘 알려주셨는데요. 나의 발을 무엇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까요? 동물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노루, 2번 기린, 3번 사슴, 4번 치타, 5번 나이키. 여러분 퀴즈 정답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 정답 맞춰주신 분께 한 분에게 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감동적인 이야기 하박국 선지자. 목사님,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1: 네, 하박국 선지자를

0: 통하여 우리가 한번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크게 네 가지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과 질문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도 믿음이에요.
1: 아멘.
0: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포기하거나 등을 돌리거나 좌절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왜 이렇게 이런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간 거죠. 이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는 신앙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1: 아멘.
0: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에요. 하박국은 응답이 오지 않을 때에 망대를 떠나지 않았어요. 뭐 안 오네 하고 떠난 게 아니라 그 망대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린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응답이 늦어질 때가 많죠. 또 삶이 이해가 안 될 때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달라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은 단순한 교리적 선언이 아니에요. 악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현실 가운데서 선지자가 몸으로 경험하고 가슴으로 그 깊은 곳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 아멘.
0: 마지막 네 번째는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믿음의 완성인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감정이나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기쁨 그 자체를 믿음으로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질문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망대를 떠나고 싶은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껴안으십시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2: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

0: 네, 예수전도단의 목소리로 부흥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찬양 중에 어떤 찬양을 제일 좋아하냐고 묻는다면 이 부흥 찬양을 꼽아요. 네. 항상 부를 때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찬양인데, 여러분,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도 목사님, 원조가 하박국이네요. 하박국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부흥.
1: 네, 맞습니다. 사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잖아요.
0: 네.
1: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죄에서, 진노에서, 심판에서 구원받은 그 믿음이 현실 속에서도요, 부조리와 아픔과 어떤 악한 세력들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살아가게 하는 것 또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이고, 이거를 깨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땅의 부조리와 악과 죄에 대하여 부흥과 회복을 꿈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꿈꾸니까 내 마음속에 나는 여호와로만 기뻐하리로다라고 마지막에 찬양으로 끝을 맺는 아주 섬세한 오빠 같은 우리 선지자이십니다.
0: 네, 정말 지금으로 치면 기타 치면서 말씀 전하는 그런 목사님 같은 분이시잖아요.
1: 네.
0: 네. 근데 이름이 좀 하박국이시네요.
1: 네. 네.
0: 자녀를 좀 성함을 잘 지어야겠다 이 생각이 들면서 3995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1: 샬롬, 하박국 선지자님 너무 멋지네요. 그리고 책 잘 받았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하루이시길 소망합니다.
0: 네, 3995님 저도 동의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님 정말 멋지십니다. 1487님께서도 문자 주셨어요.
1: 네, 날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은, 매달리고 붙잡는 삶이 되게 하소서.
0: 아멘. 하박국 선지자님이 하나님을 껴안다 이런 뜻이라고 하셨는데요, 목사님.
1: 네.
0: 껴안는 것도 여러 방법이 있는데 저는 약간 백허그 같다. 하박국 선지자님.

0: 선지자가 우리 하나님을 뒤에서 이렇게 꼭 절대 안 놓쳐야지라고 껴안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네, 혼자 상상을 해봤습니다. 2484님께서도 문자 주셨습니다.
1: 네,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 사슴같이 인도하십니다.
0: 네, 정답 사슴을 맞춰주시기 위해서 또 이런 귀한 문자 주셨습니다. 그래요, 제가 깜짝 퀴즈 드렸는데요. 정답은 사슴이었습니다. 지타도 아니고 기린도 아니고 사슴이 정답입니다. 3548님께서도 문자 주셨어요.
1: 믿음을 완성하도록 조바심이 안심이 안심으로 바뀌도록 하게 하소서.
0: 네, 조바심이 안심으로 아멘 변할 줄 믿습니다. 2991님은요 27번째 오늘 퀴즈 정답 당첨되신 분이시거든요.
1: 듣는 기쁨이 있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기뻐요. 망대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2991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당첨이요. 5217님께서 사슴 정답 맞춰주시면서 또 문자 주셨습니다.
1: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0: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조차도 좀 아유 이런 말을 드려도 되나 이렇게 할 정도가 있는데 하박국처럼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믿음이라고 오늘 배웠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찌 하시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2024님께서도 문자 주셨습니다.
1: 하박국 선지자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0: 네, 정답도 3번 맞춰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많은 분들이 문자 주시고 또 하박국 선지자를 만나면서 은혜 받았는데요. 우리 목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1: 네, 저도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면 살아가는 믿음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0: 네, 오늘도 성경 속의 인물 귀한 하박국 선지자를 진하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순천영광교회 유한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이해 안 되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어찌하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 또 의문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금요일이고요. 순천 동부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님들을 위한 귀한 목회자 세미나가 열립니다. 이지웅 목사님,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시고요.

지용근 대표님, 목회 데이터 연구소 대표님이십니다. 귀한 강사님들 모셔서 귀한 강의도 해드리고요. 또 식사도 너무너무 잘 준비했고요. 또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귀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고요. 또 경품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혹시 아직도 등록 못하신 목사님 계시다면 꼭 등록하실 수 있도록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 목사님들께 샵 9750, 우물전 9750,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세미나라고 문자 주시면 안내문 보내드리거든요. 받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께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했더란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진아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생명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여행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하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이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역의 장로예요. 다시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리

0: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것을 기만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여수 아름다운 교회 고관수 장로님의 낭독입니다.
1: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더라. 적은 누력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0: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1: 전남동부 온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23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힘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려면 첫째, 나만 생각하는 공명심을 버려야 합니다. 사울이 죽은 뒤 나라는 다윗의 유다와 이스보셋의 이스라엘로 나뉩니다. 12절 13절에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고 해요. 아브넬과 요압 두 장수가 기브온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양쪽 모두 먼저 전면전을 의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넬의 한마디 제안이 모든 걸 바꾸어 버립니다. 14절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고 해요. 그러자 요압도 일어나게 하자고 맞장구 칩니다. 각 진영에서 12명씩 총 24명이 나섭니다. 이 12명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지배권을 두고 싸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나요? 서로 상대의 머리를 잡고 칼로 옆구리를 찌르니 일제히 쓰러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칼날의 밭이라는 뜻의 헬갓핫술임이 됩니다. 장난처럼 시작한 한판이 전면전으로 번져 결국 다윗 쪽이 승리하기는 했지만 동족 상잔의 피가 기브온 들판을 적시고 맙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의 공명심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용서했지만 신복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미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충성심을 과시하며 왕 곁에서 한자리를 차지하려는 야망을 표출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으며 헌신한다고 말은 하지만 내 안에도 이런 공명심이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야 하고 내가 높이 올라가야 하고 내가 이겨야 하고 내 자리는 결코 위협받아선 안 된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공동체의 거룩보다 나의 승리만을 우선시할 때 내부의 전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기보다 나를 증명하려는 공명심으로 행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 정도면 용서한 것이라며 스스로 선을 그어버린 관계는 없나요? 내 힘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려면 둘째, 때를 아는 십자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전투가 맹렬해지자 아브넬의 군사가 패하여 달아납니다. 이때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이 등장해요. 19절에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라고 해요. 아사헬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신체적 은사를 갖고 있었어요. 18절에 보면 그의 발이 들노루같이 빨랐다고 해요. 아사헬은 그 빠른 발만 믿고 오직 아브넬을 추격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백전노장 아브넬이에요. 아사헬의 열심은 언뜻 보면 다윗을 향한 충성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실력을 과대평가한 만용입니다. 지금 아브넬이 어떤 상황인가요? 이미 전쟁에서 패하여 도망가는 중이잖아요. 더는 싸울 의지가 없어요. 게다가 아브넬은 단순한 적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훗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가능성이 있는 동족이기도 해요. 그런데 아사엘은 이런 것을 보지 못합니다. 아브넬과의 싸움은 이방인과의 싸움이나 아말렉과의 싸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처럼 분별 없는 열심은 독이 될 뿐입니다. 다윗을 따라 광야 훈련을 함께 겪기는 했지만 여전히 미숙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래요. 명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꼭 믿음은 아니에요. 내가 물러설 때를 아는 것, 나서지 말아야 할 타이밍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요즘 쓰는 속된 말로 낄기 빠빠라고 하지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것. 그래서 십자가는 지혜이고 지혜는 타이밍이에요. 나의 재능과 열정이 하나님의 때와 방향에서 어긋난다면 그것은 오히려 공동체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만용이 됩니다. 내 은사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오히려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재능이나 능력을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사용하나요? 아니면 내 판단과 열정만을 앞세우며 달려가나요? 물러설 때와 나서야 할 때를 잘 분별합니까? 이혼 후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다가 마음속 욕심과 교만을 회개하여 복수를 용서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들노루같이 빠른 자기 능력을 과신하며 아브넬을 쫓은 아사헬처럼 저는 늦둥이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무서울 것 없이 교만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에도 취업하자 저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잘잘못을 따지며 내가 다 옳다고 여겼지요. 전 남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은 희생하지 않고 아사헬에게 다른 군사를 붙잡으라고 하는 아브넬처럼 저도 겉으로만 희생하는 척하고 속으로는 남편을 다른 집 남자들과 비교하며 질서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아브넬이 창 끝으로 아사헬을 죽였듯이 저도 이혼의 창으로 가정을 깨뜨렸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피해자라고 억울해하며 전 남편에게 복수할 생각만 했고 그럴수록 삶은 피폐해졌어요. 그렇게 상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저는 지인의 소개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어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내 죄가 깨달아지니 복수를 용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지요. 제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지자 전 남편이 용서되고 내 죄가 전 남편의 죄보다 크다는 것이 인정되었어요. 물론 지금도 큐티를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면 교만과 미움이 바로 올라와요. 아브넬의 권력 욕심과 아사엘의 교만이 죽음을 불렀듯이 이기고 또 이기려는 제 안의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길 기도해요. 혼자서는 욕심과 교만을 뿌리 뽑지 못함을 알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말씀 묵상 공동체에 딱 붙어가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제 강점을 복수가 아닌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입니다. 21절과 22절에 보니 아브넬은 뒤쫓아오는 아사헬을 두 번이나 만류하며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고 경고합니다. 아브넬은 아사헬을 죽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괜히 아사헬을 죽이면 그의 형 요압과 원한 관계로 이어질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살려두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아사헬은 물러가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다 결국 아브넬의 창 뒤끝이 그의 배를 찔러 아사헬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아사헬의 죽음은 공동체 전체의 전위가 꺾이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물러설 때와 나설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경고하세요.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지금은 물러설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고 내 자존심과 오기를 앞세워 달려나가면 창 뒤끝에 찔려 쓰러지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내가 든 칼로 상대를 쓰러뜨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검으로 내 죄를 도려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에 있습니다. 날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기도드립니다.

0: 주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저희 안에는 여전히 나를 드러내고 싶은 공명심과 교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브넬의 경고를 무시한 아사엘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열심과 오기를 앞세우며 내 힘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나의 자리와 명예보다 하나님 나라 세워 나가기를 더욱 사모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가 치러야 할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닌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상대를 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고 내 죄를 도려내므로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깨어질 위기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모든 위기가 구원의 기회가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시는 어머니들의 마음으로, 날마다 영혼의 양식을 준비하시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시는 귀한 주의 사자 목사님들을 위해 전남동부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에서는 2026년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순천 동부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목회자 세미나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용 목사, 통계를 바탕으로 미래 목회를 예상하는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를 강사로, 각각 다윗의 노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시편, 통계로 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목회자님들의 말씀 준비와 목회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세미나 참석이 어려운 지역 목사님들을 위해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열악한 목회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양들을 섬기시는 목회자님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이번 세미나의 등록비는 10,000원이며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사랑하는 목회자님들을 위해 이번 세미나를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안내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디.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0: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1: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2: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
3: 푸른 집과 남자 청소년 단기 쉼터, 여자 청소년 단기 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초록 어린이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혼자 버텨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수 YWCA는 청소년의 곁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과 연대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4: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시간은 여승파교회 고마노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너희는 약속의 자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따라합시다. 너희는 약속의 자녀라. 무슨 자녀라고요? 예.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이스마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고 또 한 집에서 자라고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큰아들 이스마엘 있지? 이 집에서 쫓아내. 큰아들을 쫓아내라고 했어요. 이스마엘은 아들은 아들이었지만 어떤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없었어요. 아버지 후광을 입고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는 그런 대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잘 살고 끝났어요. 그런데 이삭은 어땠습니까? 끝까지 아브라함 품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보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이삭에게 유업으로 물려주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삭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업에도 어려움을 겪었고 인간관계에서도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또 가정이 깨질 뻔한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자녀들 때문에 아주 깊은 고민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삭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점점 더 탄력을 받아서 잘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아주 번성하도록 그렇게 했다. 성경 말씀 보면은 이삭의 장례에서 쭉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스마엘과 이삭 두 종류의 인간이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에게는요 어떤 약속도 없어요. 그런데 이삭에게는요 약속을 주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내 실력이 중요하고 부모 잘 만나서 내가 뭐 유산도 많이 받고 또 돈도 많이 벌고 환경이 좋아지고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물론 그거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내가 이스마엘의 계열에 있으면은요 아무리 그가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어도 장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계열에 딱 서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요 약속을 줘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현재도 함께하지만 장래 너를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의 아들에게는 어때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삭의 계열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삭이라 하는 정체성, 나는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약속의 자녀답게 살아서 이삭처럼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이삭은요 잘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들을 주겠다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 이 나이에 무슨 아들입니까? 그저 우리 집에 충직하고 아주 잘하고 있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그가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도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러니까 아 그럼 나도 무슨 노력을 해야겠지. 나이가는 많은데 그리고 애굽의 젊은 여자 하가를 첩으로 취해서 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이면 됐다 말하지 아니하고요. 그건 육으로 낳은 아들이야. 그건 약속의 아들이 아니야. 명년 이맘때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아들이라야 약속의 아들일 거야. 말하자면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사라가 90살이 되어서야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어느 자매가 낳은 지 얼마 안 된 딸아이를 데리고 자기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갔어요. 목사님 제가 딸을 낳았어요. 아 그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눈물을 그냥 막 감추지를 못한 거예요. 그 자매에게는 사연이 있었어요. 심장병을 심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 살고 싶으면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충고를 했는데 아 그만 애인이 생겼네요. 가족들도 다 말렸어요.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시집이나 가보고 죽으렵니다. 그리고는 결혼을 한 거예요. 다시 의사가 말을 했어요. 아기는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 아 그렇게 했는데 또 덜커덕 임신을 했네. 절대로 나면 안 된다고 못 낳게 하니까 이번에는 내가 아기를 낳아보거나 죽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았어. 생명을 건 몸으로 딸을 낳은 거예요. 그 낳은 딸을 데리고 목사님께 와서 우리 딸을 축복해 주세요. 나처럼 아프지 않고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참 눈물겹지 않습니까?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 딸아이를 낳았으니 이런 기쁨은 자기 자신만 아는 비밀이죠. 누가 그 마음의 기쁨을 다 헤아려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은요, 그 딸뿐만 아니라 귀하게 태어나지 않은 생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생명은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불행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렇게 귀한 생명인데도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투자의 규제라고 하는 워런 버핏이 나이가 지금 많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인생 좋은 몇 가지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첫째는 자신에게 투자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더 나아지게 하는 사람과 함께하라 그런 충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의 규제라고 해서 투자에 관한 말을

그렇게 남긴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 문제,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최초에 내 심장을 뛰게 하시고 내 호흡을 하게 하시는 그분은 내가 아니에요. 부모님을 통해서 물론 내가 태어났지만요.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장차 내 소환이 끝나면 나를 데리고 가시고 영원히 함께 사실 그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불행이에요. 그러니 세상 것 때문에 불행하고 답답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요. 인생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고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니 선생님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이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없다.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나의 한계,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내 자신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것을 회개라고 말해요.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해. 내 경험을 보니까는요, 아이고,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지?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시고, 나를 이렇게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 보내서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지? 막 그런 부담감이 생긴다고요.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이런 확실한 증표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혈통으로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해서, 너희들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생각도 하지 말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너무나 교만했어요. 영적으로. 아, 우리는 율법다. 우리는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우리는 착하게 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뼈대에 있는 집안이다. 막 그렇게 자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을요, 아, 이거 뭐 나사렛 사람인데 무슨 저볼 것이 있겠어? 멸시한 거예요. 그리고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티를 잡고 막 그냥 비난하고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이죠. 속으로 그런 못된 짓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나지. 죄인이나 천한 자나 이방인이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돌처럼 흔하고 가치 없고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거듭날 수 있지만은 이 세상 혈통이나 자랑하고 세상 자기 어떤 나는 뭐죄안 짓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랑하고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거절당한다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데 그 여리고 동네에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니까는 많은 사람이 막 인산이네요. 그런데 삭개오는 말이요 키가 너무 작았어요. 정말 사람의 키는요 나 정도는 돼야 돼. 그런데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는요. 사람 안 보이니까는요, 아, 옆에 뽕나무로 살금살 올라가지고 그 위에서 예수님 이렇게 내려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삭개오를 정확하게 알아보셨어요. 눈과 눈이 마주쳤어요.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서 내가 오늘 저녁에 하룻밤 유의해야 되겠다. 빨리 내려와라. 아, 그러니까 삭개오가 나 같은 죄인이 없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은지 급히 내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일행을 다 모시고

집으로 가서 아주 성대하게 잔치를 잘 준비해가지고 얼마나 기쁨으로 막 즐겁게 그렇게 대접을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대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그렇게 알아봐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좀 기쁘시게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착한 일 하는 것을 기뻐하실 것 같아. 그래서 아 내가 세례장으로 돈이 많고 그러는데 내 재산 반절을 뚝 잘라가지고 구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불의하게 착복한 거 남의 거 토색한 거 그런 거 있으면 다 내가 살펴가지고 네 배나 갚겠습니다. 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무리 허물이 많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세리요 창녀요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삭개오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 영접해드리고 사랑하고 대접해드리려고 하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것은 지적으로 아는 것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좋아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아 그럴 때 말이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는 약속 있는 아들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죠. 갈라디아 3장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 이삭은요 항상 웃으며 살았어요. 항상 기쁨으로 살았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 이삭은 태어나기 전부터 아주 웃기는 아들이었어요.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러니까요. 아브람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실소를 했어요. 90세 된 우리 아내가 어떻게 일을 낳겠냐고. 예? 그런데도 그렇고 임신을 했잖아요. 또 출산을 했잖아요. 이야 이거 신기하네. 이제는 신기해서 웃는 거예요. 좋아서 한박 웃음을 막 웃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100세, 90세 호할머니가 난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 아들이 그렇게 건강한 아들이네. 그리고 이삭을 보면서 다 모두 또 웃는 거예요. 이름이 웃음이다 보니까는요. 저 집이 누 집이냐? 웃음이 내 집이라네.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봐가지고 웃음이 있니? 웃음이 있니? 다 웃음. 집에서도 말이 자기 아들을 부를 때요. 웃음아! 웃음아! 어디 있어? 웃음아! 자꾸 웃음 웃음 그렇게 말을 하니 집안에 웃음이 가득했지 않겠어요? 기쁨의 향기가 가득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도요 이삭을 막 놀렸어요. 예? 괴롭히고 막 희롱하고 오늘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랬어요. 한 집에서 사는 한 형제이면서도 왜 자기 동생을 괴롭힙니까? 교인 중에도 그래요.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요.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마음속에 시기와 미움이 많은 그런 사람은요. 육적으로 강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이스마엘의 계통에 있는 것이죠. 약속의 아들과 더불어서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삭처럼요.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아들은요. 너에게는 약속이 있다. 내 미래는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너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약속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인생의 큰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다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예, 작은 염려 때문에 자꾸 그런 거예요. 그 작은 염려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때그때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맡겨. 여러분 세상에는요 무슨 문제가 있어도 맡길 데가 없어요. 진짜 내 어떤 외로운 사정과 이 심각한 이 고민을 진짜 맡아줄 해결해 줄 일만 있다고 하면 돈 주고도 맡긴다고요. 그리고 저 멀리 있으면 비행기 타고라도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사정을 다 아세요. 인생 사는 거 참 힘들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은요, 이 세상이 부유하고 잘 살아질수록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집에도 집에 쓰레기 말이요. 이번에 섬에 가서 부인을 했는데, 아, 섬을 보니까는요, 섬에 바다, 이 해양 쓰레기, 폐기물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옛날에는 바다에다 막 버렸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차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차에다가 쓰레기를 차곡차곡 다 해. 그래서 한 차에 얼마 해가지고는요, 아, 섬에서 돈 주고 버리더라니까. 오나가나 쓰레기가 문제라니까. 이 세상은 너무 잘 살고 편한 것 같은데 마음속에 이 과거에 없었던 근심, 염려, 스트레스, 마음속에 번민, 공황장애, 불면증, 별의별 것이 올라온 거야. 그거 왜 이렇게 되느냐? 너 이 세상 살면서 힘들지 않아? 그거 다 맡겨.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기도를 낱낱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쓰레기가 자꾸 쌓여요. 아이고 냄새가 지독하고 뭐니, 아이고 그냥 막 스트레스 받고. 열심히 기도합시다. 이삭은 마지막으로 제단 중심으로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올라가서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번제가 뭡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예? 장은 다 버리고 불태가지고 제사 지내는 것을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갖다가 양 잡듯이 잡아가지고 번제로 바치래요. 이야,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요, 아침 일찍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나무와 불을 준비해서 이삭과 함께 길을 나섭니다.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벌리고 갑자기 덤벼들어가지고 이삭을 포박해가지고 그 위에다 탁 올린 거예요. 그리고 진짜 칼을 확 빼들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리고 뒤에 눈을 들어 보니까는요, 아, 한 순양이 뿌리 수풀에 걸려가지고 매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 창세기 말씀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리아 산 제단이 없었다 할 것 같으면은 이삭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아이고, 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나한테요, 이 아들은 못 바쳐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숨겨놨다든가, 아, 이삭이 말이죠, 아, 나는 안 돼요, 그리고 도망을 쳤다든가, 그랬다면 이삭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아마 평범한 인생으로 살다가 끝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버지를 따라서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친히 제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다 지켜보시지 않겠어요? 야, 네 자신이 네 자신을 제물로 나에게 바치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는요, 천하 만민이 그 앞에 굴복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늘의 별같이 자손이 번창하게 하시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삭에게 복을 주는 사람은 다 복을 주고, 이삭을 좋아하고 칭찬해 주는 사람은 다 그들도 높여주고, 이삭 욕하고 이삭 저주하는 사람은 다 저주를 내리고, 야, 대단한 권세를 이삭에게 몰아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이삭처럼 그렇게 제물이 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을 때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또 예배를 드릴 때 그래요. 예배를 드릴 때 시간 바치고 힘을 다하고 물질도 준비하고 정성을 다 합니다. 그것만 갖고는 안 돼. 내가 제물이 돼야 돼. 이삭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안 죽고 저 수양이 죽었습니다. 나는 죽어야 한데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제물이 되는 예배인 것입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린 이삭을 하나님은요, 과거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그렇게 보호를 하신 거예요. 해할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아유, 그날 왕이 말이죠, 이삭의 아내가 아주 미인이었는지 그 아내를 욕심내 갖고는요 뺏어다가 살려고. 그러니까 뭐 힘이 없으니 꼼짝없이 아내를 뺏길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날 저녁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가 그럴 왕에게, 너 남의 아내야 그거. 만약에 너 손을 댔다 그러면 손목들을 부러볼 거야 내가. 너희 집안 모든 식구들 다 멸망을 시킬 거야.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서워. 얼른 갖고 가라. 데리고 가라. 데리고 가라. 아무도 요 자기 가족을 해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는 또 이삭이 너무나 용해. 말하자면 온유해요. 그래, 피해를 받아도 함부로 싸울 줄도 모르고 그래. 근데 이 셈을 파놨는데, 셈을 말이죠, 이 블레셋, 이제 부엘세바 사람들이 와서 다 메꿔버린 거예요. 왜 우리 땅에다 셈 파냐? 라고 바뀌어. 그러면 또 이제 한참 더 멀리 가서 거기도 또 셈 파. 셈을 파야 농사가 되고 그 양을 먹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와서 또 메꿔버려. 또 다른 데로 피해가지고 거기다 파면 또 와서 메꿔버려. 이 참말로 기가 막힐 노릇이지.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그리고 피해를 당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계속 번창하게 하신 거예요. 계속 잘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그 대적들이 말이죠, 이삭을 보고 기겁을 한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이렇게 꼬꾸라지고 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더 잘되네. 아, 저 사람 함부로 건드려서 안 되겠구만. 그리고 나중에는 서로 해하지 말기로 서로 우리 약속합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삭 앞에 굴복했다는 그런 얘기가요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제단 중심으로 살았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책임져 주셨습니다. 장래에 복이 있으려면 여러분 예배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단을 잘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제단 중심으로 잘하셨잖아요. 예수님은 30세까지 어디에 집중하셨습니까? 나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 나는 아버지 집에 가야 된다. 오직 성전에 가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영원히 살 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모든 것을 스케줄도 교회에 맞추어서 스케줄을 짜고 거룩하고 구별해서 예배 생활을 잘하면 일상 사는 날 어디 가서 살든지 여러분이 해칠 자가 없고 받은 축복을 빼앗아갈 자가 없고 가는 길이 막힘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그랬어요. 아버지, 아무데서나 제사를 드리면 될 텐데 왜 이렇게 3일길이나 멀리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무 반론을 제기하지도 않고 묵묵하게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배는 내게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편리에 맞게 예배를 드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주일은 거룩하게 구별한 날이고 하나님이 복주기로 약속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 성전에 반드시 나와서 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제사에 목숨을 건 것처럼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비난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몇 갑절로 여호와 이레의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주일 지키기 위해서 손해본 적 있습니까? 절대 손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효자였어요. 아무리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아무도 모방할 수 없는 아주 효자 중에 효자가 바로 이삭이었어요.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쌓을 때 나이가 17살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쳐버리든지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하고 아버지한테 반항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요. 아버지가 하신 일에 대해서 순순하게 맡기고 순종을 합니다. 이삭의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도 힘이 있어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하나님의

0: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묵묵히 골고다를 올라가셨고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했던 예수님의 그러한 효성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구속의 은혜도 없었을 것입니다. 효도한다고 부모님이 물론 복을 주신 것은 아니죠. 복은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부모님이 중요하냐 하면요, 부모님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축복을 흘려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내 자신 관계가 막히면은요, 축복의 통로가 막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부모님 노엽게 하거나 부모님 섭섭하게 하거나 그러면은요, 하나님과 내 관계 축복이 말에 가로막힌다는 거예요. 자녀들아, 에베소 6장 1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주님 뜻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불효하면서 복받을 생각 하지 말라. 부모 공경은 하지 않으면서 내 자식 잘 되건 그 바라지 말라. 복은 내가 준다는 거예요. 네가 잘 되고 장수하고 그러려면은 네 부모 잘 섬겨 효도해. 그러면 내가 알아서 네 미래를 책임져 줄 거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삭의 계열에 서 있는 사람인 것을 감사합시다. 우리 미래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쁨으로 사시고 예배 중심으로 효도하며 살아서 이삭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여수은파교회 고만호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5-4777번 여수은파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 여천운영교회 사모 조혜경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선물 중 하나는 바로 가정입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갑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처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부모님께는 공경을 자녀에게는 사랑과 믿음으로 세워가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족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 14일 목요일,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남동부 극동방송 소마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마의 기도는 방송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마음을 모아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의 기도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또 카카오톡으로도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검색에서 전남동부 극동방송이라고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전화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주시면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수제일감리교회 문상아 목사님을 모시고 소마의 기도를 함께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소마의 기도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좋은 이웃에 기도하는 이 시간입니다.

0: 여러분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만 증거하는 순수 복음 방송 전남동부 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실 목사님은요. 여수제일 감리교회 문상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귀한 시간 내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예.
0: 목사님,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저희들이 부모님께 공경하고 자녀들에게는 사랑과 또 믿음으로 세워가는 우리 복된 가정이 되시라고 귀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극동방송과 오늘 소망의 기도 시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 내가 섬기는 교회는 5월은 가정의 달이 아니라 은혜의 달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은혜가 없이 오늘 나의 가정은 없어요.
0: 그렇죠.
1: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가 공동체 안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달이라고 그러고 첫 번째 주일은 가정주일로 지키고
0: 네.
1: 두 번째 주일은 행복주일이라고 행복주일 이렇게 이제 주일을 지키고 그러는데 우리 사모님 멘트 가운데 에베소 6장의 말씀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매년 5월 달에 설교하면서 꼭 상기시키는 게 유대인들의 교육의 특징이 뭔지 알자. 네,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의 특징, 우리가 잘 아는 테필린. 테필린이 예, 그들이 예, 교육을 하는 핵심이잖아요. 그 예, 구약의 말씀, 네 개의 말씀을 늘 머리에 이렇게 붙고 다니면서 묵상하는 것. 첫 번째가 구원의 말씀이고, 두 번째가 헌신의 말씀이고, 세 번째가 신앙 계승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축복보다 구원이 우선이고,
0: 네.
1: 구원받은 백성은 당연히 헌신해야 되고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이 개성되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신앙의 패턴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 구원을 강조하느냐 축복을 강조하느냐. 오늘 교회들이 예? 그리고 헌신을 강조하느냐 신앙의 계승을 강조하느냐고 물음을 던진다면 물론 교회마다 다 다르지만 조금 혼돈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강조하는 게 에덴을 만들고 에덴에 하나님이 네 개의 강을 흐르게 하셨거든요.
0: 네.
1: 그게 우리 인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네 개의 강이 흐르지 않으면 삶이 밥이 되는 거예요.
0: 네.
1: 그 첫 번째 강이 비선이거든요. 비선.
0: 네.
1: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큰 축복의 유년기를 지나가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0: 아멘.
1: 뛴다.
0: 아멘.
1: 비선이라는 단어가 뛴다 그런 거거든요. 막 뛰어놀면서 그 잘하는 게

0: 얼마나 좋아요.
1: 네.
0: 그리고 두 번째 강의 이름이 기원이에요. 그 기원이라는 강의 이름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1: 아멘.
0: 그러니까 유년기, 소년기. 우리 한번 생각해요. 소년기에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네. 네? 그 세 번째 강의 히드겔인데 결실입니다. 그러니까 중년기. 우리 이제 섭씨 중년기이지. 이때 결실을 맺지 못하면 인생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결실. 마지막 네 번째 강의 유브라데인데 능력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뭐니 뭐니 해도 노년에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능력. 건강과 물질의 능력. 이 에덴의 네 강과 유대인들의 그 태피린 교육이 일치돼요. 딱 맞아요.
1: 아멘.
0: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에덴 동산의 네 강이 왜 흐르는지 동서남북으로 왜 흐르는지 그 의미를 깊이 알고 유대인들처럼 자녀들을 잘 교육시켜서 하우스가 아닌 홈을 만드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생명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 아멘.
0: 오직 주님이 저희들의 삶에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은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늘도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1: 아멘.
0: 모든 청취자들의 가정가정이 하나님 에덴의 네 강이 흘러넘쳐서 소생을 뛰어넘어서 풍성을 거두는 충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오늘 소망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 가운데 사는 자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으시고
1: 아멘.
0: 우리 소망의 기도를 이제 아버지는 송출하고 있는 동부극동방송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 협력자들 돕는 배필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올달에는 제가 가정이다라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은혜를 누리며 또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해 주셨는데 목사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요. 0035님 남편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술과 담배를 많이 하면 특히 술을 마시면 성격이 괴팍해지면서 가족들을 많이 괴롭힙니다. 남편의 구원과 가정의 화목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편을 위해서요.
0: 공공사모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젊고 혈기 있을 때는 아내가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어느 순간인가 아내가 나를 손잡아줬으면 좋겠어요.
1: 아멘.
0: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남편 아직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데요. 남편이 그냥 옆에 있으면 감사하세요.
1: 아멘.
0: 그리고 술, 담배 끊지 못하고 아직 교회 나오지 못하는 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루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하고 기도 심으면 반드시 걷게 하십니다.
1: 아멘.
0: 우리 교회 귀한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권사님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남편이 교회 나와서 집사님 되셨는데 지금은요 이쁘게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의 때 기도는 절대 부도 수표가 없습니다.
1: 아멘.
0: 반드시 결제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면 남편은 언젠가는 주님 품에 돌아올 줄로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소망의 기도에 문을 두들겼습니다. 남편이 함께 내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함께 누리고 싶어서 사연을 올렸습니다. 세상 것 다 끊지 못했고 성격이 조금씩 더 개팍해져 갑니다.
1: 주여.
0: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 힘듭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이 가정이

0: 하나님, 집이 아니라 행복한 하우스가 되도록 화목의 공동체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에 가장 큰 걸림돌이요 가장 앞장서야 될, 어찌 보면 온기를 제공해야 될 남편이 하나님 주님 만나야만이 가정의 온기를 불어넣는 연료를 공급하는 공급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이요 남편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시고 그치요. 그 마음속에 성령님 찾아가셔서 자리 잡아주시고 성령께서 그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아들로 다듬어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네, 0035번님.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의 때에 남편을 구원시켜 주신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목사님의 기도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4601님. 폐암 4기로 척추와 뇌에 전이가 되어 하루에 몇 번씩 블랙아웃이 옵니다. 의식을 잃으면 1, 2분 정도 전혀 기억이 없고 눈동자도 움직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작은 소원이 휠체어 타고 병원 복도를 한 바퀴 도는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 치유되어 작은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소서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75년생이시라고 하네요. 목사님.
0: 아, 너무 마음 아프네요.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제가 이제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뇌종양 수술하기 위해서 병원에 마취가 돼가지고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다 들리더라고요. 의사들이 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런데 나는 아무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막 그 간호사를 꼬집고 날려서 기도해달라고 막 소원을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사람이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에 가장 끝까지 남아있는 건 청각,
1: 네.
0: 듣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귀에다가 손을 들고 사랑한다고, 천국 가서 만나자고, 힘내라고, 천사가 도와줄 거라고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4601님.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사이인데 여기서 목사의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작은 소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휠체어 타고 병원 복도 한 바퀴 돌아보고 싶다는 것. 큰 게 행복인지 아는데 어찌 보면 작은 것이 나에게 행복이라는 것. 우리 청취자님들 다 기억하시고. 이 4601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폐암 4기로 척추와 뇌에 전이가 돼서 하루에도 몇 번씩 블랙아웃이 옵니다. 전혀 기억도 없고 눈동자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작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 휠체어를 타고 복도 한번 돌아보는 것, 너무너무 작은 소원이지 않습니까? 주님, 이 소원 한번 이루어지게 하셔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친히 4601님의 병실을 심방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4601님의 한부의 손을 얹어 안수하셔서 여호와 나파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다시금 사연이 올라오는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치유의 하나님이 이한 소원을 들어

0: 어제 저녁 갑자기 경련이 시작되어 의식이 없는 상태로 주관자실에 있습니다. 예지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하소서. 자가 호흡이 가능해지고 염증 수치가 속히 떨어지게 하소서. 의료진이 속히 원인과 증상을 발견하여 처치가 가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사님 18살이에요.
1: 글쎄요. 그런데 요새 그 염증 수치가 높아가지고 갑자기 중환자실 실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0: 네, 네.
1: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예요. 먹는 것 때문에 그런다. 너무 그냥 밀키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좀 먹지 말으라고 제가 교회에서 많이 그런 얘기 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18살인데 막 생기 있게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나이인데 우리 예지 기적이 하나님이 자가 호흡하고 염증 수치 떨어뜨려서 섬기는 교회에 간증 거리를 만들어주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에 귀한 선물로 준 자녀 예수님의 지혜가 있기를 원해서 예지라는 이름을 갖고 18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는데 원치 않는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가 호흡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염증 수치가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주님이요 스스로 호흡하게 하시고 염증 수치를 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신경, 내장, 모든 기능 기등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닦으시고 정결케 하셔서 어느 한순간 염증 수치가 정상에 가까우도록 뚝 떨어져서 건강이 회복되어서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예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다 기도 제목 들으셨죠? 4601님의 중보기도와 또 우리 7075님의 심혜지를 위한 중보기도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잘 듣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복음방송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소마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마음에 품은 간절한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주시고요.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또 카카오톡으로도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전남동부 극동방송이라고 검색하신 후에 추가하셔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긴급한 기도 제목은 긴급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또 이름 밝히시기가 어려우시면 익명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응답 사연도 보내주시면 저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양한 곡 듣고 계속해서 소망의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가정에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입니다.

0: 우리의 힘과 소망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오늘은 여수제일 감리교회 문상아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사연은요. 0574님 우리 딸이 사위랑 싸우고 집에 와 있습니다. 나서지 말라고 해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데 2주가 지났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님을 알고 두 사람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사모님, 저희 사연에 100번 동감합니다.
0: 맞아요.
1: 저도 딸만 셋이거든요.
0: 데리러 와야죠, 사위가.
1: 밤늦게 딸한테서 전화가 오면 가슴이 철렁. 또 뭔 일 있다냐. 제가 분명히 목사고 장인인데요. 서피디님, 사위가 오면 눈치를 봐요. 저놈이 뭐가 불편할까. 그런데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0574님에게 한마디 조언한다면, 싸움은 사랑이 없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싸움을 통해서 하나를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0: 맞아요.
1: 맞습니다. 싸움 한 번도 안 하는 부부가 없어요.
0: 그럼요.
1: 싸움을 안 하는 부부는 부부가 아니에요. 남남이지.
0: 그치.
1: 서로 30년 이상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같은 환경에서 살려다니까 이제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그 부딪힘이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이혼을, 이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런 하나님이 예, 딸과 사이를 사람인 자를 쓰는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맡기시고, 예, 이 방송을 우리 0574님 사위분이 들으면 빨리 데리고 가요.

0: 아내 데리러 가야지. 뭘 자존심이 얼마나 있다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 이루고 사시기를 바라고 아,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고 속상한 사연입니다. 그러나 그 부부들의 입장에서 보면 서로 맞춰가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잘 맞춰서 농익은 40대 이상이 되면 아름다운 행복한 뒷모습이 행복한 부부로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흔히 그렇잖아요. 석양에 노후 부부가 두 손을 꼭 잡고 산책하는 그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답냐고. 그런 때가 있을 줄로 믿고 사위의 가정, 딸의 가정을 위해서 응원하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그 가정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주는, 간섭하지 말고 기도해주는 그런 부모로 우리 0574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딸 사위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하나 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그럴 때 딸과 사위가 언제 싸웠느냐고 손잡고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날도 올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목사님께서 또 0574님 딸과 사위 가정을 위해서 또 이렇게 귀한 말씀과 또 기도해 주셨는데요. 머지않아 딸과 사위가 손 붙잡고 또 행복한 웃음 짓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다음 기도 사연입니다. 6644님 저희 친정아버지 박치환님 75세입니다. 오전 8시에 망막염 백내장 수술을 하십니다. 수술은 2시간 정도 소요되는 어려운 수술은 아니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계셔서 마취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취와 수술 이후 회복의 과정을 주관하셔 주셔서 폐에 무리 없이 모든 과정이 순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폐질환이 악화되지 않고 잘 관리되어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친정아버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좀 올리셨어요.
0: 아마 수술은 끝난 시간인 네,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해서 렌즈를 꼈는데 그렇게 큰 뭐 위험한 수술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여기 망막에 염증이 이제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수술하는 과정에서 마취해야 되는 것 그 이제 거부 반응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사연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마 수술 잘하고 회복하는 이 시간인 줄로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육신의 부모를 위해서 육신의 부모의 건강이 걱정돼서
1: 주여.
0: 또한 멀리 보고 확실하게 봐야 될 눈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망막염 백내장 수술을 하는 육신의 부모님이 그것뿐만 아니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 때문에 마취에 대한 부담이 있으므로 하나님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수술 잘 마치고 회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회복을 뛰어넘어서 간건케하고 일상의 자리로 돌아올 때는 하나님 백내장 수술로 인해서 세상을 달리 볼 수 있는 건강한 눈을 허락하시되 또한 그보다도 더 중요한 폐질환이 악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강건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친정아버지 박치환 성도님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1: 아멘.
0: 딸의 기도를 들어 부모가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6644님 친정아버님 내일 수술 잘 마치시고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저희들도 마음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6098님 고등학교 1학년 김정연 조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으로 반년 동안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치료 과정 가운데 정확한 원인이 잘 발견되어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며 가족들의 마음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등학교 1학년 아이고 아직 어린데
0: 한창 뛰어내야 될 네네. 날인데요. 바로 기도하죠. 하나님 김정연 어린 학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1: 주여.
0: 주님이 주님의 품에 안아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특별히 폐의 기능 온전치 못하고 깨끗이 못한 것 이 시간 주님이 온전한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치료해 주셔서
1: 아버지.
0: 김정연 육의 사람 옛사람 저 십자가 밑에 못 박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이 어루만져 주심으로 새 사람, 강건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회복되어서 가족과 주님을 섬기는 교회를 기쁘게 드리는 귀한 정연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일로 인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있는데 먼저 가족 모두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네, 6098님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 올리셨는데요. 이 시간에 김정연이를 위해서 저희들도 함께 마음과 기도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소망의 기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네요. 또 오늘 소개해드리지 못한 기도 제목들은 다음 소망의 기도 시간에 소개해드리고요. 또 모든 기도 제목들은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또 기도해주신 목사님과 PD님 정말 감사합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여수제일감리교회 문상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간절한 기도 정말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참 수고하셨어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옳은 가정의 달로 부모님께 공경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사랑하며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서인철 PD 진행의 여천운영교회 사모 조혜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부 극동 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1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5월 22일 금요일부터 24일 주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를 모시고 50주년 예수동의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주제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로스로브는 5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순천 금당 동부교회에서 도약이란 주제로 학교기도 모임 연합집회를 개최합니다. 크로스로브 대표 고은성 목사를 강사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010-2064-4558번 4558번 김대승 간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지역 학교기도 모임은 5월 16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여수 송동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문의는 010-7382번에 72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문수제일교회에서 청소년, 청년들의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등록 마감은 5월 27일 수요일까지며 자세한 문의는 010-4115번에 02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장통합순천남로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순천 천보교회에서 목회자 및 평신도 이단대책 예방세미나를 엽니다. 최근 주요 이단사이비의 동향과 대책이란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예장합동순천노회 학생면류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영중앙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선교합창단, 순천장로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여수노회는 5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여수행

행복한 교회에서 에스도 기도운동 대표인 이용희 교수를 초청하여 허갈족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대책 세미나를 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9884-3927-392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아이를 위한 생태오감 환경놀이터를 엽니다. 꼬물꼬물 흙놀이, 식물이 주는 선물, 달콤톡톡 딸기와 놀자 등 다양한 놀이로 함께하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홀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입니다.
1: 96년도 2월 달에 제가 이제 군대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청년부 수련회를 여름에 가게 됐습니다. 배구를 조별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안수 집사님 아들이라고 하는 한 친구가 자기 팀이 실수를 하면 이제 쌍욕을 하는 거예요. 야, 이 XX야, 네가 막 하면서. 그래서 나는 아, 저놈이 안수 집사님 아들이라고? 저런 놈이 다 있나? 회장님한테. 아, 저 친구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회장님 가서 좀 얘기 좀 하라고. 냅둬요. 제가 원래 그래요. 막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녀석을 멍하니 보면서 수련회에 대한 의미 자체가 머릿속에서 막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제안해서 승보가 네가 저 아이를 전도해라 저 아이를 전도해라 네가 가서 복음을 제시해라 계속. 그래서 저는 그래서요 오늘 처음 봤고요 저렇게 쌍욕하는 친구하고 나 별로 관계를 갖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성령님 계속 네가 전도해라 네가 전도해라. 그래서 내가 성령님 그럼 내 조건 하나 다를게요. 제가 제 이름도 알고 동성명도 좀 하고 친해지면 반드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한 세 번 정도 성령님이 감동하시더니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수련을 갔다고 한 3주, 2주 흘렀을까? 이 아이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친구 4명하고 5명이 렌트카를 타고 격포로 놀러 가다가 격포 코너길에서 바닥 쪽으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5명이 직사를 했습니다. 교회 광고에 떴는데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아이가 수련을 끝나고 3주 있다가 죽게 될 걸 아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지금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서 세 번을 말씀하신 거죠. 저는 친해지면 동성명하면요 제가 청년 활동 좀 더 하면요 하면서 꺼렸죠. 3주 있다가 죽어버릴 줄 알았으면 제가 이뤘겠습니까? 미친 듯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사진이 지금도 앨범에 끼워져 있고 가끔 앨범을 보다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을 다시 새롭게 다짐하곤 합니다. 어떤 다짐일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에 대한 감동은 급박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으니 어린 자나 늙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관계없이 주님 눈앞에 한 영혼은 천하로 보인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의 주차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솔직히 국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국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1분 찬송.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도하는 헬렌드론 인터내셔널 여수 웅천학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세상에 거두지 할 수
1: 없으니. 1분 찬송. 자연산 전복의 맛집. 믿음의 기업 남경전복에서 보내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 동부 지역 송시아를 위한 정오의 기도. 오늘은 서강교회 이승용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수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도시 위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수 지역의 모든 교회 위에 성령의 새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고 말씀으로 견고해 주고 복음 안에서 연합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 경쟁하지 않고 서로를 세워주는 각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도시 곳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게 하시고 지친 영혼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주께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수 지역이 청년과 다음 세대, 특별히 다음의 시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지역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부흥의 불씨를 더하셔서 믿음의 세대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가정마다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행함으로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수 도시 한가운데 십자가의 빛이 다시 밝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수의 모든 지역의 교회가 예수님 한 분만을 높이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국회조찬기도회가 어제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가정의 달 감사 예배를 드리고 정치권이 사회화합의 촉매제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김정성 목사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모세가 지팡이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지도자로 쓰임받았듯 국회의원들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하나님의 영광과 국민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독교적 가치를 수호하며 신앙에 반하는 입법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송기헌,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여야 기독 의원들이 참석해 한반도 평화와 국민 통합을 위해 특별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국교회 교육의 기틀을 닦아온 104년 역사의 대한기독교 교육협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선교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선포했습니다. 대한기독교 교육협회는 어제 서울 연동교회에서 이사장 이취임식과 비전 선포식을 열고 제2대 재건 이사장으로 유영모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류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100여 년 전 선배들이 가졌던 교육 헌신의 정신을 현대에 맞게 재건하겠다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사 역량 강화와 코칭 중심의 교육 목회 등 미래형 교육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2016년 재정 위기로 해산됐다가 2022년 창립 100주년을 기점으로 재건된 협회에는 현재 예장 통합과 감리교 등 11개 주요 교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앞으로 기독교 교육 교사 인증제 도입과 가정, 교회, 학교를 잇는 통합교육 체계 구축 등 10대 전략을 적극 추진하며 파편화된 교단 교육을 하나로 묶는 연합

0: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할 계획입니다. 태아와 여성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계의 움직임이 국회 앞에서 펼쳐졌습니다. 태아 여성 보호 국민연합은 어제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생명보호단체인 아름다운 피켓과 함께 생명존중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캠페인을 주도한 서윤화 대표는 낙태된 태아의 실물 발 크기를 형상화한 발 배지를 통해 태아 역시 보호받아야 할 명백한 생명임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서 대표는 특히 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교회가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상담과 위로의 창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교회가 공동 육아와 돌봄 문화를 회복하는 실질적인 대안적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태아 여성보호국민연합 이사장 이재훈 목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사명임을 확인하며 입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지구촌의료개발기구가 어제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국제개발과 선교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하고 다음 세대 선교 리더십 양성에 나섰습니다. 이번 특강은 신대원생과 청년들이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연계한 실천적 선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연자로 나선 마호영 목사는 한국의 위상 변화에 따른 선교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했으며 조현주 사무총장은 국가와 민간단체의 행정적 지원 제도를 활용한 청년들의 국제개발 참여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성혜숙 본부장은 아프리카 말라위 사역 사례를 통해 국제사회 속 교회의 공적 책임을 조명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아프리카 말라위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위생교육 지원금을 재단법인 월드샤프 측에 전달하는 뜻깊은 순서도 진행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순천 24도, 광양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 김용환입니다. FABC.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엘리자베스 클레페인은 학교를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병약했지만 언제나 밝고 유쾌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도 열심히여서 사람들은 그런 소녀를 선샤인, 즉 햇살이라고 불렀다고요.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한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모두 주님의 십자가와 사랑과 은혜 때문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마음의 시 한 편이 떠올랐는데요. 바로 새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가사였습니다. 이 찬송시에 담긴 두 가지 고백에 대해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에 찌든 마음이 눈물로 두 가지 놀라움을 고백하네. 나의 자격 없음과 구속하시는 사랑의 놀라움을. 우리 인생도 클레페인의 삶처럼 찌든 마음의 고통들이 있지요. 눈물도 있고요. 그래도 우리가 햇살처럼 밝게 살 수 있는 것은 감사의 이유를 늘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이 사랑에 감사할 때 밝은 날들이 우리 앞에 열릴 것을 믿고 기쁘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라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립니다. 성경은 다윗에 관한 기록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자, 그야말로 참된 신자의 신앙과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도 보여줍니다. 특히 사무엘서가 그것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그런 배경에서 남긴 다윗의 시편들은 그의 내면까지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은 하나님과 그분께 순전하게 반응하는 다윗이 함께 어우러진 길입니다. 특히 다윗이 남긴 시편을 통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실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살필 때 주목해야 될 점은 그가 자신이 처한 다양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그의 내면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은 신앙과 삶을 외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모습을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갖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의 내면과 함께 연결해서 말합니다. 그의 중심과 그 중심에 연결된 삶을 갖고 신앙과 삶의 진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의 내면과 삶을 함께 비추어봄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특징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 있든 심지어 죄를 범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인생에서 그런 특징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 전체를 볼 때 그러한 때는 잠깐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그의 삶 전체를 비추어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통칭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하고 복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 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3: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일이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에요. 네. 우리 삶의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또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감사의 마음 당연히 가져야겠죠.
1: 네, 북한에는 근데 이 스승의 날이 따로 없다고 하죠. 네. 물론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은 많지만 또 아이들을 향한 선생님의 마음은 크게 다를 게 없을 것 같지만 환경만큼은 북한의 교육 상황이 참 녹록치 않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스승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미지가 저에게 오늘 도착했어요. 네. 제주극동방송에서 스승의 날을 맞아서 전파 선교사님들께 보내준 이미지였는데 북한에서 이 방송을 들으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말씀을 배워가는 지하교회 성도들. 이 방송을 보내주신 여러분들이 믿음을 또 가르쳐주는 스승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1: 네, 그래서 더 바르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할 수 있기를, 또 북녘의 성도들도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따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먼저 걸어간 신앙의 길이 잘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우리의 기도가 북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우리의 관심이 그들에게는 사랑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전파 선교사 헌신이 오늘도 북녘 땅 곳곳에서 극동방송을 통해 예배드리는 많은 지하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을 배달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말고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십시오.
1: 오늘도 전국의 방송가족 여러분과 한국교회와 함께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OFP데이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녘 땅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사역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0: 생방송 OFD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제이워십의 꽃들도 함께 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고 또 누리고 있는 우리가 북녘의 지하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 또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들 가르침을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은 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선배 또 스승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을 그분들이 잘 만나고 믿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관심 갖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기도의 문자들 출석 인사로 보내주고 계신데 네. 7142님 저희들의 기도가 북한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이렇게 출석 인사 나눠주시는 한 줄 한 줄의 기도를 하나님께

0: 저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으면서요.
1: 네.
0: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한 줄 한 줄 선포될 때마다 아멘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도 계세요.
1: 와.
0: 여러분 계신 곳에서 아멘이라는 믿음의 화답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1: 네, 이렇게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 또 북녘 성도들 지하교회를 위한 응원의 한마디도 좋습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이나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으로 계속 출석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북한 땅에도 복음의 따뜻한 햇빛이 끊임없이 비추어지기를 육사체린이 어플로 참여하셨고요.
0: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합니다. 새싹회원이세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기는 부산입니다.
1: 와,
0: 반갑습니다.
1: 감사합니다. 충남 아산이에요. 알타리 다듬으면서 식혜도 마시며 방송 듣고 있는데 옆집에 할머니께서 이거 뭔 방송이요? 라고 하셔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사사발구님.
0: 이게 전도죠.
1: 그럼요.
0: 네.
1: 듣게 하십시오.
0: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 요 가사를 한번 더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출석 인사를 감사의 제목으로 참여해주신 분도 계시고요.
1: 네.
0: 가산동에서도 오셨어요.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 줄 기도합니다.
1: 예. 사이사 성근이 어플로 출첵 해주셨어요. 울산에 계신 분인데 무더운 여름이 시작됐는데 북녘땅도 그렇겠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들 가운데도 임하길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멘입니다.
0: 네.
1: 우리 한 분 더 소개해드릴게요. 261 성도님입니다.
0: 북한 성도들에게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잘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와. 누릴 수 있는 우리 북한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아멘. 기도합니다.
1: 아멘. 잘 이겨내셔서 정말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다 찬양할 때 우리도
0: 네.
1: 함께 남북한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을 또 꿈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북한의 하나됨과 복음통일을 위해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목요일은요.
0: 오늘도 언어 차이를 퀴즈로 풀어보는 한편 차이 준비하고 있고요. 북한과 통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출석 인사도 우물정 1069번으로 끝날 때까지 받아보고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1: 네.
0: 여러분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 지역도 적어주세요.
1: 아니 지금 안 들어온 지역이 너무 많은데 다 어디 가시유?
0: 제주도 안 보이고
1: 네.
0: 말씀하신 청도도 안 보이고
1: 익산도 안 보이고 포항
0: 네.
1: 또 강원도 빨리 들어오세요. 자,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오늘 한편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위로부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찬양합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야, 저희 방송이 안 나가는 대구에서도 오늘 6150님 문자 주셨어요.
1: 네.
0: 여기 대프리카유. 경상도 사투리 아닌데 왜 충청도 사투리로. 오늘도 덥습니다. 봉원에서 운동하며 듣고 계시다고.
1: 와.
0: 야외에서 운동하면서 벤치에 극동방송 라디오 볼륨 크게 틀어놓고 옆에 분 들으시라고 예 하시면서.
1: 아니 대프리카라고 네. 하시면서 어떻게 또 운동하러 나가셨어요?
0: 이 날씨에 저희도 점심 먹고 진짜. 한 바퀴 돌았다가 네. 몸에 지금 열이 확 올랐는데. 자 그리고 군포에서 군산에서도 오셨고
1: 충청도를 말씀드리니까 청주에서도 네. 6263님이 새싹 회원으로 찾아오셨고요.
0: 아이 청주가 원래 좀 느려요. 항상 잘 듣고 기도가 있으니까요. 걱정 마셔요.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자 이외에도 여러분 계속해서 출석 체크해 주시면서 정답도 같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 민수 이야기 준비되어 있거든요.
1: 북한 출신인 아내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알쏭달쏭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네. 이 표현이 무슨 뜻일지 정답을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4: 어머머머, 여보, 이러다 굴러가겠어요. 배가 왜 이리 많이 나왔어요?
5: 어? 어이, 이 정도면 무슨, 이거는 나의 인격이야. 내 인격이 이 정도라는 거지.
4: 아니에요. 이게 피부는 하얀데 까만 안경까지 쓰고 이러다 참대검 소리 듣겠어요.
5: 참대검? 침대검도 아니고 곰이 무슨 그런 검이 있어?
4: 아니, 참대검 모르나요? 하얗고 까만 털이 있고 눈 주위에도 까맣고 귀여운 거 있잖아요. 중국에서 대나무 먹고 사는 그거예요.
5: 내가 또 한기염하지. 근데 그래도 참대검 소리를 듣는 것도 처음이네.
4: 안 되겠어요. 귀엽긴 해도 건강이 염려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살각이 들어가겠어요. 그날 눕혔던 모습이 어디 갔어요?
5: 살각이? 너무 싫어. 나 그냥 참대검 할래, 자기야.
4: 아니 무슨 소리예요? 나한테 참대곰이 어울리겠어요? 공주 옆엔 왕자가 있어야지 곰이 있으면 되겠어요?
5: 네 공주님.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왕자 되어 보겠습니다.
0: 아니 우리 아내 하나 씨가 얼마나 잘 챙겨주고 식사를 또 잘했으면 이렇게
1: 네.
0: 몸이 굴러가요. 그냥 배가 나와가지고.
1: 아이 근데 참대 곰만큼 또 귀여운 적은 없는데.
0: 푸바오가 생각나네요.
1: 아,
0: 그죠? 잘 있겠죠. 자, 오늘 북한 말입니다. 북한어 표현으로 이 동물을 참대 곰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네.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보기 드립니다. 1번
1: 반달.

0: 가슴곰.
1: 반달 가슴곰. 2번.
0: 판다.
1: 판다. 판다도 곰이에요. 둘 다 곰인데
0: 네.
1: 반달 가슴곰을 말하는 거냐 판다를 말하는 거냐. 참대곰입니다. 힌트를 아까 드렸어요. 중국에서 이렇게 대나무만 먹고 사는
0: 그쵸.
1: 애들. 그렇습니다.
0: 이 친구들 보면 정말 어떻게 그렇게

0: 전달 가성도 있고 판다도 있고
1: 한데 있고, 네.
0: 근데 그 중에서 이 곰이 정말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1: 유독 좀 귀엽게 놀아요.
0: 눈이 그, 이렇게 동글동글.
1: 그리고 폭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곰은.
0: 그렇죠.
1: 그렇죠?
0: 맞아요.
1: 자, 참대곰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참대나무를 먹어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근데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죠.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0: 반달 가슴곰.
1: 네, 2번
0: 판다.
1: 판다.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되겠습니까?
0: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에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1: 네.
0: 참대곰이 1번 반달 가슴곰일지 2번 판다일지. 네. 보내주시면 됩니다.
1: 여러분 주변에 나 아니면 주변에 이 참대곰이 있다. 그 닮은 사람이 있다.
0: 근데 이게 눈에 눈이 이렇게 검어게 동그랗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다크서클이 많이 내려온 친구들도 참대곰처럼 보이기도
1: 이렇게
0: 해요.
1: 이렇게 좀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고 저처럼 이렇게 까만 네. 이 뿔테 안경 쓰시는 분들. 네. 저는 피부가 하얗지 않아가지고 뭐 그렇지 않겠지만 어쨌든 정답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정답 남기시면서 여러분 지역도 또 함께 나눌 은혜의 사연이나 기도 제목도 축하 사연 뭐 신청 찬양 또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 다 좋습니다. 남겨주세요. 찬송 함께 하신 후에 목요일에 코너 만나봅니다.

0: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해보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2030 남북한 출신 청년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많은데 각자 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철수입니다.
4: 안녕하세요. 저도 함경북도 청진에서 왔습니다. 사랑입니다.
5: 서울에서 온 찬송입니다.
6: 서울에서 온 보라입니다.
0: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북출신 청년 두 분과 또 남출신 청년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또 치열한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주제 먼저 알려드립니다.
7: 분단 80년이 넘는 세월 가운데 남북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북한 출신의 탈북민 여러분들은 우리와는 조금 다른 생각과 또 생활 모습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같은 민족성을 갖고 있지만 조금은 다른 생활 모습 가운데 서로의 장점은 무엇일지 또 서로의 생활 모습 가운데 본받을 점은 무엇인지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자, 오늘의 주제는 남북한 청년들이 바라보는 서로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 오, 좋아요.
0: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는 북에서 오신 분들하고 생활을 해봤거나 뭐 겪어봤거나 그러지 못했던 분들도 훨씬 많을 거예요.
4: 그렇죠.
0: 아마 탈북민을 만나보지 못하셨던 분들도 많을 텐데 우리 철수님,
3: 네.
0: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는 탈북민이 몇만 정도 되죠?
3: 지금 남조선에 한 3만 5천 명 가까이 와 있습니다.
0: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 경기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여러분 각 지역에 최소 몇백 명씩은 살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교회에서도 한 번쯤은 네. 탈북민 분들을 만나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0: 우리 여기 계신 철수 사랑의 찬송이 보라님은 우리 극동 아카데미를 통해서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또 교육 받고 네.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서로의 장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을까.
1: 네.
0: 자, 그러면 우리 남 출신 청년들의 발을 보는 북 청년들의 장점 먼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2: 제가 북한에서 오신 청년들, 그러니까 친구들로 만나기 전에 느꼈던 하나의 그 벽 같은 게 있었거든요.
0: 네.
2: 약간, 말투가 되게 세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친구가 되고 보니까 그렇게 속 시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너무 잘해줘. 맞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약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좀 쿠셔너? 이렇게 폭신폭신하게.
0: 돌려 말하고.
2: 네, 돌려 말하고 예의 있게 말하다 보니까 하고 싶었던 말을 좀 못할 때가 있었는데, 북에서 온 친구들이 시원찮게 잘 말해주더라고요. 완전 장점인 것 같아요.
0: 진짜 이건 장점이네.
2: 완전.
3: 아니, 저 보라님이 저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저는 그 반대였거든요.
0: 네.
3: 한국에 왔을 때. 네. 아니, 남조선 친구 너무 답답한 거예요, 처음에. 친구가 아닐 때는.
0: 무슨,
3: 말 그냥 해. 왜 그 빙글빙글 돌아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친구가 되고 나니까 너무 섬세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0: 그쵸, 배려하면서 말하는.
3: 네. 그러니까 내가 존중받고 있다라고 느끼게 해줘가지고. 그래서 우리 보라님 같은 남조선 친구들이 굉장히 감사했었습니다.
0: 이야. 아니, 이거는 서로에게 장점이네, 진짜.
1: 그러네, 보완이 되는 부분이네요.
0: 네.
4: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북계에서 오신 분들을 봤을 때 남한에서 살아온 제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차원이 나랑은 완전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0: 네.
4: 예를 들면은 본인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끈기가 있으신 것 같거든요.
0: 네.
4: 그래서 누군가를 전도할 때 끝까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굉장히 본받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하나님이 언젠가 북한 문을 여실 때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 나보다는 이분들이 훨씬 더 그런 하늘 상급이 제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전도의 영역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0: 그 전도의 열정도 더 뛰어나 보인다라는
4: 맞아요.
0: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반성을 좀 많이 하셨나 봅니다.
4: 많이 했습니다.
3: 아니, 들으니까 좀 저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네요.
0: 이 두 분이 되게 조용해지셨어요. 네, 나는 전도 나도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 그러면 반대로 우리 북 출신 청년들이 봤을 때 남한에서 청년들을 보니까 이런 게 참 본받을 만하더라. 어떤 게 있으셨어요?
3: 저는 아까 그 보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섬세함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0: 네.
3: 그 다음에 제가 좀 이렇게 더 느꼈던 게 특히 우리 믿는 청년들 안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 그래도 이 인생에 경험했던 충격이 탈북민들보다 많은 분들은 별로 그렇게
1: 없죠.
3: 네, 그러니까 심한 충격이 없다 보니까
0: 예.
3: 그 마음이 누군가를 받아내서 온전히 사랑을 부어주기에 더 잘 가꾸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영원할 수도 있는 이별을 경험했기 때문에 뭔가 사람을 품고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1: 맞아요.
3: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1: 네.
3: 한국에서 태어난 청년들은 대부분이 더 쉽게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밭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0: 사랑을 나눌 줄 알고
3: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정말 대단하다 혹은 따라 배우고 싶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어릴 때부터 선택과 책임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훈련이 됐잖아요.
1: 맞아요.
3: 근데 우리 북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선택이 의미가 없거든. 정부가 다 해주니까. 그런데 이 한국 친구들은 그런 데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책임감이 훨씬 더 배어있는 책임감이 굉장히 높다.
1: 맞아요.
3: 그래서 뭔가를 했을 때 내 선택에 책임지려는 그 마음가짐이 정말 따라 배울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0: 맞아요.
3: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는 것에 내가 하는 행동과 책임이 다 뒤따른다라고 이제 배워왔기 때문에 북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오히려 좀 본받을 만하다라고
3: 네.
0: 느낄 수 있겠군요. 네.
3: 맞습니다.
2: 북에서 지금 남한으로 오신 분들의 하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자유 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책임이라든지 또 그 자유를 활용하는 면에서든지 굉장히 조금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이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0: 네.
2: 북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에 대한 폭발하는 에너지일 수도 있는데요. 막 창업도 너무 당차게 하고 북에서 배웠던 지식

0: 것들을 진짜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너무나 생활력을 갖고
1: 맞아요.
0: 굉장히
1: 맞아.
0: 강인한 생존력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내는 언니 오빠들 많이 봤거든요.
1: 네.
0: 전 그렇게 생각하면 역으로 북에 자유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더 많은 잠재력이 있을까
1: 네.
0: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2: 사실 저 말은 굉장히 저도 동의를 할 만한 게 한국에서 태어난 청년들은 자유를 그냥 받았잖아요.
1: 그래서 주어졌으니까.
2: 네. 근데 우리는 없다가 받았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그거를 더 체감할 수 있는 것. 이게
0: 그치.
2: 자유고 이렇게 써야 되겠다. 라는 뭔가 그 활용도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주민들이 그 자유를 받았을 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이 초반 폭발력은 더 있을 수도 있겠다.
0: 그럼요.
1: 네.
0: 아, 저 하나 더 말해도 돼요?
1: 네.
0: 글씨를 진짜 잘 쓰더라고요.
1: 아, 북에서 오신 네. 청년들이.
0: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왜 우리 보통 축의금 같은 봉투에 써 있는 그 북글씨 있잖아요. 그거를 펜으로 쓰는데 깜짝 놀란 게 너무 잘 쓰는 거예요.
1: 야, 이거는 진짜 문화의 차이인데.
0: 우리는 네. 사실 글씨를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요즘에 계속 타자를 많이 치고.
1: 맞아요. 컴퓨터가 나온 다음에.
0: 그렇죠. 네. 근데 북에서 오신 분들은 제가 만난 분에 한해서는 100이면 100 글씨를 다 너무 잘 썼어요.
1: 이분도 또 작아집니다.
2: 오늘 보라님이 예외를 많이 만드시네요.
0: 그러니까.
1: 아니 저도 이제 북에서 보내신 그 편지 우리 제주극동방송 가면 이제 전시가 돼 있잖아요. 서울극동방송 역사관에도 있는데 글씨를 진짜 기가 막히게
0: 진짜.
1: 어쩌면 이렇게 잘 쓰실까. 근데 어릴 때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반마다 서기를 뽑았어요. 그쵸? 총무 말고 회계 말고 서기를 뽑았는데
0: 아, 칠판에 글씨 쓰는 친구들?
1: 네네. 글씨 잘 기억난다. 쓰는 친구들을 또 해서 본처럼 이렇게 초등학교 저도 한 저학년 때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나름 뽑힌 적이 있는데 지금은 쓰라고 하면은 진짜 A4 반에 반장 쓰는 것도 쉽지가 않을 정도가 됐습니다. 진짜 북에서 오신 분들은 그 글씨 훈련을 어릴 때부터 받으시나요?
3: 아니, 지금은 지금 잘 못 쓰긴 하지만 어릴 때 이게 그걸 훈련을 받는 게 왜 받냐면요. 수령님 말씀? 뭐 이런 교시를 이게 공동사설이라든지 이런 걸 신문을 이게 저희가 필사를 하거든요. 네, 그런 대회도 있고 막 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1: 아, 그러니까 김일성 그 뭐 훈시? 뭐 네, 교시 그, 이런 것들을 적어야 되는데 그냥 흘렸으면 안 되는구나.
3: 맞아요. 이 흘렸은 날에 반동이 되는 거.
1: 반동이 되는 거.
3: 그것도 없어야 되고.
4: 이렇게.
3: 네, 그리고 거기 글자에 들어간 정성에 따라서 충성도가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릴 때는 그 초등학교 때 저희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는 다 진짜 그런 게 있었거든요.
1: 네.
2: 북조선 출신으로서 반성하겠습니다. 성경 필사할 때 너무 날렸어가지고.
3: 아유, 충성도 떨어져서 안 됩니다.
1: 아, 진짜 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필사하거나 할 때 기도문 적고 할 때 여러분 정성을 들여 쓰자고요, 우리가.
0: 네.
1: 뭐 요즘에는 다 이렇게 타자로 치기도 하지만 그런데도 정성을 넣는 거는 저희가 좀 본받을 만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0: 그럼요.
1: 네. 자, 오늘 우리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서로의 본받을 만한 점, 장점을 봤는데 제가 이제 많이는 아니어도 탈북민 청년들을 바라봤을 때 이분들은 회복 탄력성이 그래도 좀 우리보다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한 이 사선을 넘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고난과 어려움, 물론 좌절하실 수는 있겠지만 바로 이겨내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그 힘.
2: 맞아요.
1: 또 신앙생활 하실 때 이분들은 진짜 열정적이세요.
0: 맞아요.
1: 그리고 진짜 순수하세요. 이런 크리스천 탈북민 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우리가 본받을 게 참 많다. 또 두 분이 작아지지만
2: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저희가 오늘 이 주제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서로가 다르게 아니라 서로 본받을 점이 너무나 많은 하지만
0: 네.
1: 또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같은 민족입니다. 남북은 우리가 하나고 또 언젠가 하나 돼야 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니까요. 우리 청년들 예쁘게 봐주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탈북민분들도 품어주시고 좋은 점 한번 좀 바라보시면서 교제도 많이 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리 함께해 주신
2: 철수,
0: 사랑입니다.
4: 찬송이,
0: 보라였습니다.
1: 지금까지
5: 너와 나의

0: 우리 남북한 출신 청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북한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너무 우리와 다른 분들이 아니에요. 같은 민족이니까요. 이렇게 함께 또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도 한번 주변에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같이 또 교제할 수 있는 탈북민분들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런 경험을 또 오늘 문자로 많이 나눠주고 계시거든요.
1: 그리고 또 실향민분도 계시고 이산가족분들도 네.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신앙공동체에서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잖아요.
0: 네.
1: 함께 나누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보면서 문자로 북한이 고향이신 분들도 덜어 이렇게
0: 문자를 주세요. 그렇죠? 정답과 함께.
1: 맞아요. 네. 6711님이신데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87세 명예 권사입니다. 8.15 해방 전에 함경도 온산에서 내려오셨다고요.
0: 와.
1: 와. 근데 그러면은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또 통일에 대한 북한에 대한
0: 그럼요.
1: 얘기를 들으시면 기도하는 마음이 또 남다르시겠어요.
0: 여러분도 더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한뼘차의 문제 저희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참대곰. 참대곰이 무슨 뜻일지.
0: 네.
1: 1번 반달가슴곰.
0: 반달가슴곰이다. 2번.
1: 판다.
0: 판다이다.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된다고요?
1: 우물정 1069 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0: 네.
1: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에 부과되는 샵 1069번입니다.
0: 이 곰이 대나무를 먹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이름이 푸바오예요. 여기까지 힌트 드리겠습니다. 정답 남기실 수 있는 시간 2분 드립니다.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라에서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
1: 파주 헤이리 커피 1970에서 신선함을 담은 맞춤 커피 원두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0: 곰채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
1: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뼘차이 퀴즈 정답은요?
1: 참대곰의 우리말 표현 정답은 2번 판다입니다.
0: 판다곰입니다. 많이들 귀여워하시네요. 보고 네. 싶다 푸바오 하신 분도 계셨는데 보내주신 문자 몇 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며칠 전에 온 가족이 담양 중농원에 있는 판다를 구경하고 왔어요.
0: 오.
1: 08님.
0: 거기 가면 볼 수가 있군요.
1: 담양에 네. 있나 봐요.
0: 그래요. 자,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 통일 위해서 파주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113 성도님. 여자친구분이 이분은 무산에서 일산에 오신 탈북민이시거든요.
1: 네.
0: 매일 함께하고 계신데 오늘도 정답 맞히셨어요.
1: 그리고 서울의 김밥집에서 출석합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3058님도
0: 야.
1: 판다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0: 네.
1: 김밥집에서 일하시면서 출석하시는 거겠지요?
0: 아유, 그냥 은혜가 그냥 차고 넘쳐서 기름지게. 자, 우리 7098님 2번 정답 맞히시면서 저희 옆집에 탈북민분들이 사시는데요. 정말 이분들 단합 최고인 것 같아요. 김장도 함께 하고요. 반찬도 나눠 먹고요. 항상 함께 뭉쳐 다니시더라고요. 하시면서 곁에서 봤던 느낌을 나눠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1: 그리고 외조부께서 선천군에서 내려오신 실향민 3세대이십니다. 하시면서
0: 네.
1: 3184님도 정답까지 맞춰주셨는데 감사합니다.
0: 자, 그리고 남과 북의 청년들 얘기를 듣고 있자니 이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해두신 통일의 일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0937님 정답 남겨주셨고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정답 주셨는데
1: 네.
0: 자, 이 가운데 오늘의 당첨자는요.
1: 몇 년 전에 중국에서 보고 왔어요 하시면서 6125님 2번 보내주셨는데 선물 보내드리고요. 성남에서 판다 보내주신 4638님, 강화도에서 참여해주신 6125님, 그리고 천안에서 듣고 계시대요. 요즘 피곤해서 다크서클이 점점 내려오는데 이러다 제가 참대곰처럼 보이겠어요 하셨어요.
0: 네.
1: 5809님의 다크서클이 좀 들어가길 바라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복음 통일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은혜입니다. 3184님, 정읍 신태인이라는, 성함이신 것 같아요.
0: 네.
1: 정읍에서 신태인 청취자분, 화창한 날씨 가운데 어제 또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모임 다녀오셨다고 하시면서 9356님까지 선물 보내드릴게요.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 몇 분 더 계실 텐데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기도보다
0: 북한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는데 요즘 극동방송 OFP데이를 통해서 알고 나서는 북한 위해 많이 기도하고 계시대요. 이번 주일 오후에 있는 청주 극동포럼에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 간증 저도 듣고 싶어서 대전에서 청주로 가려고 합니다. 남편 설득하고 있는데 같이 갈 수 있게 기도해주세요 하셨어요. 세상에. 3013님 예, 가서 은혜의 시간 또 기도 함께하는 귀한 시간 꼭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생방송 OFP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구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0: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1분 찬송,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낮은 교회와 믿음의 기업 크로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했습니다.
1: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북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1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5월 22일 금요일부터 24일 주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를 모시고 50주년 예수동의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주제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0-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로스로브는 5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순천 금당 동부교회에서 도약이란 주제로 학교기도 모임 연합집회를 개최합니다. 크로스로브 대표 고은성 목사를 강사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010-2064-4558번, 4558번 김대승 간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지역 학교기도 모임은 5월 16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여수 송동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문의는 010-7382번에 72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문수제일교회에서 청소년, 청년들의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등록 마감은 5월 27일 수요일까지며 자세한 문의는 010-4115번에 02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장통합 순천남로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순천 천보교회에서 목회자 및 평신도 이단대책 예방세미나를 엽니다. 최근 주요 이단사이비의 동향과 대책 이란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료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영중앙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선교 합창단, 순천 장로 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여수노회는 5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여수 행복한

교회에서 에스도 기도 운동 대표인 이용희 교수를 초청하여 허갈족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대책 세미나를 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9884번에 3927-392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아이를 위한 생태오감 환경놀이터를 엽니다. 꼬물꼬물 흙놀이, 식물이 주는 선물, 달콤톡톡, 딸기와 놀자 등 다양한 놀이로 함께하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포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홀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전남 동부 지역에서 국동방송을 애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목회자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안함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의 이지웅 목사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 오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노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노래는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며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게 하신 믿음의 비밀들과 무엇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은 읽을 때마다 그 넓고 깊은 계시에 압도됩니다. 여러분을 직접 뵙고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노래를 속히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귀한 말씀의 잔치에 초대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1: 5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순천 동부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목회자 세미나 안내문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안내문과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에서는 말씀을 사모하고 더 알기 원하는 전남동부 지역 성도님들을 위해 로마서 세미나 다시 복음으로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용 목사님을 강사로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순천 명광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13일 수요일 이 복음은 14일 목요일 그러나 이제는 15일 금요일 그러므로 형제들아라는 주제로 각각 열립니다. 복음의 진수라 불리는 로마서 세미나를 통해 다시 복음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저녁 7시 순천 명광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로마서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번 세미나에 대해 더 잘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월 14일 목요일 오후입니다. 2시 왔습니까?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삶은 수많은 선택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선택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또 후회하고 마음 무거운 순간도 있지만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죄의 길 끝에는 사망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선물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찬양을 통해 회복되고 또한 다시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찬양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두 곡의 찬송가로 메들리로 함께할 텐데요. 박종호의 음성으로 띄워드립니다.

네, 힘 있는 찬송가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이 찬송가를 듣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는데요. 바로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0: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하는 그 모든 행동 가운데 또 악기를 켜는 가운데 또 귀신 들렸던 사울에게 머물렀던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요. 또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를 이 성경 한 구절 말씀에서 되새겨 보게 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특별히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새 사람, 새 힘을 얻고 이 자리, 또이 오후 2시가 또 그런 복된 자리로 나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확신 가운데 오늘 찬양할 때 모든 문제들이 풀려나고 어둠의 결박이 물러가고 풀려나고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시 왔습니까? 오늘 찬양 함께 하면서 문자 방송 받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이 지금 마음 가운데 그 찬양의 울림, 그 선포를 문자에 담아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퀴즈 문제도 준비를 했고요. 지금 퀴즈 문제 올려드릴 때 퀴즈 문제와 함께 듣고 싶은 찬양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또 지금 어디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지 저는 참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이 방송 듣고 있습니다. 서 PD님 화이팅이라고 또 외쳐주시면 더 좋겠죠? 네, 그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앱을 통해서 문자를 올려주신 분들 계십니다. 907님. 지금 밖에서 또 이렇게 듣고 계시면서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해요라고 문자 앱을 통해서 남겨주고 계시고요. 8229님께서도 2시가 딱 되자마자 문자를 냈습니다. 2시 왔습니다라고 문자를 남기셨고, 9396님도 출석 체크. 개근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9396님, 9507님 조만간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보내드리는 개근상이 조만간 집에 갈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더워서 여름이 온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날씨가 좀 많이 덥죠. 조금만 움직여도 이제는 후끈후끈합니다. 날씨가 다 땀도 나고요. 네,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이젠 여름인가? 여름이 온 듯합니다. 네, 곧올것 같습니다. 비가 오고 나니까 더 더워진 것 같아요. 6575님께서 오늘 또 문자를 남겨주셨고요. 서인철 PD님 안녕하세요. 박종호님 찬양을 들으니 소리엘의 야곱의 축복도 듣고 싶네요라고 신청 찬양을 올려주셨어요. 이렇게 편하게 신청 찬양 올려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6575님 제가 신청 찬양 조금 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문제 지금 올려드릴게요. 오늘 퀴즈 문제 마찬가지로 성경 책에 대한 퀴즈 문제를 최근에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함께합니다. 문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바로 제가 잠깐 읽어드렸던 그 다윗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이 성경 말씀은 어디 있을까요? 다윗이 선택을 받을 때이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사무엘상, 2번 밥상, 3번 대상. 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사람을 절대로 선택하지 않으시고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 어디일까요? 보기 1번 사무엘상, 2번 밥상, 3번 대상.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을 아시는 분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2시에 왔습니까?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업들의 협찬 선물을 소개합니다. 여수를 대표하는 로컬 브랜드 여수 원조 딸기 모찌 선옥시에서 딸기 모찌를, 생활 속의 기쁨을 주기 위해 협찬으로 함께하는 애터미에서 세탁 세제와 물티슈 한 박스, 화장품 세트, 국물 다시마 팩을,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생각과 도전으로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샵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선물 협찬 추가로 더 있습니다.

도심 속의 오아시스, 광양시 광포로 5, 6에 위치한 스파렉스 찜질방 이용권이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한 휴식,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르스턴 힐링 카페에서 벨르스턴 프리미엄 온열 체험,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마음은 맑게 리본 브러쉬 칫솔 선물로 상쾌하게 세원 정밀에서 보내드리는 한 번 쓰면 다시 또 찾게 된다고 합니다. 이 칫솔 선물을 세트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특별히 생철 PD 오후 2시 살짝 졸립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저는 낮잠 참고로 자진 않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옛날에는 좀 많이 잤는데 최근에는 낮잠이 좀 안 자려고 노력하니까 확실히 잠은 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힘내라고 이렇게 문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함께 하실 찬양은 우리 주님 십자가의 보혈 은혜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띄워드릴 텐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문자 참여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찬송가가 정말 우리 주님 보혈의 은혜를 찬송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앞선 오프닝 때, 그리고 또 앞선 멘트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이 다윗이 수금만 켜도 악령이 떠나갔던 그 역사. 오늘 2시 찬양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릴 때, 우리 삶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처럼,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내 삶의 담벼락이 와르르 내 앞을 가로막는 그런 어둠들은 다 떠나가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오랜만에 또 문자를 2634님 그동안 어디 가셨다가 또 이제 문자를 주십니까? 네.

한동안 안 보이셨다가 2634님 또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청취하니 참 좋네요. 라고 잘하셨습니다. 뭐 매일 오셔도 너무 좋지만 또 가끔씩 오시는 정말 가끔 오시는 거 아니시죠? 네, 아무튼 자주 오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0810님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남기셨는데 새싹으로 네 맞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거죠 라고 하시면서 문자를 남기셨는데 보기 중에 이렇게 또 함께 정답 남겨주고 계십니다. 오늘 사실 오늘 이 말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또 마음으로 받아안고 우리도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또 이 다윗처럼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16장 말씀 이 전체 안에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평가하시는 한 사람. 6575님께서도 오늘 문자 이렇게 남겨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사무엘을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내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 벌써 힌트가 나가죠. 외모를 중시하던 당시 관습을 깨뜨리는 유명한 기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 기록되어 있다고 매주 목요일 2시에만 시간이 되어서 2시에만 이 방송 듣고 계시군요. 네, 시간이 되어서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데 네, 간식 배달 가면서 문자 보냅니다. 문맥으로 봤을 때는 왠지 목회자분인 것 같았는데 배달 간식 간식 배달 그래도 목사님이실 수도 있죠. 간식 배달 가시면서 이렇게 또 목회를 하시고 계신 분일 수도 있고요. 우리 6575님 힘내시라고 제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한 또 문자를 올려주셨는데요. 6575님께 제가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주소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056님께서 문자를 남겨주셨는데 정답과 함께 남편이 운전을 하고 있어서 제가 보냅니다라고 하죠. 남편분 대신 문자를 남겨주신 건지 아니면은 남편분은 운전하고 계시고 제가 보냅니다라는 의미가 좀 더 궁금하긴 하지만 네,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1056님 가족분께 또 이렇게 제가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주소 성함 연락처 1056님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천해 주신 찬양, 신청 찬양 있었죠. 우리 6575님께서 야곱의 축복도 듣고 싶다고 또 이렇게 신청곡을 올려주셨는데 지금 함께 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앨범 중에서 올려드릴 거고요. 이 찬양 올려드린 후에 또,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계실 듯 하여서 퀴즈 문제 또 한번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2시 왔습니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22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께 다시 한번 퀴즈 문제 올려드리고, 퀴즈를 넘어서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찬양함으로 우리 삶에 막혀진 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로 떨쳐내는, 물리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퀴즈 문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말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 다윗을 선택하실 때, 이새의 아들 중에서 선택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죠. 이 말씀, 성경은 어느 성경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사무엘상, 2번 밥상, 3번 대상. 다시 한번 문제와 보기를 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 말씀. 보기 1번 사무엘상, 2번 밥상, 3번 대상.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로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로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공짜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사를 선택하시고, 극동방송 앱을 선택하시고, 극동방송 지사를 선택하시고, 제 방송 2시 왔습니까를 들으셔야만이 문자를 제가 볼 수 있습니다. 13개 지사잖아요. 13개 중에서 전남동부를 돌리셔야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잘 가끔씩 보면 잘 안 돌아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잘 돌리실 줄 믿고 전남동부 딱 맞추셔가지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3548님께서 앵두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서, 서피디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앵두 드세요 라고 하시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는 것과 동시에 핸드폰을 열어서 앵두의 효능 검색을 했거든요. 효능 검색하니까 이렇게 뜨네요. 첫 번째, 피로회복 도움. 두 번째, 피부 건강. 3번, 식욕 증진. 4번, 빈혈 예방 도움. 5번, 혈액순환 도움. 6번, 변비 예방. 뭐 좋은 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네. 많이 먹으면 안 좋다라고 나중에 뒤에 써져 있네요. 적당하게 먹어야 된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사진까지 올려주셔서 건강 또 이렇게 잘 챙기라는 또 마음을, 사랑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가정의 달이라 그런지 야곱의 축복 가사가 더 마음에 와닿는다고 이렇게 또 서로를 축복하는 믿음의 가정 되시길 바란다고 이렇게 또 문자도 남겨주셨고요. 네, 찬양 이번에 함께합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을 신청하신 분 계시죠? 아까

문자 보내주신 분 중에 은혜라고 하셨는데 혹시 가사분이 아 가사분이 아니라 가수분이에요? 누구까요? 제가 생각나는 은혜 찬양 가수분은 손경민 목사님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은혜라고 하니까 알아서 선택하라고 하신 것 같아서 은혜 6230님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 근데 은혜 하니까 이 찬양이 생각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네, 이 찬송가 또 들으니까 또 다른 찬송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은혜라고 아까 또 신청을 해주셨는데 제가 은혜 찬양은 안 올려드리고 찬송가만 계속 올려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6230님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오늘 찬송가로 정말 파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찬송가 파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우리 마음속에 찬송을 이 2시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최명신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네, 찬송가 파티 또 은혜의 파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은혜와 관련된 주제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청해주신 우리 6230님 섭섭지 않게 이번에 은혜 찬양 이어드릴 거고요. 손경민 목사님의 음성으로 띄워드릴 거고 찬양이 마치면 또 오늘 퀴즈 문제 정답 발표 이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은혜 찬양합니다.

저의 방송에 자주 오시는 우리 단골 손님 0782님 문자를 제가 읽어드렸나 안 읽어드렸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섭섭지 않도록 오늘도 힘내시라고 이렇게 문자도 남겨주신 우리 0782님 반갑습니다. 최근에 자주 못 뵙는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들지만 네, 그래도 오늘도 오셨으니까 0782님 아니다 어제도 오셨죠. 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청취를 하고 계시다고 또 3시에 일하러 나가려고 하신다고 에, 그때까지 편하게 청취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모두 화이팅 하라고 또 문자도 올려주셨어요. 우리 0782님도 화이팅입니다. 3시에 일하러 가시는데 화이팅. 네, 이제 1분 남짓 오늘 두 분 문자 잘 남겨주셨고요. 선물 보내드릴 거고 또 추가로 제가 선물 당첨자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동행해 주시고 찬양할 수 있어서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끝 찬양 파송의 노래 짧지만 올려드립니다. 내일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회 후원으로 지옥교회를 섬기는 날입니다. 오늘은 여수 달천교회 김영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삼국유사에 보면 손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손순이라고 하는 사람은 홀로 되신 어머니를 모시고 어린 아들을 하나 데리고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하루 품삯을 받아오면은 그 품삯을 가지고 제일 먼저 어머니 드실 것을 준비를 해서 어머니한테 갖다 드리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게 어머니에게 항상 제일 우선적으로 먹을 것을 갖다 드리는데 어느 어머니가 빼빼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뭔가 하고 봤더니만은 이 부부가 어머니에게 음식을 갖다 드릴 때면은 그 하나 있는 아들이 할머니에게 찾아가서 꼭 그 음식을 받아 먹고 와버린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자기가 먹어야 될 음식을 손주한테 다 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부부가 고민 끝에 의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보, 우리가 어머님을 공기하고 있는데 자꾸 제 아들놈이 뺏어먹어 버리니까 이러다가는 어머니가 굶어 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아들을 묻어버립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아들을 이제 부부가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묻어버리려고 땅을 이제 파는데 땅을 한참 파다 보니까는 뭐가 덜커덕하고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내놓고 보니까 돌로 만든 종이 하나 나왔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돌로 만든 종소리를 댕댕 쳐보니까는 종소리가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 이것은 하늘이 우리 아들을 갖다 죽이지 말라라는 뜻인가 보다. 그래서 그 아들을 다시 데리고 오고 종도 가지고 왔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종을 갖다 대들보에다가 매달아 놓고 한 번씩 댕댕 쳤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돌로 만든 종이 얼마나 소리가 좋은지 온 이 시내에 다 소리가 퍼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을 궁궐에 있는 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신하를 시켜서 대체 이 종소리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한번 알아봐라. 그러니까는 신하가 가서 알아보고 난 뒤에 왕에게 와서 고합니다. 사실은 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차여차 해서 돌종을 얻었는데 그 돌종에서 나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왕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 손순이라는 사람에게 집도 내려주고 곡식도 내려주고 그래서 그 집이 더 이상 굶어 죽지 않고 이제 행복하게 살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단순히 이 우리 조상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잘 섬기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는 도리에 대해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라는 말이에요. 올바른 도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올바른 도리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대체 뭔 뜻일까라는 거예요. 이 순종한다라는 말을 글자 그대로 보게 되어지면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라 그런 의미로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인격을 이루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체화돼요.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우리가 누구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말씀이 가르쳐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 첫 번째 스승이 부모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모님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할 때에 그 말씀이 자녀들에게 온전히 가르쳐지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권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그 말씀이 자녀들의 인격이 되고 자녀들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이루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권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좋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권위가 없으면 들어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위가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지요. 자, 주님 안에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뭔 뜻일까요? 주님 안에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권위로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자면 부모님에게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까? 주님의 권위가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보면 전반적으로 이런 권위의 구조가 다 깨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문제는 세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보니까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위기가 왔냐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을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가 너무 목사 중심이다라고 지적을 해놓은 것을 보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 중심이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교회도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민주화의 바람이 교회 가운데도 불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민주화의 바람이 교회 가운데 불어오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 목회자의 권위가 무너져 버려요. 목회자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으면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아무리 많이 모여도

0: 주님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장 큰 원인은 이런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권위가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가정에서부터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질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가정으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노라면은 이 하나님의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지역교회를 섬기는 여천교회 후원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수달천교회 김영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지금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순천남로회 장로연합회 회장 김철 장로님이 보내드리는 1분 찬송이었습니다.
1: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2: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5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즐거운 목요일,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를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늘 라디오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방송 통해서 예배가 소홀해졌거나 예배 중단됐던 분들, 어제도 이제 퀴즈 했었는데 방학 무교라고 이렇게 보내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다시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끼라 라디오 예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라디오 예배. 자, 라디오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라디오를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십니까? 라디오로 듣고 계시는 분들, 핸드폰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의 장소, 거기가 바로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냥 듣는 방송 듣는 시간이 아니라 직접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을 잠깐 떠나게 하셨다면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시간, 전국 생방송으로 오늘도 진행이 됩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께서 서울 수신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 라디오 예배를 통해서 받게 되는 은혜, 여러분의 신청곡 남겨주시면 제가 라이브 찬양 우리 완산교회 김세희 집사님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사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예,
0: 잘 지내셨어요?
1: 네.
0: 예. 한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되네요.
1: 엄청 오래간만입니다. 예,
0: 오늘도 우리가 여기 안에서는 이제 우리 건반에 또 아는비 자매가 함께 하는데
1: 네.
0: 우리 세 명이서 여기 안에서 이제 찬양하지만 예배 드리지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니까요. 우리의 예배를 동일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고 아멘. 나아갑니다.
1: 아멘.
0: 자, 여러분의 받고 계시는 은혜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선교지 충남 공주 정한 7205번, 7037 직장에서, 또 택시기사님 6083번, 또 정남진 장흥에서 1881번님, 이렇게 또 예배 기대하며 참석한다고 1455번님도 오셨고요. 평택과 인천 남동구에서도 지금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첫 곡 우리가 어떤 곡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 우리 집사님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라는 찬양입니다.
0: 네.
1: 저희 교회에서 이 찬양을 매주 전 성도원님들이 같이 부르고 있거든요.
0: 네.
1: 그런데 좀 형식적으로 그냥 설교 뒤에 항상 있는 찬양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불렀었다가 요즘에 제가 어떤 개인적인 무슨 사연이 있었는데 저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많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많이 제 사연을 통해서 조금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0: 네.
1: 늘 했던 찬양인데 약간 새롭게 또 다가오는 은혜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선택했습니다.
0: 요즘 그 사건이라는 게 남편
1: 네.
0: 남편 교통사고 그렇죠?
1: 예, 예, 예. 예.
0: 최근에 남편이 이렇게 교통사고가 있으셔가지고 네. 이 삶이 보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가 더 막 깊어지고 간절해지고
1: 네.
0: 찬양이 가사가 또 다르게 느껴지고
1: 네, 네. 예.
0: 지금 남편이 지금 병원에서 퇴원은 하셨어요?
1: 아직
0: 못했어요.
1: 예.
0: 남편이 이 방송 듣고 계시겠네요?
1: 네, 그럴 것 같습니다.
0: 예. 그러니까 남편의 아픔이 또 나의 아픔이고

0: 좀 힘든 가운데 또 이찬양이 더 다르게 아마 다가오셨을 것 같네요.
1: 네, 맞습니다.
0: 여러분께서도 지금 기도하고 계시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가 참 더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사에서도 고백하듯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1: 아멘.
0: 근데 어떤 식으로, 예, 어떤 식으로 응답하고 이룰지는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야. 우리 마음이 아니라. 근데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치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결국에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가사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삶에서 항상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이 시간에 잠깐 제가 기도하고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만 빼고 잠깐 눈 감고 우리 기도하면서 찬양,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에 만나 주시옵소서.
1: 아멘.
0: 제 마음과 생각은 복잡하고 걱정 근심도 많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1: 아멘.
0: 나아갑니다.
1: 아멘.
0: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특별히 이 새끼라 라디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떠나 있는 분들, 혹시 하나님을 좀 원망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응답하시는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 신뢰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자, 3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전국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샵 1069번으로 전국 어디서나 이 서울 수신문자로 여러분께서 받고 계시는 은혜와 여러분의 신청곡 남기시면 좋겠습니다. 신청곡만 남겨주셔도 좋고요. 여러분 그 신청곡에 관한 여러분의 그 사연까지 남겨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때 이 찬양으로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과거 얘기든 현재 얘기든 여러분의 사연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일산에서 새끼를 항상 잘 듣고 계신다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경기도 광주에서도 있고요. 지금 김치를 담으려고 준비 중에 있은 서울 강서구에서도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김세희 집사님 학교가 아니라 방송 통해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반가워요. 8544번님 같이 학교 다니시는 분이신가 보네요.
1: 예,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0: 보니까요, 보니까 네. 우리 집사님이 또 학교도 다니시고 네. 교회도 다니시고
1: 아, 네.
0: 가정도 다니시면서 네. 네. 자, 대구에서 7899번님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고흥에서 일시 시작하러 밭으로 이동 중에 라디오 예배를 드립니다. 용인 상하동 가면서 산에서 듣고 계시네요. 날씨가 진짜 맑고 딱 좋다고요. 아들 세연이랑 김해에서 듣고 있다고. 그래요. 이 시간에 보면은 오며 가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혹시 우리 집사님 자녀가
1: 11살 예.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0: 우리 엄마 이렇게 방송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 알아요?
1: 네, 압니다.
0: 아들, 딸?
1: 아들이에요.
0: 아들 어떻게 아들을 지금 어떻게 듣고 있을까요?
1: 학교에 있습니다.
0: 학교에서
1: 네.
0: 열심히 4학년?
1: 네. 새끼라 그 로고송 예. 평소에 자주 불러요.
0: 아, 그래요?
1: 네.
0: 엄마가 나온다고 하면서
1: 네, 네.
0: 그렇구나. 세종에서도 듣고 계시네요. 잠자는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 머리맡에서 밤마다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좋아하는 노래였다고. 이게 333장이 찬송가가 무슨 곡이죠? 응?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제목을 좀 적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1691번님도 오셨어요.
2: 운전 대기 중 요양병원 어르신들 프로그램 진행 후 이동 중입니다. 내가 그렸어도 잘 그렸어 만족해하며 함께 웃고 간식 먹고 축복하는 시간 가졌어요. 기쁜 시간이었던 것처럼 잘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꽃들도 찬양 들려주세요.
0: 이거였나요? 이거?
2: 아니요, 그 위에.
0: 그 위에였어요?
2: 아.
0: 어머나. 꽃들도 아, 신청을 해주셨네요.
2: 네.
0: 남편 믿음 성장할 수 있도록 22년 결혼 생활 동안 아유 건강한 가정 믿음의 가정 꾸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남 진도에서 듣고 있다고 저기 밑에네요. 운전 대기 중에 요양병원 어르신들 프로그램 진행 후에 이동 중에 1691번님 내가 그렸어도 잘 그렸어 만족해하며 함께 웃고 간식 먹고 축복하는 시간 가졌다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의 신청곡 받고 계시는 은혜 나눠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출근하는데 지금 광야길을 걷는 것 같다고 우리 2684번님 그렇구나.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신가 봐요. 2684번님도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꼭 위로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이 시간에 또 두 번째 곡 가져오신 곡이 있잖아요.
1: 네. 예수 아름다우신이라는 찬양입니다.
0: 어떤 이유로 이 찬양 선택하셨어요?
1: 저희가 기도하고 뭐 삶을 살아가고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결국에는 우리가 높여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0: 네.
1: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자연을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0: 네네.
1: 그런데 그냥 그런 자연의 은혜를 느끼면 이 찬양이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만드신 그 자연을 항상 감사하고 네. 감탄하는 그런

0: 마음이 들었습니다.
1: 아름다우신, 네.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네. 그래요. 요즘 참 말씀하신 대로 자연도 보면서 네.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영원히 주 찬양. 예. 예수 아름다우신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죠.

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시는 시각 3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청주에서 듣고 계시네요. 한때 너무 힘들어 지쳐 있을 때 읊조리면서 찬양으로

입술로 고백했다고 하시면서 지금 딱 제가 발견했는데 이찬양 했으면 좋겠는데 아바 아버지라는 곡을 신청하셨어요. 아바 아버지. 청주에 계신 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예. 지금 마음껏

0: 또 5026번님 여수에서 듣고 계신다고 음성이 너무 좋대요. 갑자기
1: 감사합니다.
0: 행복해졌다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8102번님도 이렇게 오셨고, 외근 근무 중에 이동하면서 새끼라를 듣고 계신 6296번님도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아무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이 시간에 우리 아빠, 아버지 외치면서 이 시간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아바, 아버지.

0: 참 아바 아버지 예전에 불러보고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라디오 앱의 시간에는 신청곡으로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던 사냥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니까는 너무 좋네요. 자, 여러분은 어떤 은혜가 있으세요? 많은 곡들 오늘 신청곡 오늘 좀 많이 주시네요. 다 저희가 소화는 못하지만 근데 열심히 열심히 저희가 찬양하면서 여러분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옆에서 우리도 같이 열심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만나야죠. 6437번님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암 수술 후에 병가 중인데 영산에 병문안 오신 선배님 만나 전도하고 헤어지니 새끼라 들린다고 하셨습니다. 9714번님. 좀 본인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복음 전하고 전도하려고 애쓰고 계시네요. 자, 6437번님을 비롯해서 혹시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으신 분들 이 시간에 이 찬양으로 우리가 두려움 싹 없애고 하나님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0: 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이요. 저는 예전에 많은 분들이 이게 찬양을 부르기 전부터 저는 참 좋아했거든요. 이 현석주라는 이분이 1집엔가 2집엔가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 원래는 이게 빠른 곡이에요.
1: 아, 그래요?
0: 모르셨죠?
1: 예.
0: 예. 이 빠르게 막 비트 있게 했던 곡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천천히 불러가면서 요즘 시대 우리가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잖아요.
1: 네.
0: 우울증도 많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 찬양을 이렇게 좀 잔잔하게 여기저기서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참 예전부터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 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신청한 분이 계시는데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모르세요?
1: 들어보죠.
0: 아 맞다. 우리 집사님이 일본에서 네. 뒤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1: 예예. 예.
0: 한 10년 전에?
1: 네네. 네.
0: 그러니까.
1: 네.
0: 그럼 모를 수도 있겠네요.
1: 네.
0: 이게 정말 옛날 곡이거든요. 저
1: 아,
0: 어렸을 때.
1: 네. 네.
0: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니? 이렇게 찔림을 주는 그런 찬양인데 예. 다음번에 준비해가지고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아멘, 아멘. 차 안에서 목이 터져라 따라 부른다고. 와, 5166번님. 교회에서 매주 부르던 찬송이었어요. 6437번님. 이렇게 또 6년의 혈액암 투병 중인 새끼라 왕팬입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항암 치료 없이도 잘 지내고 있다고요. 야, 참 우리 028번님. 너무 감사하네요. 1504번님도 있네요.
2: 출첵 평택입니다. 배달기사인데 창문 내리고 찬양하며 새끼라 듣는데 신호 대기 중 옆차에서도 새끼라 듣네요. 눈 마주치며 손 흔들며 서로 격려했습니다.
0: 아유, 이런 일도 할렐루야. 있구냐.
2: 예.
0: 서로 진짜 반가웠겠는데요. 와, 지금 막 서로 이렇게 노래 부르다가
2: 예.
0: 찬양하다가 눈 마주쳤어요.
2: 은혜롭네요.
0: 그러니까요. 지금 저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도치 않게 힘든 시간 보내고 있답니다. 집사님의 찬양을 들으니까 위로해 주심을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더욱더 느끼게 되면서 상처가 치유되는 듯 합니다. 라고 8533번님.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요. 집사님 참 감사하죠.
2: 네. 그럼요. 너무 감사합니다.
0: 집사님은 하나님을 만날 뿐인데
2: 네.
0: 이 시간 그 목소리를 듣고 본인도 부르면서
2: 네.
0: 올해 2월에 남편이 림프종 진단 받고 중환자실에서 2주 동안 사투 벌이다가 하나님 은혜로 일반 병실로 옮기고 지금 4차 항암 후에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이렇게 참 병원에서 참 어려움 가운데 우리 지금 뭐 집사님의 남편분도 사실 병원에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겠지만
2: 네, 네.
0: 이렇게 병원에서 이 방송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2: 네.
0: 우리 1, 2, 4

0: 아버님도 꼭 힘내십시오. 처음으로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동탄에서 폰으로 핸드폰으로 새끼라 라디오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우리 793 공모님도 오셨고 아까 이 십자가의 전달자를 신청한 분이 계셨는데 잘 찾지를 제가 못하겠네요.
1: 여기 있다.
0: 어디요?
1: 밑에?
0: 예. 찾으셨나요?
1: 4462님이요.
0: 예. 한번 읽어주세요.
1: 예. 전남 함평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우리 아들 예준이가 새끼라를 참 좋아합니다. 방학 중인 분들이 예수님 영접하는 소식을 참 좋아해요. 복음 전도에 앞장서는 극동 방송 응원합니다.
0: 예준이의 신청곡 십자가의 전달자. 네. 초등학교 2학년의 신청곡이 십자가의 전달자네요. 와, 이게 초등학생들이 새끼라를 좋아할 때가 있더라고요. 개라를 들어볼까요?
1: 저희 아들도 불러요.
0: 그래요? 아유, 우리 예준이 고마워요. 예, 고맙고 혹시 이렇게 이 시간 방송 들으면서 내가 이 곡 옛날에 알았는데 하면서 지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다시 꼭 돌아오십시오.
1: 아멘.
0: 이 시간에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지만 이 방송을 듣고 있고 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 하시는 분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두 글자 한번 보내주십시오. 몇 년 방학이라고 적어주시면 더 좋고요. 내가 지금 라디오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싶다. 저 하나님께로 다시 갈래요.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문자를 주시든지 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꼭 좀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꼭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서 다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1: 아멘.
0: 십자가의 전달자.

0: 아멘.
1: 아멘. 아멘. 아, 이게 이제 지금 바울의 고백인데,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 최근에 제가 어떤 연예인 백지영 씨였던 것 같은데, 아. TV에서 이 곡 부르면서 엉엉 우시더라고요.
0: 저도 짤로 본 것 같아요.
1: 네. 자신이 되게 이제 죄를 짓고 살다가 죄인 중에 괴수 이거 부르시면서 많이 무너졌다고 하시면서 이 찬양을 간절히 부르시는 모습 제가 기억이 납니다. 십자가에

0: 전달자. 우리도 이제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꼭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오늘 여러 군데에서 다양한 사연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몰래 이어폰으로 라디오 예배를 드리고 있다네요. 7976번님이 2주 전인가 3주 전에 우연히 새끼라에서 라디오 예배를 드리는 걸 듣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는 기억하고 찾아서 라디오 예배에 참석하려고 애썼습니다. 요즘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1: 아멘.
0: 야, 이게 라디오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시면은 기억하셨다가 또 몰래.
1: 감사하네요.
0: 아이고, 그렇구나. 저희가 또 이렇게 목요일로 또 바뀌었잖아요.
1: 네.
0: 그걸 또 기억하시고. 울산 소중한 교회 이채식 성도님 8190번으로 오늘 처음 오셨네요. 네 명 가족 중에 지금 혼자만 믿음을 갖고 계시는데 이 극동방송 꼭 좀 들려주십시오, 가족들. 그리고 기회되면 꼭 전화 요청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시 주님께로 꼭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작전을 잘 짜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오게끔 그렇게 하자고요. 우리 학원 세범이가 로고송 잘 따라한다고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로고송. 8775번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2: 부모님, 형제, 조카들까지 11명 가족 중 저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네요. 새끼라 들으며 항상 저희 가족이 구원받는 날도 그려보곤 하는데 오늘은 찬양으로 많은 위로를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멘.
0: 와, 11명 가족 중에 혼자만 믿고 계시는군요.
2: 저도 그렇습니다.
0: 아, 진짜요?
2: 예, 저희 친정 가족 중에요.
0: 또 이런 분들이 또 보면은 신앙이 또 뜨거워요. 예.
2: 감사합니다.
0: 아, 진짜. 아니,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보면 혼자만 다니는 친구들이 더 뜨거워요. 뜨거워.
2: 그 간절함이 있어서
0: 그러니까요.
2: 그런 것 같아요.
0: 가족 다 믿고 모태 신앙들은 이렇게 뿌리는 깊다고 하다지만 뜨거움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감기 걸린 아들 데리고 병원 가려고 학교 앞에서 새끼라 듣고 있는데 기다리는 아들의 이름도 예준이라 급 반가워서 문자를 보내셨네요. 사춘기 정점인 두 아들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길 간절히
2: 아멘.
0: 바라본다고. 라디오에서 라이브로 찬양을 드리는 것을 듣게 되니까 뜻밖이라고요. 9035번님도 오늘 처음 오셨습니다. 교대 근무하기 때문에 낮에 집에서 종종 극동방송을 듣곤 했는데 오늘 더 뜻깊고 은혜롭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직접 소리를 내서 부르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시는 시간입니다. 1대1로 만나는 순간이에요. 자, 순간. 이 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러네요, 진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맡길 때 그때는 슬픔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이 날마다 찬양 신청곡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시죠.

0: 새끼라 라디오 앱에 완산교회 김세희 집사님과 또 건반의 아는비 자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완산교회 우리 식구인 것 같은데 제가 봤는데 7412번님 우리 완산교회 보석 김세희 집사님 찬양 인도하시네요. 집사님 지경을 넓혀주셔서 많은 무대에서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퇴근길을 듣고 지금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르는 찬양 은혜롭다고 이렇게 또 오늘 오셨네요.
1: 아멘. 감사합니다.
0: 아시는 분이십니까?
1: 왠지 누군지 알것 같습니다.
0: 알것 같아요. 청주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김영주 권사님. 방금 전에 초등학생에게 복음 전했다가 그의 엄마에게 좀 어려운 얘기를 들었군요.
1: 아이고.
0: 아이고, 그렇구나.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또 이런 말도 듣고 저런 말도 듣고, 근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있고 지금 새끼라를 들으면서 평안하게 다시 또 이렇게 또 마음을 가다듬으셨군요. 참 감사하네요. 저희 외삼촌 건강에 위험 신호가 켜져서 검사 후에 결과 기다리는 중에 어릴 적에는 믿음 생활 잘하셨는데 저는 교회 가시는 걸본 적이 없어요. 긴 방학 끝나고 주님께 돌아오는 저희 삼촌 꼭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요, 우리 삼촌. 이번 기회에 꼭 하나님 다시 만나고 돌아오시면 너무나 좋겠어요.
1: 아멘.
0: 5452번님 오늘 처음 오셨네요.
1: 3년 전 직장인 괴롭힘과 인권 침해로 너무 힘들어 직장을 그만두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제 손을 들어줬지만 시간이 흘러도 용서가 안 되네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사람들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직장도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이고, 그렇구나. 참 어려운 사연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용서할 마음을 주셔야지 본인 생각으로는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용기 있게 또 문자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신청곡 꽃들도 우리 하나님께 올립니다.

0: 특별히 지금 어려움 가운데서 오늘 그 어려움들을 나눠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꼭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1: 아멘.
0: 찬양마다 큰 벅찬 감동과 은혜로운 찬양, 위로와 사랑이 듬뿍 담긴 메시지, 감사하고 축복합니다라고 보내셨습니다. 부산에서 63빌딩, 부산의 63빌딩이군요. 부산의 63빌딩.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부산에서 우리 택시기사님이시거든요. 보내주셨습니다. 쓰레기 주우러 간다고 지금 1599번님. 복음 전하는 게 주목적이었는데, 이렇게 또 선한 행실을 또 보여주면서, 해남 땅끝에서도 또 이렇게 듣고 계십니다. 7898번님. 외롭고 힘든 눈물뿐이었는데 25년 지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6504번님. 7095번님. 코로나 시기 온라인 예배 때 가족 찬양으로 불렀다는 곡. 참 제목이 없는 것 같아요. 제목이 없죠.
1: 꽃들도인 것 같습니다.
0: 아, 꽃들도
1: 예.
0: 얘기하시면서. 자, 오늘 이렇게 라디오 예배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 신청곡, 이 우리의 앞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의 갈길 다가도록 찬양하면서 오늘 라디오 예배 문을 닫겠습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집사님 건반의 아는비 자매였고요. 저는 김인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시는 어머니들의 마음으로, 날마다 영혼의 양식을 준비하시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시는 귀한 주의 사자 목사님들을 위해 전남동부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에서는 2026년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순천 동부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목회자 세미나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용 목사, 통계를 바탕으로 미래 목회를 예상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를 강사로, 각각 다윗의 노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시편, 통계로 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목회자님들의 말씀 준비와 목회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세미나 참석이 어려운 지역 목사님들을 위해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열악한 목회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양들을 섬기시는 목회자님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이번 세미나의 등록비는 10,000원이며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사랑하는 목회자님들을 위해 이번 세미나를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안내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에서는 말씀을 사모하고 더 알기 원하는 전남동부 지역 성도님들을 위해 로마서 세미나 다시 복음으로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용 목사님을 강사로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순천 명광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13일 수요일 이 복음은 14일 목요일 그러나 이제는 15일 금요일 그러므로 형제들아라는 주제로 각각 열립니다. 복음의 진수라 불리는 로마서 세미나를 통해 다시 복음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저녁 7시 순천 명광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로마서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번 세미나에 대해 더 잘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업 전통 중화 요리 차이용에서 함께했습니다.
1: 1분 찬송 안전과 품질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기업 삼마건설에서 보내드립니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순천 왕지감리교회 최범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이 하루도 동방송에 복음이 들려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순천 여수 광양 고흥 복성 구례 이 모든 지역에 성령의 바람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 숨쉬는 교회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 속에 맨 처음 나타난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초대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지요.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무엇일까? 무엇이 초대교회를 부흥하게 했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의 능력이었지요. 초대교회에 흐르는 사랑의 능력이 초대교회를 부흥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랑이 숨쉬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요한과 같은 사랑의 사도가 있고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랑을 실천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목자가 있고 사랑의 양들이 있는 초대교회가 어찌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 사랑의 목자가 되었을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에 푹 빠져들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려온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지요. 그는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체험하면서 크게 감격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까지도 자기를 못 받는 원수들까지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깜짝 놀랐습니다. 배신자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큰 사명까지 맡겨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가슴이 메었던 것입니다. 그 뒤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전염되어 하나님 사랑병에 걸린 사랑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미쳐버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요한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입을 열었다 하면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말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은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래서 그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가슴 속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염되었습니다. 전파되었고 흐르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과 접촉하는 사람마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목자 사도 요한과 그를 본받아 사는 교인들이 있는 초대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세 카톨릭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말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은과 금은 내게 없었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고 말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아 엄청난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오늘의 교회는 땅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말았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 아퀴나스가 한 그 말은
오늘 우리 시대를

0: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아 엄청난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물론 작은 교회도 있고 소형 교회도 있고 개척 교회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땅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나 아퀴나스의 말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은과 금은 참 많아지지 않았는지요. 재산, 물질, 부동산이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떠나버렸다는 사실. 오늘의 우리들의 교회는 은과 금은 풍부하고 지혜와 지식은 넘쳐나고 기술과 재능은 모자람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떠나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배를 향한 수많은 기술적인 도움들을 받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화면, 좋은 영상들, 꾸며지는 그러한 조명들, 그 외에 많은 기술적 도움을 받고 있죠. 그러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일이면 성도들이 밀물처럼 모여들고 화려한 예배당에서 최첨단 시설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지만 생명이 떠나니 차디찬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있어야 할 가장 귀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고백하는 것처럼 사랑입니다. 물질, 재산, 조직, 제도, 행정, 시설, 프로그램, 엄청난 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숨쉬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랑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라야 합니다. 사랑의 목자가 있고 사랑의 양들이 있는 교회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교회는 모름지기 사랑이 넘치는 교회여야 생명력이 있는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교회의 생명, 그 능력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목자에게로, 목자의 사랑이 양들에게까지 흘러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책망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가지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순천 왕지감리교회 최범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24-8891번, 061-724-8891번, 순천 왕지감리교회로 전화주시거나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에스겔 7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

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엄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폐망에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량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에스겔 7장입니다. 유다의 심판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 4장과 5장의 네 가지 극적인 징조에 주어진 두 번째 말씀 선포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6장의 첫 번째 말씀 선포가 주로 심판의 원인이 된 이스라엘의 우상에 관한 언급이었다면 7장은 원인과 심판의 형태 그리고 심판의 결과가 급박한 어조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 심판의 임박성과 포괄성을 기술합니다. 14절에서 27절 심판의 결과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입니다. 심판의 확실성, 5절에서 9절 심판의 임박성, 10절에서 13절 심판의 불가피성, 14절에서 22절 재앙의 실상, 23절에서 27절 포로 생활 등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함과 분명함을 강조함으로써 죄를 떠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에스겔 7장은 이스라엘 땅의 멸망이 신속하게 임할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끝이라는 단어를 2절과 3절, 6절에 6번, 오고 있다라는 단어는 5절과 10절에
일곱 번 이제라는 표현을 3절과 8절에 두 번, 7절에 때, 날, 가깝다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참으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징벌을 유보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심판을 지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행할 수 없는 무기력한 분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첫째 1절에서 4절입니다. 심판의 확실성입니다. 본달락은 이스라엘 심판을 선고한 압달락에 이어 계속해서 유다의 완전한 종말을 강조적으로 선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확고한 심판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재앙을 반복해서 선언했습니다. 심판이 불가피함을 알려주셨습니다. 1절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였음을 알립니다. 2절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십니다. 3절 이스라엘 땅의 종말에 대한 선고입니다. 4절 하나님의 심판 행위를 구체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주도적인 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에서 4절입니다. 심판의 필연성입니다. 에스겔은 끝났도다 라는 말을 세 번이나 연속적으로 반복했습니다. 심판이 더 이상 유보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배도와 패역에 대해 끝없이 인내하시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예정된 재앙을 내리실 겁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을 선고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에 탐닉한 유다의 파멸이 불가피함을 거듭 천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4절 심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심으로써 자신을 언약을 성취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은 멸망이 아닙니다. 회복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는 참혹한 심판을 언급하는 내용과 함께 여러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죄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완악한 사람들에게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5절에서 13절 심판의 임박성과 심각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멸망에 대한 총체적인 선고에 이어 본달락은 재앙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임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전무후무한 재앙이 급하게 이루어짐을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5절에서 7절 하나님의 임박한 재앙 선고, 8절에서 9절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9절 심판의 목적, 10절에서 13절 심판의 불가피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재앙의 임박성을 설명하기 위해 5절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라는 말씀과 6절 끝이 났도다, 끝이 임박하도다, 7절 이 땅 검이나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거의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등과 같이 매우 서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상과 교훈입니다. 첫째, 5절에서 7절, 10절과 12절. 에스겔은 이스라엘에게 임할 재앙이 매우 조속한 시일 내에 닥쳐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10절, 임박하도다 라는 말을 4번, 가까이 왔으니 라는 말을 7절과 12절에 2번 사용하면서 매우 급박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다가왔으므로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의 보호의 날이 임하여 재앙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단행될 것입니다. 둘째, 7절에서 9절 재앙의 날입니다. 에스겔은 재앙을 선포하면서 날이 가까웠으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와 같은 다가올 심판의 날에 대한 언급은 BC 8세기 선지자들의 공통된 메시지입니다. 이날은 범죄한 자들에게 기쁨과 승리의 날이 아니라 슬픔과 저주의 날입니다. 셋째, 10절에서 13절 재앙의 심각성입니다. 다가올 재앙은 불순종한 유다의 삶의 근거가 박탈되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언약 백성을 처벌하는 몽둥이로 사용된 바벨론은 대부분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채무를 몰수할 겁니다. 그러므로 토지의 구매자는 땅을 차지할 수 없게 되고 원주민은 희년이 돌아와도 토지를 되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은 잔인하고 포악한 침공을 당하여 철저하게 파괴되고 지위나 소유에 관계없이 신량민이 되어 고통과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할 때 무서운 결과가 초래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대하여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처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을 찬양하며 성결하면서도 감사하는 삶을 영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14절에서 27절

6절 재앙의 실상입니다. 재앙의 결과에 대해 중점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재앙으로 인해 야기된 비참한 상황을 현실적으로 열거하는 교훈적인 특색을 띠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바벨론 군대의 침공으로 인한 파멸입니다. 16절에서 21절 전쟁 속에서 도망하는 자의 비참한 상태. 22절 침략자들에 의한 하나님의 성소의 더럽혀짐. 23절에서 27절

0: 의 처량함과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데 비해 본문은 전체 이스라엘 족속들이 당하는 생명의 위협과 도피자들의 비참함 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도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4절 바벨론의 침입을 막기 위한 모든 준비가 소용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의 침공은 단순히 강대국이 약소국을 유린하는 우연한 행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으로서 우상을 숭배하고 공의를 어그러뜨리는 유다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인간적인 힘과 방법으로 침략을 격퇴하려는 시도는 심히 무모하고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수고와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 15절에서 19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의 침입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에 처해질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어디서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칼과 온역과 기근으로 인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살아남은 자라도 할지라도 안락함이나 만족감을 갖지 못합니다. 항상 염려와 공포 속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들은 일체의 희망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고독과 슬픔을 느끼며 피곤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스겔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이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됨을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20에서 24절 예루살렘 성전이 백성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단언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인해 커다란 자부심과 영광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점차 왜곡됩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성전 신학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넷째 23절에서 27절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이방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읍은 약탈당하고 파괴됩니다. 방화와 폭력이 난무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물론 지도자들조차 당황하여 분별력을 상실하며 낙담과 고통 속에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을 깨닫고 여호와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에 대해 징벌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처벌하시고 성전을 파괴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며 뜻을 섬기고 준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시는 어머니들의 마음으로, 날마다 영혼의 양식을 준비하시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시는 귀한 주의 사자 목사님들을 위해 전남동부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에서는 2026년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순천 동부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목회자 세미나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용 목사, 통계를 바탕으로 미래 목회를 예상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를 강사로, 각각 다윗의 노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시편, 통계로 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목회자님들의 말씀 준비와 목회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세미나 참석이 어려운 지역 목사님들을 위해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열악한 목회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양들을 섬기시는 목회자님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이번 세미나의 등록비는 만 원이며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사랑하는 목회자님들을 위해 이번 세미나를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안내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국력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내 생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멘. 음녀의 말은 꿀처럼 달지만 그 끝은 쑥처럼 쓰고 칼처럼 날카롭습니다. 세상은 달콤한 말로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말과 행동이 세속으로 향할 때 우리는 이미 유혹의 문턱에 서 있으며 유혹은 겉보기에는 달콤하지만 결국 영혼을 파괴합니다. 삼손이 드릴라의 유혹에 무너졌듯 죄는 언제나 사랑의 방향이 잘못될 때 시작됩니다. 돈과 쾌락, 인정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그것이 현대의 음녀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스스로 죄를 선택하게 만들며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잠언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사랑이 식으면 유혹이 커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때 유혹은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야말로 유혹을 이기는 최고의 방패이며 그 친밀함은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오늘 첫 곡 거룩거룩거룩 하우프라이데이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또 러브가 노래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부부간에도 권태기가 온다든지 또 미워질 때가 있으면 사랑이 식어지거나 내 마음이 강팍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교제의 시간이 없을 때 우리는 공고해지고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주님과의 즐거움을 회복합시다.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찬양, 예수가 거느리시니 팻분이 노래하고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공유...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나무엔의 찬양과 나의 영원하신 기억, 백투더 바이블 뮤지션의 찬송으로 함께합니다.

욕은 지혜나 의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울 때 비로소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갖듯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집시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아침해가 뜨고 저녁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중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0: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은 기쁨과 감사가 함께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이 서로의 소중한 장점을 알아가며 그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한마디, 사랑이 전해지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5월 꽃이 피어나듯 우리 아이의 숨겨진 가능성과 재능을 찾아보세요. 매일 자녀에게 내가 잘한 건 뭐야? 라고 물어보며 눈을 맞추는 습관이 그 재능과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각자의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발견하고 함께 키워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작은 배려와 따뜻한 눈빛이 모여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주님, 5월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기이하게 여기게 하시고 기념일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빛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5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여수 아름다운 교회 고관수 장로님의 낭독입니다.
1: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더라. 적은 누력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0: 위에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1: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전남 동부 지역에서 극동방송을 애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목회자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안함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의 이지웅 목사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 오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노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노래는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며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게 하신 믿음의 비밀들과 무엇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은 읽을 때마다 그 넓고 깊은 계시에 압도됩니다. 여러분을 직접 뵙고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노래를 속히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귀한 말씀의 잔치에 초대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1: 5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순천 동부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목회자 세미나 안내문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안내문과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0: 5분 칼럼. 5분 칼럼 이 시간에 순천 무지개교회 이춘우 목사님이 함께합니다.
1: 잡초와의 싸움. The battle against the weed. 농장에서면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금세 알게 됩니다. 인간이 과연 잡초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애초기를 들고 나서면 잡초는 쓰러지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면 그 자리에 다시 푸른 그림자가 번집니다. 잡초 매트를 깔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잡초는 틈을 찾습니다. 핀 구멍 같은 빛,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한 흙, 그 작은 이어백만 있어도 잡초는 다시 올라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잡초는 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살아남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잡초는 약해 보이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잡초와의 싸움은 힘센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성질 급한 사람이 이기는 싸움도 아닙니다. 한 번에 끝내려는 사람이 가장 먼저 지치는 싸움입니다. 잡초와의 싸움에서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한 방의 승리가 아니라 반복의 성실함입니다. 레인은 작은 포크레인을 몰고 밭 사이를 오가며 생각합니다. 팥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사람 마음도 그렇습니다. 한번 고쳤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뽑았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결심했다고 삶이 곧장 정돈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잡초가 자랍니다. 미움이라는 잡초, 게으름이라는 잡초, 상처를 오래 붙드는 잡초, 말하지 못한 분노의 잡초, 비교와 원망의 잡초가 마음밭 어딘가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립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습니다. 별것 아닌 생각 하나, 서운한 말 한마디,

0: 지나가는 감정 하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버려두면 그것은 어느새 마음의 길을 막고 사랑이 지나갈 통로를 좁히고 감사의 햇빛을 가립니다. 성서는 인간의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은 단지 농사의 현실만이 아니라 인간 마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땅에도 우리가 품고 사는 내면에도 늘 무언가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느냐입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자라고 분노를 방치하면 분노가 자랍니다. 감사를 물리면 감사가 깊어지고 원망을 오래 들여다보면 원망도 제법 그럴듯한 나무가 됩니다. 잡초는 잘 자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좋은 것은 부지런히 돌보지 않으면 쉽게 자라지 않습니다. 사과나무는 가지치기가 필요하고 꽃은 수정의 시간이 필요하고 밭은 손길이 필요하고 사람의 마음도 매일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레이는 오늘도 밭에 섭니다. 잡초와 싸운다는 것은 잡초를 미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켜야 할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사과나무를 지키기 위해 길을 만들기 위해 햇빛이 땅에 닿게 하기 위해 좋은 열매가 숨쉴 공간을 만들기 위해 레이는 다시 허리를 굽힙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습관과 싸우는 것은 자신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싸움은 무엇을 짓밟는 싸움이 아닙니다. 진짜 싸움은 내 안에서 자라나는 어둠을 조용히 걷어내는 싸움입니다. 잡초할 싸움은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는다고 해서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침마다 해가 다시 뜨듯 농부는 다시 밭으로 나갑니다. 어제의 땀 위에 오늘의 땀을 더하고 오늘의 손길 위에 내일의 열매를 기다립니다. 인간은 잡초를 완전히 이기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잡초에게 밭을 전부 내어주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농사의 믿음이고 그것이 삶의 믿음이며 그것이 영혼의 믿음입니다. 레이는 오늘도 생각합니다. 잡초는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레인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잡초가 끈질기다면 사람의 소망은 더 끈질겨야 합니다. 땅이 초록의 침묵으로 다시 덮일 때 레인은 그 앞에서 삽을 들고 애초기를 들고 때로는 작은 굴삭기에 시동을 걸며 조용히 말합니다. 그래, 오늘도 전투다. 그러나 이 싸움은 미움의 전쟁이 아니라 열매를 위한 전쟁입니다. 잡초와의 싸움, 그것은 결국 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고백이며 마음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기도이며 아직 자라야 할 생명을 위해 오늘도 다시 시작하는 농부의 작고도 거룩한 예배입니다.
1: 5분 갈럼 지금까지 순천 무지개교회 이춘우 목사님이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북극동 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1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5월 22일 금요일부터 24일 주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를 모시고 50주년 예수동의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주제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강사를 강사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010-2064번에 4558번 4558번 김대승 간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지역 학교 기도 모임은 5월 16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여수 송동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문의는 010-7382번에 72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문수제일교회에서 청소년, 청년들의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등록 마감은 5월 27일 수요일까지며 자세한 문의는 010-4115번에 02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남로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순천 천보교회에서 목회자 및 평신도 이단대책 예방세미나를 엽니다. 최근 주요 이단사이비의 동향과 대책 이란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류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영중앙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선교합창단, 순천장로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여수노회는 5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여수 행복한 교회에서 에스도 기도운동 대표인 이용희 교수를 초청하여 허갈적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대책 세미나를 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9884번에 3927-392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아이를 위한 생태오감 환경놀이터를 엽니다. 꼬물꼬물 흙놀이, 식물이 주는 선물, 달콤톡톡 딸기와 놀자 등 다양한 놀이로 함께하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홀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1분 찬송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가 함께했습니다.
1: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0: 늘 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위험한 열심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세상에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노력에 의한 성과입니다. 성과. 오늘 우리 성과주의. 세상의 모든 곳에는 그러므로 능력을 요구해요. 종교나 일상의 어느 영역에든지 성공은 능력에 따른 결과로 평가되는 거예요. 성과를 얻으려면, 얻어내려면, 성과를 얻어내야 인정을 받는 세상. 그래서 어디를 가나 자신의 업적과 공적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내면에 숨어있는 탐욕이나 정욕적인 것을 묻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멀쩡한 거죠. 그 안에 숨은 내용을 보면 달라지는데 외적인 결과만 만들어내면 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그 열심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위선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느 순간에 위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단호하셨어요.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꾸짖은 것은 위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위선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바리새인들은 존재합니다. 바리새주의. 이 바리새주의는요 교회 안에 2000년 동안 꾸준히 침투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외형주의로 흐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종교적 모범생이 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종교에도 모종품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바리새인이 되려고 해서 된 게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누구도 나는 바리새인이야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보는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바리새인이 아닌 거예요. 신기하게도 거울에 비친 바리새인은 내가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춰지는 거죠. 이런 교회 안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 역시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바리새인이 되려고 작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외적인 행위로 흘러가기 쉬운지 모릅니다.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선교활동을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을 뭐 새벽기도 안 빠지고 하고 산기도를 막 수도 없이 다니고 금식은 뭐냐 밥 먹듯이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행위가 어느 순간 자신의 종교적 무용담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이 되고 신앙적 커리어가 되고 스스로 그 자신의 열심과 자기의 헌신에 스스로 도취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그동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외적인 면을 두고 평가하는 시스템들이 많았습니다. 한국교회 안에는 그의 내면이 어떠하든지 그의 외적인 헌신을 보고 평가했던 구조였어요.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한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는 얼마나 엄청난 열성 성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나 그 열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열심을 하고 있는 그 내면의 동기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열심히 하라는 거죠.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하면 박수를 쳐줘요.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비약적인 경제적 성장에서는 성과주의와 성공주의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수고한 결과를 얻어낸 부와 성공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는 어떻게 살았든지 성공의 자리에 앉으면 모든 것은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물어야 하는 것은 내적 동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열심이 아닙니다. 그 열심의 이유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빗나간 열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왜 그토록 열심을 다해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가. 열심히 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히 한 게 문제예요. 그리고 열심히 할수록 문제는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오류였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들의 열심으로 예수를 닮아간 게 아니에요. 그들의 열심으로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간 게 아니라 갈수록 더 변질되었다는 것. 열심히 할수록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열심히 할수록 더 판단하고 열심히 할수록 오만해지고 열심히 할수록 사랑이 없어지고 거칠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자신의 열심을 자랑하고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되고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행위 자체를 정죄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장 혐오하신 것은 그들의 위선이에요. 가식, 이중성, 외적으로는 너무 세련돼 있어요. 그런데 내적으로는 허구에 가득 찬 사람들. 그것을 우리는 자기 기만의 옷을 입었다는 거죠.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매우 역겨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등진 사람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우리 흔히 가난한 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200만 정도 된다고요. 왜 교회를 떠났을까요? 이유는 많이 있겠죠. 그런데 위선적인 교인들이 한몫을 한 거예요. 교회 안에 돌았다가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앞서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건 아니지. 회의를 느끼며 떠난 거예요. 여러분, 위선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위선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뭐 조폭들이 무슨 위선을 하겠습니까? 나는 그냥 진실하잖아요. 그냥. 뭐 거기에 뭐 자기가 가면을 쓰고 멋있는 척 하지 않잖아요. 그냥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위선은 일종의 위장입니다. 정체를 감추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심할 수가 없는데 들어가 보면 서서히 위선이 드러나는 거죠. 역겨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보면 위선자들은 지옥의 8층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위선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위선은 궁극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그 죄는 다른 죄들보다 본질상 더 마귀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신랄하게 표현을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C.S. 루이스는 우리 안에 동물적인 자아와 악마적인 자아가 둘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악마적인 죄가 더 나쁘다. 이 동물적인 자아도 있잖아요. 그냥 동물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악한 게 악마적인 이 자아라는 거. 그게 뭐냐? 악마적인 자아가 위선이라는 거. 그래서 매주일 교회에 꼬박꼬박 열심히 출석을 하는 차갑고 독선적인 도덕가가 매춘부보다 지옥에 훨씬 더 가까운 존재라는 거. 매춘부가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부모의 신앙에서 위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혐오감을 느끼는 거죠. 그 위선을 보며 혐오를 하는 거. 신앙의 염증을 느끼는 거. 저건 아니잖아. 저건 아니잖아. 저게 신앙이라면 난 따라가고 싶지 않아. 어릴 때는 부모의 눈치를 보고 그럭저럭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는 순간 교회를 단호하게 떠나버립니다. 자녀들이 보았던 신앙의 세계는 참된 신앙이 아니었고 종교의 위선을 본 거죠. 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못 오해했고 잘못된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녀들이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심인가 흉내를 내는 건가. 부모의 이중성의 환멸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를 가장 어렵게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가장 그 시대에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어렵게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의 지식은 많은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거부한 사람들, 예배 의식은 참여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인물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저를 포함하여. 두려운 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있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영성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영성, 자기 열심에 자기가 도취되고 실상은 그 열심이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를 성취하고 자기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종교적인 행위는 난무한데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어요. 자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치명적인 바리새인들의 약점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이 자기의에 눈이 멀면 자신 안에 있는 죄가 안 보여요. 아, 무서운 거죠, 여러분. 종교가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을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고려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굉장한 그리움입니다. 그야말로 정통 중에 정통, 종교적 열심을 타의 추종인 불허에서 유대인들이 감동할 만한 모든 걸 다 갖춘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마듬으로 시작해서 그런 외적으로 자랑거리를 두루 갖추고 있고 스스로 충분하다고 여기고 살았던 사람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충격적인 고백을 가지고 그동안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을 뭐요? 그렇게 모든 커리어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토록 열정을 다해 쏟아부었던 헌신들이 쓰레기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니까 자기의 열심으로 이루어 쌓아놓았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배설물과 같은 것들인지.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하자 이전에 나의 열심으로 성취하려고 했던 것들이 도리어 방해가 된다는 걸 알아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데 방해가 돼요. 우리가 이룬 열심과 성과들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을 강조할수록 그것에 무엇이 사라집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공적은 무의미해집니다.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는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행위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요구되죠. 우리의 열심으로 얻어낸 성과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구분을 허물어 버립니다. 복음은 더 나은 사람과 더 못한 사람을 갈라놓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너나 나나 똑같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그분의 긍휼과 자비와 십자가의 은혜가 그분의 공로가 아니면 그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라.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기준과 자격을 따지면 모두 함량비적이에요. 그건 누구도 하나님의 정한 율법의 기준에 들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구원을 얻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가장 약한 자라도 받아들여줘요. 다른 사람의 약함을 무시하고 자신을 높이는 것은 복음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당시 스가랴과 바리새인들은 구원과 그런 의미에서 거리가 멀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요. 그 십자가는 이 은혜의 페로보다임. 공로와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이 세상의 문화와 전혀 반대편, 은혜의 페로다임. 세상은 끊임없이 성과와 자기 공로주의에 빠지지만 그것을 깨뜨려버리는 게 십자가요. 그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천길 만길로 아래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를 통한 구원을 강조한다고 해서 율법의 행위를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재해석됩니다. 이전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힘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지킨 게 아니에요. 열심을 했지만 버거운 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소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율법을 이미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져야 할 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이미 죄의 대가를 친히 지불하시고 그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그분, 그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충분하고 그분의 순종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하신 일에 감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이제는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 순종. 이제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투쟁적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 안에서 기꺼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 마음의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율법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져서 이제는 소극적인 태도였어. 가능한 나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려고 하고 억지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율법을 바라보는 태도가 긍정적이에요. 밝아요. 기쁨으로 즐거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사랑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태도의 변화가 왔어. 이전과 전혀 달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도 않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것은 복음이 나를 움직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느라. 여러분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러나 지킬 수 없는 지쳐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주님이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만 하면요 당장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적절하게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면서 잘 믿는 척하는 거죠. 그게 위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말씀을 지키긴 하는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억지로 다니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니까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나요 여러분. 하루 이틀은 몰라도 10년 20년 어떻게 효율을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감당할 수 없으면 솔직해야 되는데 솔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 직분도 또 받게 되고 사람들의 눈치도 있고 사람들의 체면 보는 책임이 있으니까 내가 나 자신을 적당하게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주님에게로 나아가면 돼요. 주님이 나에게 오라고 하셨잖아요.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돕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면 쉬운 거죠 여러분. 긴장하거나 압박감 속에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어차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의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가나요? 바리새인들보다 더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게로 가라는 거죠. 이제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 우리의 육체적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서 나온 순종.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어도 우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집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시 주님에게로 나아가면 됩니다. 괜히 자신의 힘으로 연약함을 감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어떤 악한 자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이 많아요. 이게 심각한 사실 문제죠.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는데요 회칠한 무덤들아 했는데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금만 막 회칠을 해놓고 안에는 막 시체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고자 할수록 예수와 십자가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신의 부적격함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외적인 열심으로 자기를 프로텍트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야말로 잃어버린 자들이죠. 탕자의 비유에서 큰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공간적으로는 아버지 집 안에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아버지를 떠난 진짜 탕자는 큰 아들입니다. 우리는 내 탕자 비유하면 둘째 아들만 막 그 탕자라고 그러는데 근데 아니에요. 큰아들이 진짜 탕자예요. 둘째 아들은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근데 큰아들은 오늘날 아침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잃어버린 자예요. 잃어버린 자. 자신의 의에 빠져서 동생의 죄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정통 유대인들은 되게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활동만 무성했지 실제로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잃어버린 자는 교회 바깥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게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열심으로는 만든 의는 우리의 수치를 가려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위장해서는 안 되고 포장지를 벗겨버려야 돼요. 자신의 진짜 모습을 회피하고 축소하거나 포장하지 않아야 된다면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하고 있다면 그 열심은 매우 위험한 열심이에요. 여러분 껍데기뿐인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외형주의적 신앙은 금방 지루해지고요 생기가 없고요 무비공정해지고요 기쁨이 없어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계속 위장하는 위장술만 늘어나는 거거든요.

프로는 열심인데 자신의 영혼은 방치된 상태에 있는 거. 그런 노력과 열심은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증가된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 감사에 대한 바른 반응을 우리의 삶을 통해 표현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대충 이해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복음뿐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이전과 같이 살 수 없는 거죠.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무자비했습니다.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엄격한 잣대로 비난하면 냉혹한 정통주의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계율을 열심히 지키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의를 열심히 지키고 얼마나 열심히 새벽교도를 다니고 얼마나 많이 선교 활동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본래 정신과 그 본질을 붙잡고 내가 삶으로 표현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신실하고 인정받는데 가정에서는 전혀 냉혹한 종교인의 모습으로 비춰진 아버지의 모습에 치를 떠는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노출이 많은 사람일수록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모조품인가? 여러분, 요즘 이 예술품들 가운데 그림이 위작 논란이 많잖아요. 우리 박수근 화백이든 뭐 유명한 우리 한국의 작가들 이우한 씨 작품들 이런 것도 뭐 위작들 소리 많잖아요. 그 전문가들도 사실은 찾아내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유명한 감별하시는 교수님인데도 감별하기 어렵대요. 이런 명품도 여러분 짝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프로도 있었잖아요. 짝퉁을 찾는데 뭐 전문가도 몰라요. 몰라. 너무 정교해가지고.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자신의 행위는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행위가 더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 열심이, 내 의의가 그것이 자랑이 되고 그게 무기가 되고 다른 사람 위에 우위에 서고 우울의식에 빠지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거칠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위협하고 강요하고 두려움을 주고 정죄하고 지옥이나 갈 자식이라고 말하는 자비가 없는 종교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더 열심히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부터 마음대로 살라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지.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 배우자를 끊임없이 사랑해내는 그 십자가의 본질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렇게 사냐라고 하는 정죄감만 몰아주는 잔인한 살벌한 냉혹한 종교인이 돼서는. 우리는 이제 스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의가 드러나요. 소금과 빛의 삶을 살 수 밖에 없어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을 때 내 삶에 예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십자가가 선명해져야 합니다. 십자가가 더 선명해진다는 건 뭘까요? 우리의 연약함과 수치와 죄가 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죄가 수치가 드러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떳떳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는 내 모습을 못 본 거예요. 무지해서. 그러나 십자가 앞에 가니까 내 모습이 진짜 보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분이 비참하게 죽으셔야 할 만큼 온 인류의 저주를 뒤집어 쓰고 죽으셔야 할 만큼 죄인이 되신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사실. 나에게는 내 세울 의의가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나의 최악의 모습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긍휼의 손길을 구하고 오직 그의 은혜 날마다

0: 그분의 공로로 내가 서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할 것은 오직 예수 십자가 그분의 은혜,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그분께만 영광을 드리는 오직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그토록 붙들고 자랑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허물과 수치와 부족함을 나의 열심으로 위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의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법도를 따르기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분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위장하는 거짓된 짝퉁 사이비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어쩌면 내가 바리새인 아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자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740-4500번 부산 수영로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1분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 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5월 14일 목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5월도 벌써 보름 가까이 지났는데요.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달이기도 하고요. 또 워낙 날씨가 좋은 계절이기도 하다 보니까 5월이 가는 게 많이 아쉬운데요. 이 남아있는 시간을 더욱 누려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과 내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콘서트 실황을 녹음 편집해서 방송해 드리는데요. 전북극동방송이 지난달 개최한 부활절 콘서트 실황입니다. 아름다운 계절만큼이나 아름다운 선율의 찬양이 울려 퍼진 그런 무대였는데요. 주님 부활의 기쁨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로 함께 하실게요.

0: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사랑과 빛 그리고 진리이십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는 2026 부활절 음악회, 그 환희의 문을 열어준 전북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게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네, 오늘 귀한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맞이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극동방송 아나운서 장정원입니다.
1: 안녕하세요. 한정원입니다. 네, 정은 씨. 네.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봄에 피는 꽃처럼 참 싱그럽지 않나요?
0: 맞습니다. 정말 봄꽃처럼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게 하는 무대였습니다.
1: 네, 2026 부활절 음악회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북극동방송 개국 7주년을 맞아 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0: 네, 오늘 저희가 함께하는 곳은 전북의 소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전주입니다. 특히

0: 이 자리는 소리의 울림, 그리고 전북의 정신을 담는 그릇이라는 뜻을 품고 있는 전주 한국 소리 문화의 전당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북에 이렇게 좋은 공연장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1: 네.
0: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는 박수 함께 해주시죠. 잘 오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무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5인조 스트링 오케스트라의 활기찬 소곡 연주와 함께 소프라노 이혜원, 베이스 함석현 씨의 무대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프라노 이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극동방송의 아주 뜻깊은 행사에 찬양하러 할 수 있게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많은 관계자분들, 그리고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 현악기와 피아노와 함께 조금은 더 가벼운 느낌으로 한번 들려드려 보았어요. 어떠셨어요? 아, 이것도 목소리가 좀 작으신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이번에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찬양인 아모르데이,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라는 찬양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직 준비되어 있는 순서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고 감동 많이 받으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정말 전율이 느껴지는 무대였습니다. 다시 한번 공연해주신 분들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킹 이즈 커밍, 왕이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을 노래하는 곡이었는데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전해준 찬양이었습니다.
1: 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완전한 평화를 약속해 주셨죠. 그 약속이 오늘 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0: 아멘. 전북 극동방송 주최로 열리는 2026년 부활절 음악회, 여기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합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 네, 이 은혜롭고 열띤 현장이 많은 시청자분들에게도 같은 감동으로 다가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0: 네, 자 그럼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전북 지역의 향기를 담은 무대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전북 극동방송 여성합창단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분들은 2019년 전북 극동방송의 개국과 함께 출발해 지금까지 찬양선교로 같은 동역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입니다. 최근 익산 정기연주회에서도 깊은 울림으로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셨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깊은 울림을 주실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이어서 소프라노 이혜원, 테너 림팍 씨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활의 기쁨을 담은 박수로 함께해 주시죠.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전북 극동방송이 지난달 개최한 부활절 콘서트 실황 1부를 보내드렸는데요. 내일 계속해서 2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 이 찬양 흐르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함께 하실게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용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0: 라디오 교회사 산책.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 오늘은 제137강 크로멜과 존 번연의 청교도 운동 이야기입니다. 크로멜은 헌팅턴에서 1599년 출생해서 청교도로 케임브리지를 대표하는 의원으로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청교도 운동을 나섭니다. 신앙심이 좋은 농부를 중심으로 철기군을 조직을 해가지고 왕이 이끄는 군대를 격파하여 1645년 왕당파를 무찌르고 승리하지요. 국왕 찰스를 처형시키고 1649년 공화정치를 선언합니다. 아일랜드와 스콜랜드를 점령하고 1652년 공화정의 총통이 되어서 청교도적 신앙관에 입각한 소위 도덕정치가 시작됩니다. 그 통치기간 청교도들이 보호를 받고 종교자유가 허락되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아들에게 정치적 리더십이 계승되었을 때 청교도들의 입지가 약화됩니다. 존 번연은 1628년 11월 엘스토어에서 가난한

0: 가정에 출생하여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은 독학으로 글을 깨우치면서 은유의 기술이 탁월한 청교도의 대단한 문학가로 성장을 하고 문학활동을 통하여 청교도 신앙운동 대중화에 큰 공헌을 끼칩니다. 1644년 어머니와 누나가 사별한 이후에 부친이 재혼을 하자 방황을 하다가 의예금으로 참전합니다. 제대 이후에 3년 동안의 방탕한 생활이 계속되었지만은 결혼하여 안정된 삶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딸의 출산 이후에 시각장애인이 되지요. 1655년경 부친의 죽음으로 회심케 되었고 설교자 수업을 받으면서 12년 동안 청교도 신앙 탄압으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 이후에 1672년 베드포드 교회 담임 목사가 되지요. 그는 옥중 생활 동안에 문학활동이 계속되어 아주 기념비적인 부루의 청교도 문학작품 철로역전이 1678년 출판됩니다. 그는 철로역전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상징과 비유로 순례자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죄는 폭군이고 약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무지개는 하나님의 구원의 유대한 언약이고 펠리거는 그리스도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의 작품이 문자적으로는 그 의미와 뜻이 해석되지 않지만 문자를 초월하여 영적 지평을 무한대로 열리하여서 청교도 운동의 대중화에 기여한 문학가였습니다.
1: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영중앙교회.
1: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은 어떨까요?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특별히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영적으로 무척 힘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합 왕, 이세벨 왕비, 그리고 그 가문을 총칭해서 일컫는 오므리 왕조가 대를 이어서 왕조를 이루고 있는 시대입니다. 한 사람도 악한데 시리즈로 악하니 그 세상이 얼마나 핍절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땅에 대한 심판으로 오랫동안 기근을 주셨고, 그 기근은 모든 사람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의 이름은 엘리사이고요. 그의 스승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가 바로 등장하거든요. 왜 이렇게 선지자로는 이름이 굵직한 정말 놀라운 일을 했던 선지자 두 명이 연거푸 그 시대에 있었을까? 그만큼 그 시대가 악했음을 우리에게 반증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좋은 스승 밑에 누가 나와요? 좋은 제자가 나오고요.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녀가 나옵니다. 열왕기 상하는 우리나라로 하면은 조선 왕조 실록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기록이 열왕기 상하에 왕들보다 몇 배 많습니다. 정말 많은 자리를 엘리야와 엘리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야훼이십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혼자 겨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불로 나타낸 사람입니다. 왕과 겨뤘던 사람이고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힘의 집단 우상들과 싸웠던 불의 선지자였다면 엘리사는 어떨까요? 제가 도표를 한 장 준비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사, 하나님의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은 보면은 작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생도,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님 홀로 남은 부인을 위해서 그 집에 기름을 채워주고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이방 땅까지 가서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고, 지금 너무 하나님을 떠난 시대에 하나님이 그 땅에 뭘 주셨어요? 흉년을 주셔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초근 목피, 풀뿌리를 뽑아다 먹는데 독초가 많이 섞여서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그큰 국에 해독을 시켜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불이었다면 엘리사는 물과 기름으로, 엘리야가 왕과 그 많은 우상 숭배들과 싸웠다면 엘리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정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회복하고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요,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큰 일도 해야죠. 불을 내리는 일도 해야 되고, 해외 선교도 해야 되고, 큰 일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은 우리 이웃에 있는 핍절한 영혼들을 잘 찾아보고 돌아보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할까요? 감당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한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남편이 신학생이었는데 죽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왕궁 옆에 화려한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가부의 남편이 큰 빛을 지게 된 것이 요세푸스가 기록에 남아 있는데요. 당시 아방에게 핍박을 받던 선지자들, 신학생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큰 빛을 졌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과부와 그 가족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예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2주 정도 됐을까요? 네, 저에게 한 목사님이 장문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윤직슨, 저도 알고 그분도 아는 이단 사역하는 목사님이 현재 이단 교회로부터 10건의 고소와 고발이 들어가서 현재 매일 경찰서와 법원을 오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송은 건마다 비용이 드는데요. 이단들은 이단 교주가 법조인들을 사가지고 어마어마한 자금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반대하고 자기들의 일에서 폄하한 사람들은 무조건 고소합니다. 고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0건 정도 고소가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틈틈이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사역을 하는데 가족들이 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좀 함께 도웁시다 라고 연락이 왔는데 2주 동안 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걸로 도와서는 아무런 도움이 될것 같지 않아서 있기 때문입니다. 2주 동안 아무런 답을 못 하다가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2주 동안 마음의 부담이 큰데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교회적으로 도울 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함께 해봅시다. 이렇게 답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고 어떤 마음을 주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참 고군분투하는 영혼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만들었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죽어도 남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남은 게 있을까요? 한 줌의 재가 남을까요? 여러분, 호사유피라는 사자성어 아십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요, 이름을 남깁니다. 네, 사람은 이름을 남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편이 죽은 이 여인, 남편이 죽었어요. 하나님 일 하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려울 때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누굽니까? 엘리사라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사가 누굽니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가 잘 나가는 시대에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선지자였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늘 힘들고 절체절명

성령의 순간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령 충만한 사역자를 떠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다 각자의 절망과 어려움과 눈물이 있을 터인데 그때마다 세상이나 다른 것들을 기웃거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1절 전반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이 부르짖다라는 이 원 히브리어의 의미는 하나님께 탄원하다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통곡하며, 탄식하며,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는 행위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통곡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도 괴롭고 힘든 일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럴 때 기도가 나옵니까? 기도가 안 나오죠. 기도의 거장 R.A. 토레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려고 할 때 종종 우리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적을 때가 기도가 꼭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기도할 힘이 없고 기도할 마음이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선택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절 한번 보시죠. 다시 중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 남편이 죽었는데요, 부인이 하나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남편은 죽었지만 남편이 남겨놓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이 부인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신학교 다닐 때 성적이 우수했습니다. 은사도 많았습니다. 사역마다 너무 잘했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죠. 딱 한마디입니다.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이다?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핍절한 신학생들을 살리려고 피 잔뜩 져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과로사로 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의 뭘? 믿음을 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CEO였어도 그 자리에는 다른 사람이 앉을 거죠. 그 사람이 고급차와 골프 회원권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이제 더 이상 아무런 누가 쓸 사람이 없습니다. 본인 외에는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죽으면 뭐에 남을까요? 이름이 남을까요? 우리 서목사님 같은 경우는 돌아가셨는데도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은 좋겠습니다 그래요. 왜요? 서목사님 같이 훌륭한 목사님이 목회로 잘 다져놓은 교회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진짜 감사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죽어도 자식에게 또는 이 땅 가운데 사람이 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두 가지를 남겨놓고 가셨는데요. 하나는 손때 묻은 성경을 우리 큰 아들에게 주라라고 어머니가 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언은 안 하셨지만 제가 어머니에게 선물을 하나 했었거든요.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어머니가 글 쓰는 걸 좋아해서 빨간색 만년필을 좋은 걸 하나 사서 선물해 드렸는데 어머님이 가지고 다니시는 가방 제일 좋은 자리에 그 만년필이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버님께 허락을 득하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다시. 그래서 제가 이 만년필과 성경을 볼 때마다 그래요 엄마, 내가 말씀대로 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삶을 살게요 하고 기도 하죠. 만약 우리 어머님께서 뭐 저에게 한 10억 정도 남겨놓으시고 명품 가방 많이 남겨놓으셨으면 저 어떻게 될까요? 망가지죠. 그거 좀 써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건 자식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자식들에게
결코 내가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아름다움을 남겨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환경미화원인 집사님과 고물상을 운영하시는 권사님 아들이 있는데 문제아예요. 그런데 집안이 너무 어려운데 아들이 너무 좋은 옷을 입고 있어서 어머니가 하루는 불러가지고 퇴근을 합니다. 너 이거 어디서 했어?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다 훔친 거예요. 훔친 거예요. 회사에서 훔치고 어디서 훔치고. 그래서 그걸 막 하고 다녀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 손을 잡고 경찰서로 데리고 와서 자수를 시켰어요. 여죄가 너무 많아요. 너무 도둑질이 많아. 커. 그래가지고 법정에 서게 되는데요. 아버지는 아들을 경찰서로 보내고 법정에 세워서 너무 아파서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재판하는 중에. 그리고 마지막 선고가 있는 날, 어머니 권사님이 재판장에게 우리 아들을 엄벌해 달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죠. 그때 재판장이 이런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모든 선고를 기각합니다. 이유는 우리는 이처럼 훌륭한 아버지의 아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아버지가 죽었지만 그 아버지가 남긴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시편 37편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믿음의 유산으로 아무것도 없었지만 한국에 와서 사역지도 없었지만 이런 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그건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살아내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마지막까지 소중히 간직할 것은 무엇입니까? 2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보셨습니까? 저 초등학교 때 매년마다 조사했습니다. 집에 TV 있는 사람, 냉장고 있는 사람, 저희 반 70몇 명이었는데요. 한두 명 손들면 뒤에서, 와, 이렇게. 보다 못한 우리 친구, 자존심 높은 우리 친구, 우리 집에 돼지 7마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빵 터지고 그랬었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어떨까요? 요즘 아이들은 우리 집에 콘도 회원권 있다. 네 아버지 골프 회원권 있냐? 너 매년 해외로 연수 가? 이렇게 요즘 아이들은 물어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 주님이 계셔. 우리 집에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셔. 우리 집에 대대로 흐르는 신앙의 연조가 있어. 이런 믿음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가 남아 있어요? 기름 몇 병? 한 병. 근데 이게 이제 좀 번역이 좀 이런 게좀 아쉬워요. 원래 원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한 사람에게 기름 부을 수 있는 양의 기름이 남았다는 의미예요. 올리브유는 압착 순서에 따라서 퀄리티가 결정됩니다. 가장 먼저 압착해서 나온 기름을 엑스트라 버진, 초유라고 하죠. 그래서 이건 성전용으로 씁니다. 기름 부음 할 때나 또는 성전 등잔을 밝힐 때. 두 번째 압착해서 나온 기름으로 사람이 먹습니다. 세 번째 나온 기름으로 의약품을 쓰고요. 네 번째 나온 찌꺼기로 비누를 만듭니다.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찌꺼기는 이제 불을 떼서 쓰기 때문에 버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이 집에 남아있는 기름 한 병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이 신약 생도를 책임졌던 이 사람이 집에 모든 게다 소진됐어요. 기근에. 다 팔았어요. 세간도 팔고 다 팔고 그리고 먹을 기름도 식용유는 다 떨어졌네요. 근데 뭐가 남았어요? 하나님께 드릴 기름이 한 그릇 남아 있어요. 이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가 기근이 들어서

엑스트라 버진은 다른 기름보다 20배, 30배 비쌀 거예요. 이걸 팔면 자기가 먹을 기름을 적어도 몇 달치를 살 수 있는 값어치 있는 소중한 기름이에요. 그런데 이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안 팔고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팔 수 있는 게 있고 끝까지 남아있는 게 있어요. 집이 불에 타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수해가 나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저는 불에는 안 타봤는데 우리 집이 수해는 나봤거든요. 지붕까지 잠겼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1989년 이전에 사진이 없어요. 친구 집 가면 하나씩 모아와요. 이런 사진이 있었네 하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끝까지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걸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 기적의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임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것을 소중하게 끝까지 팔아먹지 않고 간직한 것이 그 가정을 살리는 마중물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는가? 따라서 볼까요? 나는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는가? 자,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자, 지금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인 생도가 사는 고을은 올리브 농사를 짓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기근이 들어서 올리브에 소출이 없고 모든 집이 다 무슨 그릇만 있어요? 빈 그릇만 있어요. 빈 기름통만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명령하죠. 어떤 이웃에게?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모든 이웃에게. 여러분, 이웃의 경계가 어디예요? 모든 이웃인데 누구에게까지 찾아가 이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찾아갈까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그릇을 정말 많이 빌려오거든요. 아내와 두 아이들이 가서 집집마다 방문해서 그 어려운 시기에 그릇 비쌉니다. 그 당시에는 그 귀중한 비어있는 그릇을 빌리는데도 그들이 다 빌려주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아버지가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 지역에서 참 좋은 이웃으로 살았겠구나. 여러분 좋은 이웃은 어떤 이웃입니까? 이웃의 어려움을 살펴주고 힘들 때 도와주고 일손이 부족하면 품앗이해주고 그 집이 어려운 일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이게 좋은 이웃이에요. 오늘 그릇을 많이 빌렸다는 것은 그 남편이 평소에 그 아내가 그 자식들이 평소에 좋은 이웃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제 이 지역에 내려와서 실은 이 목회자가 만날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제가 좋다고 누구나 연락해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제가 싫다고 안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기울기 시작하면 교회는 깨지게 됩니다. 편이 갈리게 돼요. 그래서 목사는 교회에서 극히 움직임이 조심스럽습니다. 밖에서는 어떨까요?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규모 있는 교회가 뭘 하려고 하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아, 좀 뭐 교회 크다고 저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잘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저는 나름 방법을 정했습니다. 우리 노예 산하에 있는 아픈 목사님들을 한 달에 한 번 한두 분 들은 밥을 사자. 그래서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목사님 두 분을 제가 주기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맛있는 걸 사드리고 건강에 필요한 걸 사드리고 함께 티타임을 하고 이야기를 하죠. 얼마 전에도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실은 뭐 제가 조그만 위로라도 될까 하고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목사님도 목사님이고 사모님도 목사님이신데 사모님은 이제 학교 후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세 편을 아내와 함께 같이 시리즈로 그냥 이어서 한 자리에서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실은 여러분 목사가 목사의 설교를 정말 안 듣습니다. 되게 그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 세 편을 너무 순식간에 봤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둘이 동시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광야가 길어서 목사님의 설교에는 광야의 영성이 있어요. 사람 사는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을 하는데

0: 좋은 이웃으로 살았고 또 그런 삶이 그들 가정에 큰 은혜를 가져오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7절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기름이 그 엄청난 기름통에 다 한가득 찼어요. 이분들 부자 된 거예요.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어떤 기름이에요? 엑스트라 버진 초유예요. 왜? 그들이 남겨놓은 게 최고잖아요. 최고를 남겨놓으니까 하나님이 최고를 주셨어요. 이 부자가 됐어요. 그거 팔면 이제 집도 사고 난리 납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에 한 일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가지고 왔다는 말이에요. 왜요?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도 내 거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부자가 됐지만 그들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답을 보십시오. 자, 누구를 위해 써라? 네 집안을 위해서, 네 자녀를 위해 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안 나와요. 여러분, 이 가정은 이걸 가지고 자기들만 가지고 썼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들은 그릇을 돌려줄 때 그 그릇에 다 적정량을 채워서 은혜만큼 채워서 다 돌려줬을 것입니다. 한 가정이 이 땅 가운데 바르게 살아있다면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이웃은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가정의 주인, 가장이 되시고 또 좋은 이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진짜 기적은 과부와 두 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름을 많이 얻은 것이 아니라 그 핍절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삶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교회, 나타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네, 김성현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양중앙교회 김성현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장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셨습니다. 설교 전 방송이 매끄럽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61-793-5888 광영중앙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명의 방송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나윤정 권사님이 진행하시는 평안의 노래 이어지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윤정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능하지만 가장 위험했던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입니다. 그는 평생 전쟁터를 누비며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준 인물이었는데요. 다윗이 곤경에 처할 때마다 요압은 해결사처럼 나타나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임종 직전 자신의 대를 이어 왕이 될 솔로몬에게 평생을 함께한

이 충신을 결코 용서하지 말라는 충격적인 유언을 남깁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요압의 충성에는 왕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판단만 있었죠. 그 결정적인 장면이 압살롬의 반역 때 드러나는데요. 다윗은 아들을 잃고 싶지 않아 나를 보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온 군대가 그 명령을 들었죠. 하지만 요압은 나라를 위해서는 이 반역자를 죽이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나무에 걸려 무력해진 압살롬의 심장에 주저없이 단창 세 개를 꽂아버립니다. 요압에게 그것은 승리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그것은 심장이 찢어지는 비극이었습니다. 요압은 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효율성을 위해 왕의 명령을 짓밟은 것입니다. 그는 주인의 뜻을 따르는 종이 아니라 주인 위에서 상황을 조종하는 지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요압과 같은 방식으로 세워지진 않습니다. 다윗이 스루야의 아들들을 제어하기가 힘들다고 했던 이유는 요압이 하나님의 방식인 용서와 인내, 공의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들인 폭력과 암살, 악한 계략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연약함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의 회개하는 중심 때문에 그를 끝까지 붙드셨지만 끝내 회개하지도 않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았던 요압에 대해서는 준엄한 심판의 결과를 허락하셨습니다. 요압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무서운 경고를 남깁니다.

우리 안에도 요압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압과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교회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라는 말로 나의 혈기와 판단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인이 원하지 않는 승리는 주인을 향한 공격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전리품이 아니라 그분의 아픈 마음과 함께 머무는 상한 심령과 순종입니다. 참된 충성은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성과를 내더라도 주인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면 그것은 실패한 충성입니다.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내 칼을 내려놓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먼저 귀 기울이는 진정한 충성의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순종이 열정보다 앞서야 합니다. 순종 없는 열심은 교만입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윤정이었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봐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들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극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그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온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 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 건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1: 역대하 제29장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여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2: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1: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하세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레의 아들 요엘과 므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니아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소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3: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1: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0: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숫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념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1: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0: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효는 숫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0: 제30장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에 전해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1: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앗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0: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1: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열넷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0: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1: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제31장.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십일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십일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십일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

0: 내려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0: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2: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0: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십일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니아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야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밭과 엘리엘과 이스마기야와 마핫과 브나야는 고나니아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리아와 스카니아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누어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되는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제32장.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도왔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3: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0: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모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3: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0: 하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4: 아수르 왕 산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0: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1: 산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0: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1: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로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로 왕의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루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 지금까지 드라마 바이블을 함께 하셨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흑원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소 되겠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 애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0: 아니요.
1: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마라.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0: 5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2: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고 기록한 이 시편 기자의 확신이 넘치는 고백이 성경을 뚫고 나오는 듯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주님의 선하심을 그분의 때에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어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기를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안입니다.

아멘.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마커스 워십의 주님의 선하심 함께 들었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입니다. 이 고백이 마음을 울리는 것 같아요.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도다.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또 지금은 아무 응답이 없으실지라도, 주님의 그 시간을 기다리며,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끄심 따라 묵묵히 또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론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연주곡

줄리아드 트리오의 주님의 시간에 그리고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연주곡으로 함께 했고요. 안성진 3집 앨범 중에서 주리가 부른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들려드렸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오늘 순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바리톤 홍성선의 힘찬 목소리로 담대하라.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제작 진행의 저는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위기를 만나거나 난관이 닥쳐오면 절대적인 신앙은 빛이 납니다. 휘몰아치는 폭풍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대해야겠는데요. 이 절대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난관 앞에서 좌절하거나 멈추어 서지 않습니다. 성경 모든 곳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품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은혜 베푸실 날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 또 낙심에 있는 모든 분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음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다양한 찬양으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 풍성히 누리시길 축복하면서 첫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세 곡으로 출발했습니다. AJ 워십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이어서 옹기장의 은혜로만 들어가네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양 유턴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시편 102편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주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었던 것들이 이 시간 주님께 눈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 또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고 계시는지 함께 나눠주시면 삶의 용기를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자들 기다리면서 먼저 들어왔던 신청 찬양 나누겠습니다. 1001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인데요. 늘 은혜로운 귀한 방송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딸이 취업이 안 돼서 걱정이긴 합니다. 저희 딸이 주님의 사랑으로 원하는 곳 취업이 잘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청 찬양 하나님의 열심 신청해 봅니다 하시면서 취업 준비생 분들 모두가 힘내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듣고 계실 텐데 또 우리 학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취업 준비생 많으시잖아요. 또 은퇴를 해도 우리는 꿈을 찾아가야 됩니다. 아, 우리가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 있도록 모든 것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곳에 방송에 또 기도 제목 나눠주셨는데 여러분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요. 또 우리 1001번님의 귀한 딸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신 찬양 함께 들을까요? 하나님의 열심.

신청 찬양이어서 두 곡의 찬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조수아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어서 강성훈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컨트리풍의 흥겨운 찬송이었습니다. 어려움이 극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기대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곡 이어 듣고 오셨습니다. 손영진의 예수 이름 높이세, 이어서 소풍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 들으셨고요. 신보라의 오직 예수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신청 찬양 함께 나눌까요? 3664번님께서 이 시간 저녁 먹고 쪽파 까면서 듣고 있으시다고요. 찬양으로 은혜의 시간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그리고 4420번님께서 전도사님 생일 선물로 제가 좋아하는 찬양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하시면서 나의 사랑하는 책 신청하셨는데요. 와,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 찬양 바로 이어서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389번님께서는 기도 제목을 또 보내주셨는데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대요. 대구이신데 하루속히 귀한 목자가 오길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와,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너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좋은 목사님, 또 우리가 섬길 목사님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양한 기도 제목과 또 다양한 사연으로 내 삶의 노래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 계속해서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지선 전도사 앞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4420번님이 생일을 맞아 보내주신 신청 찬양, 나의 사랑하는 책, 지금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신청하신 찬양이어서 두 곡의 찬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짐니의 오신실하신 주, 이어서 홀리원의 찬송편곡 평화라는 찬양.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찬송이 편곡된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일어나는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주께서 일어나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동굴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기도 시간 된줄 믿고요.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두려움의 파도에 맞서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보내주신 문자들 계속해서 이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미라클 모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미라클 모닝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 일과 시작 전에 독서나 운동 등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2016년 미국의 작가 헬 엘로드가 쓴 미라클 모닝이라는 자기개발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는 아침을 보내는 습관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일과 시간 2시간 전에 일어나 자신의 생활습관, 즉 자신만의 루틴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로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미라클 모닝을 하는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은 이미 새벽 기도에서 그리고 새벽 묵상에서 미라클 모닝을 다 경험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사라졌지만 교회의 새벽 종소리가 우리의 새벽을 아름답게 깨우곤 했었지요. 새벽 종소리는 사라졌지만 우리 안에 늘 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새벽을 깨우고 아침에 일찍 시작하는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편안한 그리고 평온한 아침을 맞이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5편 함께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지혜 말씀 시편 75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108편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진정한 미라클 모닝을 은혜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건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어떤 만남은 생각과 삶을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첫 곡은 힐송 워십과 달린 체액이 함께한 Power of Your Love 들으셨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살다 보면 바뀌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억지로 노력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곤 합니다. 설명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때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변화는 내가 내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0: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조찬미의 그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 덴트메이커스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연평완과 오벳이 함께한 한 걸음 한 걸음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God, it's you that we love, where we find our acceptance, where we find our joy. It's you who have made us glad tonight.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알빈 슬라우터의 Made Me Glad, Kiss와 크리스틴 게티의 All Hail the Power of Jesus Name, 그리고 House of Worship에서 이스라엘 휴튼과 네오미 레인이 함께한 Jesus at the Center까지 들려드렸습니다.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man. 당신은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듭니다.

안 들어요라고 하는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에 나온 그런 대사입니다. 누군가 때문에 내가 달라지고 싶다라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영화에 보면 정말 고집 세고 이상한 성격을 갖고 있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요. 이말 때문에 여자의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누군가 때문에 내가 달라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참그 대단한 일이죠.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하면 조금은 다르게 살고 싶어지는 것, 그런 존재를 만난다는 게 정말 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갑자기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자신을 기꺼이 바꾸고 싶게 만드는 혹은 그렇게 만들었던 존재가 있나요?

0: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1: 세 곡에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제이어스의 주의 사랑으로, 어노인팅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홀리 임팩트의 십자가의 사랑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충남 강경의 여고에서 평생을 교직에 몸을 담다 은퇴하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생님이 노년에 몸이 안 좋아 약도 안 듣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학교를 다닐 때 이 선생님의 인품과 가르침에 감동을 받았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시간이 될 때마다 선생님을 방문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병수발을 하며 보살폈는데요. 이 감동의 이야기가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스승의 은혜에 대한 방향이 이뤄 1982년 정부의 기념일로 스승의 날이 제정됐습니다. 탈무드엔 바다에서 아버지와 스승이 인질로 잡힌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몸값이 한 명분밖에 없는 아들.

아이들이 과연 아버지와 스승 중 누구를 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분을 구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아버지를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탈무드에선 선생님을 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아버지는 날 세상에 있게 해주신 소중한 분이지만 선생님은 장차 나라를 있게 할 수 있는 많은 학생들을 교육할 중요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모든 분야의 최우선인 이스라엘의 국가와 사회에 가정의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부모님은 나를 있게 해주신 분이고요. 스승님은 나를 살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효도가 당연한 것처럼 선생님들 향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도 당연한 거겠죠. 내 삶에 큰 가르침을 주신 스승님이 계시다면 감사함을 잊지 말고요. 덕 늦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곡 정필립의 스승의 은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바다에 아버지와 스승이 빠졌다. 어느 분을 구해야 하는가? 탈무드에선 선생님을 구해야 한다고 가르친다고 하죠. 선생님은 장차 나라를 잇게 할 많은 학생들을 교육할 중요한 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질문을 했을 때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만큼 스승님이 얼마나 큰 유익과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채널 리스트 링크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뭐 생각나시는 스승님 계십니까? 저도 계십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기도 하셨고요. 한문을 가르쳤던 선생님이시기도 하신데 혹시 존함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교자, 선자 쓰신 이교선 선생님이셨습니다. 한문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시라 그런지 성함을 이렇게 한자로 칠판에 적으시면서 교선이라는 이름은 바르게 교육한다라는 뜻도 되고 잘 가르친다라는 뜻도 된단다라면서 뜻을 풀이해 주셨던 것으로 첫 소개를 하셨던 선생님이셨는데요. 아,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아주 가끔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 정말 선생님이 아니고 우리에게 스승님이시구나라고 제 가슴 깊이 와닿았던 사건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 사건들을 겪으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고요. 우리를 이만큼이나 생각하고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그 스승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때 받았던 감동과 내가 더 잘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던 것. 그래서 스승님의 존재가 학생들에게는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요. 인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가 바른 길로 가야 될지 또 그렇지 않은 길로 갈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스승님을 만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도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좋은 스승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선생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찬양 함께합니다.

아멘, 물 위로 오라 김형미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생각나는 스승님 계시다면 오늘은 그분을 기억하면서 안부 인사 또 축복의 메시지 전하면 꼭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그분에게 표현해보는 또 그런 의미 있는 날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 이 찬양 함께합니다. 이 땅에 계신 모든 스승님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내 인생의 참된 본을 보여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 참된 스승 예수님을 따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별그대 여러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김현경 작가는 그의 책 사람, 장소, 환대에서 환대란 타자에게 자리를 주는 것 또는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를 환대한다는 것은 단순히 친절을 베푸는 행위를 넘어 타인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자리를 부여하는 행위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잃은 세리와 죄인, 병든 자, 여성, 그리고 어린이 등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그분의 옆에 자리를 내어주심으로 그들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죠. 그 아름답고 영원한 기쁜 소식,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희생을 통해 우리가 존귀한 자리를 회복했음을 알리는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의 어깨를 또 우리의 옆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따뜻하고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한스밴드의 You Smile Don't Cry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 그 사랑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조웅성이 예수나를 사랑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서영은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For Him의 The Love of God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홀리원의 바다로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오벳의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웅재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홍희석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지선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Thanksgiving Band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Only Worship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커스 월십의 그 안에 나 거하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아중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또 뭐 가족끼리나 친구끼리 동료끼리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 우리 삶의 활력이 되기도 하죠. 대한민국에서 알기에는 저 북녘의 사람들은 서로를 감시하고 그리고 때로는 당의 방침에 맞지 않으면 몰래 고발하기도 하고 믿지 못하는 사회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느 부분은 또 그런 면이 있지만 그것도 사람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족끼리 친구끼리 믿고 또 속마음을 터놓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격려하고 또 그 사랑을 나누고 함께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격려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북녘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님들 또 방송을 듣는 북녘기 주민들 가족들을 놓고 오늘도 응원하고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 통일이 된 그날을 기대하고 또 속히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도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하셨어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두고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축복하는 관계인데요. 남북한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지금은 적대시하고 또 대립하고 있지만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한민족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기보다는 이제는 사랑하며 또 참된 주님의 그 은혜를 남북한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이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축복하며 또 격려하며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하는 관계 다르지 않고 우리는 하나라는 것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이 밤입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또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또 하나님의 말씀 찬양들 또 외부의 소식도 함께 전하고 있는데요. 북녘의 복음화와 그리고 탈북민분들 노동자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을 듣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우리 북녘 땅에 있는 성도들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복음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빨리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북한 인권 드라마 오늘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찬송 찬양들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또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 통일을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그 기도의 마음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나누실 수 있어요. 꼭 함께 그 마음 표현해 주십시오.

0: 일할 사람 구한다고 해서?
1: 아, 어서 와요. 우리 식당에서 일하려고요?
0: 네.
1: 식당 일은 해본 적 있어요?
0: 식당에서 일은 안 해봤지만 집안일은 아주 많이 해서 잘할수 있습니다.
1: 그래요? 우리는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60위안씩 주고 있어요. 서빙하는 것부터 배워서 하면 될것 같은데. 중국어는 할줄 알아요? 우리는 한인 식당이라 한국 사람도 많이 오긴 하지만 중국 사람도 오거든요.
0: 제가 열심히 배워서 잘하겠습니다.
1: 우리가 숙식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원래 집은 어디예요?
0: 멀리 진저우 시골에서
1: 그럼 여기 직원 두명 지내고 있는 방을 같이 쓰면 되겠네요. 아, 이름은 뭐죠?
0: 새별입니다. 김새별.
1: 예쁜 이름이네요. 새별 씨, 반가워요. 우리 잘 지내봅시다.
2: 여기 된장찌개 2인분 주세요.
0: 된장찌개 2인분 맛있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2: 저, 혹시 아가씨, 조선족이에요?
0: 에? 아, 네, 그런데요.
2: 아, 요새 탈북한 사람들도 많다던데, 혹시나 해서 물어봤지. 저, 우리가 탈북자들 남한으로 가는 다큐멘터리를 기획 중이거든. 혹시 주변에 탈북해서 한국에 가려는 아가씨 알면 좀 알려줘요.
0: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 예, 예. 아까 저 헌칠한 손님이 뭐라고 하든?
0: 남조선 가려는 여자 알면 알켜달라던데요. 다큐문인가 뭔가 만든다고 하던데.
3: 그래? 야, 정말 좋겠다. 그렇게 한국에 갈 수 있으면.
0: 그게 뭐가 부러운 일입니까?
3: 당연하지. 남한은 여기보다 훨씬 삐까뻔쩍하잖아. 게다가 탈북자들은 여기서 신분증 없어서 숨어 지내는데 거기 가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걸? 가면 돈도 주고 집도 주잖아. 지난주에도 공안 단속 걸려서 내 알던 친구 하나도 붙잡혀 갔다는데 너무 안 됐지.
0: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게 진짜인가?
3: 너 진짜 몰랐네? 아무리 시골에서 살았다고 해도 그것도 몰랐다고?
0: 아, 아닙니다. 저기 손님이 보람다. 네.

0: 우원수라 했던 남조선에 간다고? 그래도 저 사람들 따라서 가볼까? 돈도 주고 집도 준다잖아. 아니 아니 아니야, 저건 함정일 수도 있어.
1: 여보세요?
0: 엄마! 저 은경입니다.
1: 아니 은경아, 아이고, 니 잘 지내고 있었니?
0: 엄마, 저 여기 선양에 와서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길게는 말 못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60위안씩 벌고 있습니다. 내 여기서 열심히 돈 모아서 꼭 엄마 데리러 가겠습니다.
1: 은경아, 니라도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그게 내 소원이다.
0: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엄마 없이 제가 어째 행복합니까? 저 우리 엄마 만나고 또 민호랑 아버지도 꼭 데리고 올 겁니다.
1: 그래, 은경아. 밥 잘 먹고 너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야 된다.
0: 네, 엄마도 너무 힘들게 일하지 말고 쉬면서 일하십시오.
1: 엄마 이제 꺼내야 되겠다. 다음에 또 연락하자.
0: 엄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꼭 구하러 가겠습니다.
2: 샛별씨 일한 지 벌써 1년이나 됐더라고요. 열심히 일해줘서 우리 손님들도 더 늘고 싹싹한 샛별씨 보러 또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고마워요.
0: 아닙니다.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자유꽃도 내주시고 일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2: 샛별씨가 잘해줘서 우리 매상도 늘었는데 수고에 대한 보답으로 보너스를 준비했어요.
0: 에? 보너스라고요?
2: 아휴,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샛별씨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넣었으니까 자, 받아요.
0: 사장님, 진짜 감사합니다. 저 그리고 이런 부탁드리기 미안한데 제가 사나흘 정도 친저우에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2: 그래요. 걱정 말고 잘 다녀와요.
3: 야, 이 갓나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와?
4: 어? 예, 도둑년, 너 잘 만났다. 우리가 니네 5천이 안 주고 사왔는데 너는 도망쳐버리고 니 엄마는 공 안에 붙잡혀서 북조선에 잡혀가고 내 돈 내놔!
0: 공 안에 붙잡혀갔다고요?
3: 지난주인가 누가 신고해서 공안이 이 집에 들이닥쳤다고. 처음부터 니네 같은 것들이랑 엮이는 게 아니었는데.
4: 그 하여간 고마운 줄도 모르고 사는 것들은 벌받아야지. 밥 먹여줘, 집에서 재워줘, 다 해줬는데도 고마워하지도 않더니. 야, 너 내 돈 얼른 갚아. 5천이 안에다가 그동안 니랑 니 엄마 밥 먹여주고 재워준 값까지 더해서.
0: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모순처럼 부리고서 그게 사람이 할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는 북송되는데 지금 걱정도 안 합니까?
3: 뭐? 머슴? 야, 너도 공안 불러줄 테니까 네 엄마하고 감옥 가서 살아봐. 어?
0: 저는 당신들 같은 족속들하고는 상종도 안 할 겁니다.
3: 뭐?
4: 야! 이게 어딜 도망가려고! 너! 얼른 가서 쟤 잡아와라!
3: 아, 진짜, 진짜. 야! 당신 안 들어와! 야! 아이, 야! 붙여!

별님아, 너는 알고 있지? 우리 엄마 무상금 맞지? 우리 아버지는 지금 어디 있니? 내 동생 민호는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까지 이란 공습에 나서며 중동 전쟁이 종파 갈등과 지역 대전 양상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러시아가 800대가 넘는 드론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최소 6명이 숨졌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가 북한의 제한적 핵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며 한미 동맹의 대비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데일리 NK는 중국 공안이 일부 탈북민들을 협조자로 포섭해 한국행 브로커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방산 업체들이 루마니아 방산 전시회에서 무인 전투 체계와 해상 무인화 기술을 앞세워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멕시코 공연 15만석을 매진시키며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보다 높은 스트리밍 기록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대한항공 조종사가 일본 나리타 공항 강풍 상황에서 즉각 복행을 결정해 사고를 막으며 현지에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중 관계가 앞으로 어느 때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회담이 매우 중요한 논의가 될 것이라며 시 주석과 오랜 기간 특별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사람은 서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직접 통화하며 빠르게 해결해왔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함께 환상적인 미래를 만들 것이라며 경제와 무역협력 확대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이번 방중 일정에는 미국 주요 기업 최고 경영자들도 대거 동행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이 중국과의 무역과 사업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미국 기업들의 보다 우호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면 미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며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있습니다. 미중 양국은 최근 관세와 안보, 첨단 기술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져 왔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계 관리와 경제협력 재정비에 나설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UAE까지 이란 본토를 직접 공습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중동정세가 다시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사우디가 지난달 이란 내 목표물을 비밀리에 여러 차례 공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가 이란 영토를 직접 타격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서방과 이란 당국자들에 따르면 사우디는 이란의 반복적인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응해 보복 차원의 공습을 감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역시 지난달 이란 남부 라반섬의 정유시설을 타격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그동안 이란의 공습으로 금융과 관광, 항공산업까지 큰 피해를 입어왔고 이후 이란을 자국체제를 위협하는 불량 국가로 규정하면서 강경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쿠웨이트에서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침투조가 적발됐고 바레인에서도 이란과 연계된 간첩조직이 적발돼 관련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은 전쟁 재개 가능성에 대비해 새로운 군사작전 계획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동 갈등이 단순한 국지전 수준을 넘어 순위파와 시아파 간 종파 전쟁과 지역 대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800대가 넘는 드론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전역을 대규모 공격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정 이후 러시아 드론 수백 대가 발사됐고 현재까지 최소 6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수십 명의 부상자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과 가까운 지역까지 공격 목표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점에 맞춰 이뤄졌다며 러시아가 국제 정치 상황을 흔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공격이 미국의 중재로 이루어졌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3일 휴전 종료 이후 처음 벌어진 대규모 공습이라고 전했습니다. AP통신도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최근 전쟁 종식 가능성을 언급한 직후 공격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측은 푸틴 대통령이 휴전 의사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전장에서는 공습과 교전이 계속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 국제사회의 긴장감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의 한 싱크탱크가 북한의 제한적 핵 공격 가능성을 가정한 도상훈련 결과를 공개하며 한미 동맹 차원의 현실적인 대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DC의 애틀랜틱 카운슬은 최근 진행한 가디언 타이거3 도상훈련에서 북한이 서해 국지전 상황에서 한국 군함에 소형 핵탄두를 장착한 어뢰를 발사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했습니다. 이어 한미연합군의 보복 공습 이후 북한이 독도에 제한적 공중 핵 공격까지 감행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는데요. 애틀랜틱 카운슬의 마커스 갈로스카스 국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경우 미국과 한국이 즉각 전면 핵전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정치적 군사적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인구 밀집 지역을 겨냥한 전면 핵전쟁보다 이런 제한적 핵공격 시나리오가 오히려 더 현실적인 위협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이후 도상훈련은 북한의 추가 미사일 공격과 한미연합군의 제한적 핵 반격, 미군 전략자산 전개 등을 거쳐 결국 전면 핵전쟁으로 확전되는 흐름으로 진행됐습니다. 갈로스카스 국장은 한미 양국이 민감하다는 이유로 이런 논의를 피해서는 안 된다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를 포함해 실제 대응 체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중국 내 일부 탈북민들이 공안의 지시를 받아 한국행을 원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탈북 브로커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중국 공안은 이들을 협조자로 활용해 실제 한국행을 시도하는 탈북민들과 브로커들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랴오닝성과 지린성 등지에서 이런 방식의 단속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지난 3월과 4월에도 실제 체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공안이 탈북민들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동선을 파악했지만 최근 탈북민들이 휴대전화를 두고 이동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새로운 방식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공안은 일부 탈북민들에게 신변 안전과 생활 보장을 약속하며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한 탈북민은 공안으로부터 돈을 줄 테니 한국행 탈북민 검거를 도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알려지면서 중국 내 탈북민 사회에서는 서로를 의심하는 분위기까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중국 내 탈북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북송이라며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런 비극적 상황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방산 업체들이 루마니아 부쿠 레슈티에서 열린 동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 가운데 하나인 BSDA 2016에 참가해 무인 전투체계 기술을 앞세운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루마니아가 대규모 지상군 무인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 방산 업체들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대로템은 다목적 무인 차량 HR 쉐르파와 무인 소방 로봇, 다족 보행 로봇 등을 공개하며 군수와 민수를 아우르는 무인 플랫폼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군용 무인 차량 아리온스 맷과 그룬트, 테미스 K를 전시하며 실제 전장 환경에 맞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강조했습니다. 한화 측은 전시회 개막 전 루마니아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시연 행사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상 무인체계 분야에서도 경쟁이 이어졌습니다. LIG DNA는 무인 수상정과 자율 무인 잠수정을, 한화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전투함과 차세대 기뢰 제거 체계를 공개했습니다. 업계는 루마니아가 나토 동부전선의 핵심 국가인 만큼 향후 K-방산의 유럽 확장 거점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중남미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악 데이터 집계 업체 루미네이트에 따르면 BTS의 정규 5집 아리랑은 발매 첫 주 전 세계에서 7억 건이 넘는 스트리밍을 기록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았지만 브라질과 멕시코가 한국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튜브 통계에서도 브라질과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 등 중남미 국가들이 BTS 음악 청취 상위권에 포함됐습니다. 최근 열린 멕시코 시티 공연은 사흘 동안 15만 석이 모두 매진됐고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까지 공연장 주변에 몰려들며 뜨거운 열기를 선보였습니다. BTS 멤버들이 멕시코 대통령을 예방했을 당시에도 수만 명의 팬들이 광장에 모여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BTS는 오는 10월 콜롬비아와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중남미 주요 국가에서 스타디움 투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소속사 하이브는 중남미 시장이 미국 내 히스패닉 시장과 연결되는 중요한 거점이라며 스페인어권 시장 공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나리타 공항에 착륙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강풍으로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조종사가 즉시 복행을 결정해 대형 사고를 막은 사실이 알려지며 일본 현지에서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일본의 한 항공 전문 유튜버가 촬영한 영상으로 공개됐습니다. 영상에는 대한항공 여객기가 활주로에 접근하던 도중 강한 돌풍을 만나 기체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조종사는 즉시 착륙을 포기하고 다시 고도를 높이는 고어라운드, 즉 복행 절차를 실시했습니다. 여객기는 다시 상승한 이후에도 한동안 흔들림이 이어졌지만 이후 안전하게 착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탑승객들은 비행기가 넘어질 것 같았다, 살아있는 기분이 들지 않았다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객기가 무사히 착륙하자 기내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다는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일본 온라인에서는 조종사의 판단이 대단했다, 고어라운드는 승객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라는 반응과 함께 대한항공 조종사의 침착한 대응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5월 15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금요일 북한의 하늘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6에서 16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9도 사이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습니다. 평양과 진남포, 자성은 오전에 한때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지만 오후부터는 바람이 잦아들고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 15도, 진남포 14도, 강계 12도, 자성 11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평양과 강계 28도, 진남포 자성 26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사리원에서는 오전에 한때 약간 강한 바람이 불 예정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개성 16도, 사리원 15도, 해주 14도, 낮 최고 기온은 사리원 29도, 해주와 개성 28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함경북도는 전 지역이 오전에 한때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원산 12도, 함흥 10도, 청진과 웅기 9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진과 웅기 16도, 함흥과 원산 26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동해 북부의 하늘은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턴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날씨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올해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방송관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구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는 귀한 주말 맞이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하십시오. 샬롬.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이 새벽의 문을 함께 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2편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고백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기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깊은 탄식과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고백한 시편 저자의 22편에 오늘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의뢰하며 고백하며

부르짖는 이 새벽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5월 15일 금요일에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시작하면서 함께 나눈 시편 22편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시며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당신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밤에도 나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거룩하시며 이스라엘의 찬송 후에 좌정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당신을 믿었고 그들이 믿으니 당신께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들은 당신께 부르짖어 구원을 받고 당신을 믿어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구덕이요, 사람이 아니면 모든 사람의 놀림감이요, 멸시의 대상입니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조롱하되 입술을 비쭉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여호와를 신뢰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게 하라. 그가 여호와를 기뻐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시게 하라 합니다. 나를 모태에서 받은 분은 당신이었고 당신께서 나를 내 어미의 가슴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리하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당신께 맡겨졌으니 내 어미가 나를 낳을 때부터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멀리 두지 마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함께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시편 저자의 고백과도 같이 믿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길 원합니다.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며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붙들림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길 소망하고 또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찬양사역자 나무인의 목소리로 찬송했고요. 박신아 콰이어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방금 올려드린 이 찬송을 연주 찬송으로 피아노 연주로 한 번 더 함께하고요. 찬양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주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아유, 저런 사람은 천당에 못 갈 줄 알았는데 천당에 와서 놀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봤을 때에 과연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자가 되었나? 그래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8장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요, 성령을 영접하는 사람이라. 어린아이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이죠. 사실 우리는 어린아이를 그냥 빨리빨리 크게 하려고, 어린아이들은 그냥 어린아이들대로 그대로 키우는 게 좋죠. 너무 빨리 키워도 안 좋고, 너무 늦게 키워도 안 좋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이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어린이 교육을 시키려고 하질 않고 빨리빨리 키워서 어른 교육을 시켜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한 번은 어떤 엄마가 처다들을 출산해가지고 병원에서 자기 남편한테 전화를 해요. 여보 여보 여보, 빨리 대백화사전을 사다 놓으라고 그러고. 왜? 자기 아들 빨리 백화사전 봐서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또 뭐를 뭐를 옆에 집에다가 저길 하라고 그러고. 야, 대형 사전 안 본 사람도 크게 될 수 있고, 본 사람들도 별 볼 일 없을 수가 있죠. 어떤 미국 성도 한 분이 자기 교회를 걸어가는데 소년 네 사람이 길에서 놀고 있어서 그 아이들 넷을 데리고 주일학교 가서 자기가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 몇 년 후에 그 선생님의 생일 축하 편지가 왔는데, 한 통은 중국에 가 있는 선교사, 일하고 있는 제자가 보낸 것이고, 다른 한 통은 연방정부의 은행 총재로부터 왔고, 세 번째 편지는 그 당시에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부터 받았고, 마지막 것은 네 번째 소년 중에 하나로 가르치던 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보가 직접 보낸 친서의 생활 축하 편지였답니다. 그 미국 사람이 자기 교회 가는 도중에 어린아이들 넷이 놀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주일학교 가서 자기가 선생을 맡아서 그 아이들을 가리켜서 몇십 년 후에 그 주일학교 선생님 생일 때 편지가 왔는데, 다 큰 사람들이 되고 중요한 인물이 되었는데, 그때 만약 그 사람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갔다면은 그 아이들은 예수를 모르고 살아왔을 거예요. 어린아이가 작다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지요.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찬양하는 두 곡의 찬송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하리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이 찬양에 이어서 주의 자비가 내려와 어린이 CCN 찬송 앨범 가운데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이 찬양 후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척한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를 만나보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제가 이 찬송가를 선택한 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살아나가지 못하고 자그마한 환경에 마음이 흔들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를 회개하며 앞으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는 마음이 없이 남은 인생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찬송에서처럼 시험을 당할 때도 언제나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 나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세상이 것보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단점보다 장점을 보는 마음을 주시고 정죄함보다 사랑으로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0: 나 자신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서슴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눈물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북한이 고향인 박명옥 자매의 오늘의 선곡을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형제와 자매 여러분, 주님의 뜻 가운데 오늘 하루가 가장 선한 모습으로 펼쳐지기를, 사랑과 말씀이 우리를 통해 전해지기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길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한번더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북한이 고향인 박명옥 자매 선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이 새벽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오늘 하루의 완전한 그림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라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반기고 기뻐하시며 그의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하시리라. 그가 너를 지극히 기뻐하여 크게 노래하시리니. 오늘도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우리의 숨은 눈물까지도 아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크고 영원한 그 따뜻한 사랑 가운데 사랑의 메아리가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첫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고향 북한 땅을 두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 북에서 온 김아영 자매님의 목소리로 만나보는데요. 오늘은 개성에서 태어나 회령에서 가정을 이룬 김소희 자매의 이야기 함께합니다.
1: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앓던 환자를 말씀 한 번으로 일으키신 예수님의 기적에 감동을 받아 그 주님을 부르며 간구했습니다. 38년이나 오래 앓던 환자도 고치신 예수님, 금방 아프기 시작한 나의 무릎을 고쳐주세요. 내가 이 좋은 대한민국에 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서 기도를 했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무릎이 회복되어 교회 찬양대와 탈북민 합창단에 다닐 때에 구두를 신고 거침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무릎을 고치시어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는 초신자에 불과한 저에게 선교회 찬양대 리더의 중책을 맡겨주셨습니다. 밤마다 저를 찾아오셔서 찬양 제목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때부터 아침에 잠에서 깨어보면 저의 영혼이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며 마음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따라 대전에 와서도 탈북민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께서 우리 탈북민

0: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많이 체험하였습니다. 탈북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았기에 탈북민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숨쉬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업을 하려고 하면 그 흔한 요양보호사 일자리도 저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겨우 취업을 해도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났습니다. 한 번은 한 요양원에 취직한 뒤 한 달도 못 되었을 때 새벽 근무를 하는데 날마다 죽고 싶다고 하던 우울증 환자가 기회를 타서 요양원에서 도망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요양원이 발칵 뒤집히어 어르신을 찾는다고 난리가 나고 경찰이 동원되고 요양원 선생님들이 퇴근도 못하고 산으로 들러 찾아 헤매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산에 있는 자그마한 비닐하우스에서 죽기를 기다리며 숨어있는 그분을 발견하게 되었고 저는 이 일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가장 취약계층인 노인들이 산에 가서 부대밭을 일구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60세가 넘는 노인들은 기운이 없어 부대밭 농사를 못하게 되면 자살하려고 아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노인들을 위해 좋은 요양원들이 세워지고 정부에서 돈을 내어 돌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 감퇴와 육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나도 이제 좀 지나면 이런 요양원에 입소해서 침대를 하나 들여놓아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기운도 다 빠지고 기억력 감퇴로 인해 나의 한계를 느끼고 있을 때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시인하게 되었을 때 아무 쓸모없는 저를 탈북민 성경 통독반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고 너무도 과분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두 손 들고 천부여 우지에 없어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의 고백이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이 사랑이 곧 북한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고 그들을 얻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북한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일찍부터 선교사들을 보내주시오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그 땅에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1: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땅, 북한 땅 가운데 흩뿌려진 그 보혈의 능력이 속히 드리울 줄을 믿습니다. 북한 개성에서 태어나 회령에서 가정을 이루며 살았던 지금은 남한에 정착해 살아가고 있는 김소휘 자매님의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북에서 온 김아영 자매 목소리였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본문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1: 사람의 일생은 만남의 일생입니다. 태어나 자라면서 부모님과 만나고 또 성장하는 가운데 형제와 만나고 친구와 만나고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나고 장성에서는 한 명이상 함께할 배우자를 만나고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또 자녀와의 만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일생을 살아온 동안 이 모든 만남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일생이 바뀝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란 말은 주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늘 무언가 불안하고 뭘 해도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물론 서로 각각 각자 개성이 다르고 자기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형제 간에도 의견이 안 맞아서 다투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부는 하루도 안 싸우고 지나지 않으면 뭔가 빠진 것도 타다고 자다가도 깨서 싸웁니다. 싸워요. 왜 싸우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원래 안 맞습니다. 부부는 안 맞는 사람들이 맞춰가는 것이 부부 생활이지 맞춰가는

방법이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상대편을 바라볼 때 상대편을 존중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또 교회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곳곳에 한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1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는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2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고 자녀들을 산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한평생 부모님의 그 사랑의 은혜 감사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셨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오늘 있기까지 만들어주신 참으로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부모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부모님의 뜻을 스스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서 23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자네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나가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높이고 존경하고 자랑하고 대접하고 잘 모시고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공경은 또한 부모님을 위해서 짐을 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경적인 짐도 짊어져야 되고 나이 많으신 부모님을 뒷방 늙은이로 앉혀놓지 말고 부모님의 고독하고 외로운 짐도 나누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위에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부모님이 예수 믿고 부모님이 천국 가시면 우리는 모른 날 다시 천국에서 부모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고 언제나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잠언서 23장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기가 이 부모 공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범사에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넓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주의 사랑을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낙심시키지 말고 사랑으로 잘 양육해서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 때 이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을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생활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유대민족은 이 말씀을 지켜서 모세대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말씀 교육이 유대인 교육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 유대민족인데 유명한 사상가 예술가 정치가들 중에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

0: 것입니다. 말을 배울 때 제일 먼저 외우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나중에 위대한 하나님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들에게 대대로 물려줘야 될 가장 귀한 유산이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물질의 유산은 자들 간의 분쟁과 싸움을 일으킬 수 있지만 신앙의 유산은 자녀들의 일생을 행복한 일생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고 회복되면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자녀와 대화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동시에 잘못된 길로 가면 강하게 훈계하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잠언서 23장 13절 14절은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아이를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바른 길로 가서 장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바른 길을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주님의 견인꾼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오늘까지 존재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돌볼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감사함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본문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 15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남한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북한도 전 지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서울과 제주가 17도, 개성이 16도, 평양과 부산, 광주, 목포, 포항이 15도, 대전과 여수가 14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춘천, 강릉과 대구가 13도, 강계 12도, 함흥이 10도, 해산과 청진이 9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이 31도, 춘천과 대구가 30도, 대구와 광주가 29도, 평양과 강계, 개성이 28도, 해산과 목포가 27도로 보이고요. 함흥이 26도, 강릉과 여수가 25도, 신의주와 제주가 24도, 포항이 23도, 청진이 1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의 하늘은 오전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오후부터는 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까지 함께했습니다. 사랑하기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주변,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또 하나님의 시선이 닿아 있는 그 모든 곳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물줄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사랑의 하루, 감사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주의 은총이 가득하고 아름다운 5월의 새날을 예배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자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로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시며 스승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온전한 감사의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땅의 선생님들에게 대한 감사와 은혜를 기리는 스승의 날이에요.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이 아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0: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처했던 이 문제는 분파와 분란이었죠. 또 시기와 질투 이들 사이에 있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에도 미련해 보이지만 능력이 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이제 너희들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할 텐데 신령한 자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는 신령한 자, 다음 하나는 육신에 속한 자. 앞에서 이제 혼에 속한 자도 이제 나왔는데요. 이 혼에 속한 자라는 말은 성령 없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참고로 여기서 이제 혼에 속했다라는 말은 원문을 그대로 제가 표현한 것이고 여기 그 어제 우리가 묵상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이 혼적인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이제 헬라어로 푸시코스 안트로포스 이렇게 돼서 푸시코스, 푸시케 이제 하나님의 성령 없이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말하는 거고요. 혼적인 사람, 이것을 혼적인 사람이다. 성령과 상관없이 자연적인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늘 본문 1절에는 이제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여기는 이제 육신에 속한 자는 이제 헬라어로 사르키코스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은 이제 성령에 없이 사는 사람, 성령의 것을 받지 못한 채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신령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하는 것처럼 한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도 장성한 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 밥입니다. 밥. 단단한 식물. 그 다음에 젖이죠. 젖은 뭐 소화시키고 씹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냥 재미있게 받아 먹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재미있는 이야기, 예화도 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또 기도에 관한 것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초적인 말씀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좀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또 나의 것들을 내어드리고 충성하고 더 나아가서 물질로 주님을 섬기고 또 십일조의 예물을 고백하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어떤 이들에게는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믿음이 장성함에 따라 점점 단단한 식물까지도 우리가 소화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아직 단단한 것을 온전히 소화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 저주로 먹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전만 찾는다는 것이죠. 자,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자, 아직도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로만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에 의지하여 단단한 식물을 먹고 더 성숙하고 주님께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뭐다?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너희들이 육신에 속해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품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여기 보면은 특별히 너희 가운데 뭐가 있냐? 시기와 분쟁이 있다. 특별히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오늘 말씀은 이제 시기와 분쟁이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특별히 이 시기와 분쟁의 원인이 뭐냐? 이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3절에 보면, 어찌 너희들이 육신에 속해서 사람을 따라서 행하느냐? 그러면서, 나는 바울에게다. 나는 아볼로에게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님파. 어떤 사람은 부목사님파. 어떤 사람은 장로님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시기와 분쟁. 왜 분쟁이 일어나느냐? 아, 누구를 따라야 되느냐는 거죠. 다 주님을 위해 사역하는 사람들이면, 핵심은 뭐냐? 예수님 따라야 된다. 요거겠죠. 자, 5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뭐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자, 여기저기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좋다, 아볼로가 좋다 막 이렇게 싸우는데 다 결국은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역자들이라는 겁니다. 여기 사역자들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는 여러분 영어로 디콘이라고 그러죠. 디콘. 디콘은 집사입니다. 집사. 집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 나라의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디아코노스 하면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운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집의 일꾼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시종이 이제 디콘, 이제 그 집의 집사인데, 다 결국 집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사라는 이 말은 하나님 집의 사역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절대 가벼운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분 가끔씩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유, 저는 이제 겨우 집사밖에 안 돼요. 아니, 뭐 집사밖에 안 됩니까? 집사는 모든 겁니다. 집사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맡아서 담당하는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 거죠. 집사. 하나님의 이 집에 일을 감당하는 사람. 집사.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집사를 다른 말로 하면, 성경, 고린도전서의 표현으로 하면 사역자라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라는 이름에서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 이 이름을 어느 순간 우리가 싹다 사역자라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김사역자님, 이사역자님, 오사역자님, 박사역자님, 양사역자님, 다 사역자로 할수 있죠. 사역자. 그럼 이 사역자들은 뭐 했느냐?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6절에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바울이 씨를 심었으면 아볼로는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줬고, 그런데 결국은 자라게 한건 누구냐? 여기 보면 오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6절에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결국 우리는 이런

그런 일을 하지만 결국 생명이 자라나게 움트게 하는 역할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또 얘기합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이 앞에 6절에도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7절에도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결국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자, 한 가지라는 건 동등하나 동일하나 이런 뜻이죠.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각각 맡은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처음으로 상이 등장합니다. 십자가의 도, 미련한 것을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 이런저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일에 대해서는 뭘 받는다?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지만, 그 다음에 상은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일하며 섬기며 받는 겁니다.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럽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희들의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고 너희는 바울의 밭, 아볼로의 밭, 베드로의 밭이 아니고 모두 하나님의 밭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러니까 부파, 누구파, 누구파에서 나는 누구의 제자다, 누구의 제자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가끔씩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아, 저 사람 내 제자예요. 내 제자예요. 나한테 배웠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는요, 내 제자, 너의 제자가 없습니다. 그냥 사역자들일 뿐이고 예수님의 제자일 뿐입니다. 제자 훈련을 왜 합니까? 예수님 제자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자,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둠에. 자, 바울은 뭐 했느냐? 씨를 심는 교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털을 닦아뒀죠. 그 털을 닦기 위해 사실은 씨를 심기 위해 젖을 먹였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이가 와서 그 위에 세우게 되었다는 거죠. 자, 세울 때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얘기를 합니다. 자, 터 위에 세울 때는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우리가 터 위에 세운데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구원의 확증 위에 우리의 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쓰임받으며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터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워갈 때 두 가지 재료가 나오죠. 두 종류의 재료가. 첫 번째,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2절에. 자, 여기 보면은 재료가 금, 은, 보석이 있고 그 다음 나무, 풀, 짚이 있습니다. 금, 은, 보석은 뭐냐? 불에 와도 불에 타지 않는 비가연성 재료들입니다. 그런데 나무, 풀, 짚은 불이 오면 확 타버리는, 활활 타서 재 밖에 남지 않는 가연성 재료죠. 자, 비가연성 재료, 금, 은, 보석, 이건 뭐냐? 복음의 말씀 진리로 세우는 거죠. 순종으로 세우는 겁니다. 나무, 풀, 짚, 이건 인간적인 지혜와 수사적인 기교와 파벌과 같은 그런 인위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우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가지만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웠던 것이 과연 제대로 세워진가를 검증할 날이 온다는 거죠. 이 검증은 살아가면서 나올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최후의 심판 때 나오는데, 자, 그 공적이 나타날 때 이게 뭘로 나타내느냐? 이 공적이 불로 나타낸다. 그리고 이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한다고 그러죠. 자, 하나님 앞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제대로 세운 건지, 인위적인 걸로 허영으로 세운 건지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자, 여기 보면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열심히 세웠는데 그게 진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세운 것이고, 열심히 세웠는데 그게 정말

순수하게 주님에 대한 순전한 마음과 순수한 동기와 또 헌신과 눈물로 세웠다면 그대로 있지만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바랄 것이다. 잘 세웠는데 아유 불이 오니까 그냥 다 타버리네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너 허영으로 했구나. 너를 위해서 했구나. 너의 이기심을 갖고 했구나. 네가 칭찬받으려고 했구나. 에헴, 내가 그래도 중직자임네 하고 위신 세우기 위했구나. 이런 게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 공적이 나서 아무것도 아닌 게 드러나면 아 이게 망신당하는 거죠. 후회하는 거죠.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불타면 해를 받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 suffer loss라고 되어 있습니다. suffer loss. loss는 손실이죠. 손실로 인하여 고통당한다는 겁니다. 고생한다는 겁니다. 마음 상한다는 거죠. 아니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열심히 시간 내서 헌신했는데요. 봤는데 다 자기 칭찬받으려고 자기 좋아서 한 거예요. 네가 한 일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아니 그래도 주님 제가 이 교회에 이렇게 중직자로 섰는데요. 너 중직자로 서서 나를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한 적이 내가 거의 찾아볼 수 없구나. 다 칭찬받으려고 사람 있는 데서 막 못 뻣뻣하게 세우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했구나.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이 후회가 되겠습니까? 이럴 줄 알면 제대로 할 걸.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suffer. 고생, 마음 고생하는 거죠. 자,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일단 세운 거니까. 그래서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이제 아름다운 것들을 이제 세워가는데 이 세워갈 때 나중에 주님 앞에 칭찬 잘 받기 위해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한테 칭찬받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우리가 받을 상 다 받는 거예요. 자꾸 막 칭찬하려고 아 그만 칭찬하라고 됐다고 상부 깎인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조용히 은밀히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고 그러죠. 은밀하게 주님만 알면 됐고 주님 앞에 신실할 때 끝까지 신실해야 되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멋진 집을 질 때 풀이나 집, 나무, 불로 확 주님이 네가 진 게 진짜인지 알아보자 하고 불을 확 지피는데 홀랑 다 타버린 거죠. 아무것도 안 남아요. 벌거숭이 되는 거죠. 근데 확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어도 끄떡없이 영롱한 보석으로 금으로 다이아몬드로 탁 세워놓으면 잘했다 칭찬을 주신다는 거죠. 그럼 그래서 상급은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섰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큰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 큰 은혜가 정말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구원인지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속썩이는 구원인지가 나중에 주 앞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뭐 됐지? 아니요. 성장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공력이 다 불타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해서 우리의 공력이 주 앞에 설 때 멋지게 드러나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했던 것들이 오직 주님 앞에서만 인정받고 주님께 큰 기쁨이 되고 주님께 성장이 될 수 있기를

0: 주 앞에 남길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으로 찬송한 분량에 이르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분쟁만 일삼는 모습이라면 그 모습은 일반인에게는 물론이요 그 교회를 세운 사도에게 그 이상 가슴 아픈 일이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바울을 이어 아볼로까지 신실하고 주의 능력을 힘입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지도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결과였죠. 나는 이 지도자가 좋습니다. 그는 저 지도자에게 속했어요. 이러한 파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사단의 괴계입니다. 결국 분열의 씨앗이 되고 말 수도 있죠. 우리 신앙의 기초, 우리 교회의 기초는 사람에게 속한 또 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뿐임을 오늘도 잊지 않겠습니다. 깊은 묵상이 목사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자기의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늘은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의 영적 스승이신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을 축복하고 싶고요. 또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께 더욱 감사를 드리는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5월 15일 금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 보내시고요. 우리는 월요일 아침에 기쁘게 뵙습니다. 샬롬.

0: 국동절교회 김대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모두 다 죽는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 사실을 모르는 분 계시나요?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사실 죽어간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사실 죽음이라는 문턱에 하루 더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죽음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여러분은 죽음 이후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천국과 지옥 중 어디 가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지옥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혹시 미국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미국에 도착하면 입국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데요. 입국심사에서 보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비자죠. 미국 비자. 비자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또 얼굴이 잘생겨도 또 심지어는 유명해도 돈이 많아도 절대 입국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유명했어도 돈이 많았어도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그럼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이죠. BC와 AD,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래서 역사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 당시 가장 흉악한 죄인을 죽이는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Good news,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좋은 소식이 되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2000년이 흘러오면서 전 세계로 전해지게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시면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네, 오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과 의심이 자리 잡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오늘 네온의 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입니다. 사방에 꽃이 피고 녹음이 짙어가는 이 아름다운 달을 우리는 가정의 달이라 부르며 서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따뜻해야 할 이 시기에 누군가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인 가족으로부터 가장 깊고 날카로운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혹은 잘 되기를 바란다는 명목 아래 우리 속 분노의 지팡이를 가차없이 내리치는 대상 역시 우리 부모요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 속에 나오는 므리바샘물에 서 있던 모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고 백성들을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반복되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앞에 온유함의 대명사였던 그조차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격해 달한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손에 든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터져나온 물은 백성들의 목마름을 채워 주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도자의 그 혈기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지도한다는 핑계로 혹은 의롭다라는 착각 속에 내지른 분노는 결국 그 자신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가정이라는 광야는 지금 어떠합니까? 부모라는 권위로 혹은 자녀라는 이름의 기대치로 서로를 향해 분노의 지팡이를 휘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를 올바르게 지도하란다는 명분 내세우지만 사실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아이를 향한 분풀이로 기도의 자리에 끌고 오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한답시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지만 그 입술에는 축복보다는 비난이, 강구보다는 원망이 더 많이 쏟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 아이의 고집을 꺾어주십시오. 저 부모님의 완고한 고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며 실상은 내 마음속에 응어리진 독설을 기도의 언어로 포장해 내뱉고 있지는 않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타인을 정죄하고 비방하는 말들은 아무리 기도의 형식을 갖추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는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도한다라는 것은 내 힘과 분노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도는 하나님의 그

0: 거룩함을 내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쏟아붓는 분노의 폭발, 부모님을 향한 날선 원망의 표출은 그 순간에는 속이 시원할지 모르나 결국 우리 가정의 영적인 토양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혈기의 지팡이를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가 가정의 반석에서는 진정한 생명수가 흐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5월의 기도의 자리는 내 안에 무리바의 샘물을 정결하게 씻어내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내 안의 오만과 분노를 회개합니다. 자녀를 내 소유물처럼 여기며 내리쳤던 분노의 지팡이를 내려놓습니다. 부모님을 향해 품었던 해묵은 원망의 지팡이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누군가를 심판하는 재판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긍휼이 흐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입술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제일 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2023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한 가운데 복된 하루 시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해본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함께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로 다가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33장 20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 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피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신명기 34장 12절 말씀을 끝으로 구약성경 신명기 봉독을 모두 마칩니다.

주님과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오늘이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은덕에 감사하고 교권 존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지요. 오늘은 학생들이 선생님께 꽃을 달아드리고 편지도 쓰고 선물로 존경의 마음을 담아 사랑을 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스승은 정말 소중한 분이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스승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은 이런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한 번만 생각해보면 정답이 바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 사랑으로 대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참된 스승의 사랑을 느끼고 언제나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국립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믿음만으론 부족합니다.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격전지에서 구호활동을 하던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는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모든 부상병을 치료했습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간호사는 구해야 할 생명이 있기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라며 상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지를 관찰해 수백 명을 치료했습니다. 결국 간호사는 독일군에게 붙잡혀 의료 중립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총살을 당했습니다. 총살을 당하기 전날 밤 간호사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 모든 사람을 치료해 주었던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애국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던 간호사는 비록 적군이라 하더라도 죽어가는 병사를 그냥 볼 수 없었습니다. 숭고했던 그녀의 삶은 인도주의의 귀감이 됐고 캐나다의 제스퍼 국립공원에는 위대한 간호사였던 그녀의 이름을 딴 에디트 카벨산이 지금도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원수도 사랑해야 합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사람이 하기에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조금 어렵더라도 매일 나를 향한 충만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되도록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베풀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요.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주님께 귀한 것들이여 한국 마드리갈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님이 가신 섬김의 길은 테너 이문균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매주 이 시간에는 여수시민교회 박권주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약속이 있는 순종, 부모 공경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섬기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이 5월은 가정의 달로 우리가 섬기는데, 변해가는 이 시대적 환경 속에서 또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또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의 가정이 이 세상이 원하는 가정이 아니라 진정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회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어버이 주일로 섬기는 진정한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첫 번째로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가정의 깊은 뿌리이자 또한 든든한 반석이고요, 또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인데요. 바라기는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또한 어버이 은혜를 부르는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그렇다면 왜 공경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함께, 그리고 공경할 때에 따르는 복을 바로 알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과 행함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과 공경은요, 신구약 성경에서 변함없이 그리고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언약을 맺고 그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하는 내용이 1계명에서 4계명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하는 내용이 바로 5계명에서 10계명인데요. 그 가운데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부모에 대한 사랑과 공경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5는

0: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바로 부모를 공경하되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 섬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것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며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도 이 하나님 말씀을 결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녀가, 한번 따라 할까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녀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예,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력으로는 세계 10위입니다. 또한 국방력은요, 5위라고 하는 정말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실감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가장 실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여권 파워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나라에도 어서 오십시오, 웰컴하고 환영하는 그런 나라, 이 여권 파워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권 파워가 세계에 몇 위인 줄 아십니까? 예, 어떻게 그래 잘 아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대한민국 여권 파워가 세계 2위라고 하는 것이 그 단적인 증거인데요. 그런데요, 저는 그 이면에 우리나라에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만큼 세계의 경제 10위 대국, 국방력 5위, 대한민국 여권 파워 2위, 전 세계 어느 나라이신지 우리 이제는 코리아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나라가 없고 환영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지만, 그렇게 엄청난 변화와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많이 잃어버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 구조의 변화와 함께 생활 방식의 변화 등, 그 가운데 우리 대가족이 함께 모여서 생활하였던, 정말 가난했던 시절에는요, 비록 먹고 입고 생활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3대, 4대가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부모의 가르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의 사회의 역할을 하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한국교회 또한 전국 방방곡곡에서 폭발적인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조차 어려운 그런 시대적 환경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반증합니까? 그만큼 부모의 가르침이 더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조금도 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 교회와 또한 부모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해결해야 하는 과정인데요. 과제인데요. 이것은 실천할 때에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요? 우리 부모님께 시간을 내어서 연락하거나 또한 찾아뵙는 것, 또한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는 것,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 더더욱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와 환경은 변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가르침은요, 여전히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그런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기자가요, 지금 현재 이런 시대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에 십계명, 우리 교독문, 우리 함께 낭독을 했죠? 교독을 했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라고 말씀합니다. 그분께 청종해야 한다고. 그리고 내 늙은 어미, 시간이 많이 흘렀고

우리 자녀를 키우고 정말 너무나도 고생한 늙은 어미를 어떻게 해요?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서 청종하라는 말씀은요, 순종하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귀 기울여 듣다, 경청하다, 예, 그런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히 여긴다라는 말은 업신여긴다, 멸시하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히 여긴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덧 부모의 나이가 들어서 늙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낳아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낳아주셨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이요 예수는 그리스도심을 믿고 구원을 받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 또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부모가 나이가 늙고 또 나이가 들고 늙었다고 해서 또한 때로는 비이성적인 말씀과 행동을 하신다고 해도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을요 잘 경청하셔서 우리 부모에게 순종의 도리를 다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지혜롭고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약에서 이처럼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그 순종의 그런 어떤 모범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요 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룻. 룻은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 여인입니다. 이 모압 여인인 룻이 남편을 잃은 후에 얼마든지 자신의 살 길을 찾아서 시어머니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가 자신의 살 길을 너는 아직 젊으니까 나를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내 살 길을 찾아서 떠나라 라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빈털터리가 된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끝까지 책임지는 정말 어려운 결단을 하였잖아요. 이 한마디의 고백 속에 루스의 시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의 고백이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룻의 고백이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닐까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이쪽으로 가시면 나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머니가 가진 것이 없어도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끝까지 가겠다고 계속해서 함께 가겠다고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제2의 사사시대라고 부르는 부모의 신앙이 다르고 자녀가 그 신앙을 떠나서 생활하고 있는 바로 지금과 같은 이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신앙 고백이 아닐까요? 이 고백 그대로요. 룻은요. 이방 나라에까지 혼자 되신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그 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밭에서 익숙하지도 않고 그 힘든 일을 하면서까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끝까지 책임지고 섬기고 순종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룻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시간이 지나도 환경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 6절에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 룻이 복을 받았는데요. 1편 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래서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이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릇 의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의인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올바르다 그리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바로 올바르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주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바로 성도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삶을 여호와께서 다 아신다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룻의 삶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요 나오미를 섬기고 공경하는 끝까지 책임지고 순종하는

그 룻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도움으로, 참 쉽지 않잖아요.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에게 주선을 했잖아요. 보아스와 결혼을 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룻은요,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던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고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하늘의 복, 세상의 그 무엇과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부모에 대한 공경은요, 구약 시대뿐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단순한 윤리, 도덕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섬기는 자녀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구약과 신약시대 모두 다, 모든 시대와 또한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바로 자녀의 마땅한 도리이자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사도 바울은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이 다르고 바로 신약시대에 명령하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와 동일하게 시간이 변하고 환경이 바뀌어도 여전히 변함이 없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에서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10계명, 그 가운데서 제5계명을 바로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을 정도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바로 다른 계명들보다 그만큼 더 중요하고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자녀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천륜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또한 이 계명을 지킬 때에 다른 계명들과는 구별되게 보상을, 그런 하나님의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약속이 있는이라고 전제를 두고 있듯이 순종이 뒤따라야 하고 실천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 집중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 정도로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에 어떤 복, 어떤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약속은요, 잘 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입니다.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바울이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바울이요, 구약의 십계명에서 약속하고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라고 하는 문구를 바로 땅에서로 바꾸어서, 바로 내게 준 땅에서, 그것을 땅에서로 바꾸어서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 만방,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성취하신 그 복음이 세계 만방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요 자식으로서 마땅한 본분인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대로 순종하는 가정과 자녀에게 형통의 복과 또한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녀된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도 소위 성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이 그저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가 아니라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와 그 순종하는 삶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 결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그 은혜에, 그 섬김에, 그 희생에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이처럼 자녀들의 부모 공경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모의 가르침과 모범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그대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공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부모의 가르침과 모범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백성 삼으시고 난 뒤에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명령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그 말씀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마음방 가운데에 새기고, 그리고 또 한 말씀을 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할렐루야. 내 자신이 먼저 그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받고 그 말씀에 바로 설 때에,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두 말로 표현한다면 모범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의 신앙교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부모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서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대로 잘 되는 복을 받은 사람 가운데에 이 신약 시대에 저는요, 이 디모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왜 어릴 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디모데는요, 어릴 때부터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당성하였을 때에 사도 바울이 제2차 성교여행 때에 바울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이 누가는 디모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이렇게 소개할 정도로요, 이 디모데의 신앙이 그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났고요,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을 받았죠?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바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고 신뢰하는 그 동역자로 하나님의 그 선교사에게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이제는 장성하여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이 아직까지도 나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정말 나를 정말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게 어렵게 말씀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요, 항상 기도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신앙으로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저와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이 다 다르지만 바로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시민교회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또한 어떻게 생활하는지 잘 아는 그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오늘 마치 디모데처럼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자녀인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이면서 동시에 부모인 성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인 성도들도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모범과 우리의 자녀의 순종은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자녀로서 이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지금도 변함이 없이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어버이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에 한 주간 내내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참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이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설날 때 88세 되신 저희 어머니가 오셔서 약 두 달 정도 저희 집에 머무셨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가 참 늙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 어머니는 많이 늙으셨고, 근데 허리가 아파서 육체적 노동을 해서 허리가 아픈 것이 아닌데, 이 파스를 바르면 낫고 또 파스를 뿌리는 것을 계속 뿌리면 낫는다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파스를 사와라, 파스를 뿌리는 파스를 사와라, 붙이는 파스를 사와라. 제가 그냥 예 알겠습니다라고 그냥 사왔으면 되는데 그 파스 바른다고 낫느냐고 잔소리를 하였거든요. 그래도 사다 줬습니다. 매일 그렇게 허리가 아파서 파스를 바르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으시고 또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보청기를 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에게 변함이 없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아들인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녁에 퇴근하면요, 항상 거의 매일입니다. 많이 힘들제, 피곤하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정하신 시간에 항상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여수시민교회 대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느냐고. 벌써 어머니가 울산으로 가신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 어머니와 같은 성도들의 손을 잡아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 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또한 그렇게 기도를 해드리면서도 정작 저희 어머니가 집에 계실 때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때로는 이성적으로 맞지 않고 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어머니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제대로 들어드리지 못했고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지 못한 것이,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그렇게 공유하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도 목사로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도 몸을 보이지 못해서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전화를 드리는데 우리 어버이날에 제가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우리 어머니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계실 때에 어머니 말씀을 제대로 들으지도 못했고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어머니 용서해달라고 제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래 이놈의 자식아 이제 알았냐고, 넌 정말 못된 놈이라고, 이 불어막심한 놈아,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자 제 어머니는요, 무슨 소리냐고, 무슨 소리냐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내가 미안했지, 오히려 내가 미안했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자녀를 향한 우리 부모의 마음과 사랑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미 어버이날에 부모님을 만나고 오신 성도들도 계실 텐데요, 바라기는요, 더 늦기 전에,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지금 오늘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에 오늘까지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잘 숨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의 고백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이런 모습을요,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의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고 또한 그대로 본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가
땅에서 잘 되고 쓰임 받는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0: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께 인정받는 자녀로 살아가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터전인 세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에서도 칭찬받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1: 감추인 보화, 지금까지 여수시민교회 박권주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2-3844번, 지역번호 061-642-3844 여수시민교회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익성 고성교회 이영세 목사님입니다.
1: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국민들을 주님께서 전쟁으로부터 분쟁으로부터 신이 지켜 주시옵시고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군인, 경찰, 소방관 등 모두에게 같이 하여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이 정말로 평안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취업과 학업과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 위에서 꿈을 꾸는 그런 세대들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16년 5월 15일 스승의 날 좋은 아침입니다. 송복석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를 위한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새날을 겸손한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만나게 하실 사람들과 따스한 사랑을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나누게 될 모든 대화가 아름답고 행복하게 저녁까지 이어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시간과 재정을 기꺼이 흘려보내는 분들입니다. 이들의 헌신과 봉사를 기억해 주시고 한 영혼을 진정으로 품고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심지를 견고하게 하시고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동안 이들의 가정도 바른 신앙으로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게 하옵소서. 심지를 견고하게 하는 그 발걸음, 주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달할 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수고가 즐거운 헌신이 되게 해주옵소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며 오직 믿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아이들과 어떻게 만나는 것이 효과적인지 고민도 많고 장애도 많습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모두의 마음이 열리게 해주옵소서. 이들의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시고 키와 성품, 인격과 영성이 조화롭게 자라나게 해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 학교가 위축돼 가고 있습니다. 선한 지도자들을 통해 교회 학교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바른 리더를 세워가는 교회 학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님의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위한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스승의 날 또 가르치는 영역에 있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하고요. 우리의 목사님, 또 사모님, 전도사님, 우리 셀 리더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뿌린 그 눈물의 기도, 그 헌신, 하늘에 보석이 되어 돌아올 줄 믿고요. 또 현장 교직에 있는 우리 많은 분들, 유치원 선생님들, 어린이집 선생님들, 또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뿌린 작은 사랑의 씨앗이 내일 한 친구의 거대한 믿음의 숲을 이룰 것입니다.

교회 학교의 목적은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성경의 내용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내는 것이래요. 한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자녀를 위해 울어주는 한 사람의 기도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요.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많은 교사 선생님들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라요. 지금 문자 메시지로도 오늘 이 기도문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그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교훈, 여러분의 열정 속으로 찾아가셔서 또 여러분께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이 내용들 공유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 주시면 여러분에게 링크를 보내드리고 10분 이상에게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9003님, 저도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 교수님들께 오늘 감사 인사 카톡과 이메일 한 통을 보내야겠습니다. 안예화 피아노 선생님, 장학용 교수님, 류한호 신문방송학과 교수님, 윤성연 교수님, 최병진 지도 교수님. 엄청 많으신데요? 이야, 스승의 날. 오늘 복된 또 오프닝 많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우리 9539-8918-9520님 외에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어요. 526님, 피디님, 선물 잘 받았습니다. 야, 이번 보이스 간증 이벤트 선물을 제가 이렇게 받을 줄이야. 제가 몰랐는데, 참, 이렇게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526님,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해요. 자, 오늘 복된 금요일 아침인데요. 오늘 인간 수업도 스승의 날 특집으로 함께 할 텐데,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와, 오늘도 은혜로운 또 찬양들, 또 여러분의 사연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특별히 어저께 여러분 인문학을 하나님께 기억나십니까? 너무나 귀한 칼럼이 있었고요. 미소의 힘, 그 영상 보시면 미소가 나오는데 어저께 그 영상 못 받아보셨으면 인문학이라고 샵 1069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힘있게 한번 찬양해볼까요? 우리 찬송가 메들리 예수로 나의

0: 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한국 미드웨스트 대학교 두뇌상담학과 주임 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지난주는 네. 어버이날, 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1: 바빠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0: 아, 스승이야, 나 정신이 없어요.
1: 아유, 그냥 뭐, 아이, 뭐,
0: 네.
1: 스승님은 늘 있으시죠라고
0: 네.
1: 하고, 오늘 그냥 찬양 들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0: 네.
1: 인간 수업 시간에서도,
0: 네.
1: 저희가 이렇게 무언가를 알고, 또 인간 수업까지 이렇게 또 방송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저희는 이 스승, 우리는 다
0: 네.
1: 그동안 이 스승님을 만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0: 그렇죠. 네. 우리가 살면서 스승은, 직접적 스승이 있고 간접적 스승이 있습니다.
1: 그렇죠.
0: 네, 직접적 스승은 내가 삶 속에서 학교에서 또 현장에서
1: 선생님들이
0: 만나는
1: 있고,
0: 분
1: 그렇죠.
0: 선생님이나 선배나 이런 분들이
1: 예.
0: 스승이고 또 독서를 통해서 책 속에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얻는 스승이고 아마 반반씩일 겁니다. 책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인생의 목표를 정했다는 사람, 또 좋은 스승을 만난 사람 이런 거거든요.
1: 저는 박사님 질문하고 싶은 게
0: 네.
1: 혹시 박사님의 인생의 항로 중에
0: 네.
1: 정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선생님 한번 계시나요?
0: 제가 학문적으로는 이제 닥터 로저 스펠리 박사의 두뇌 분할의 이론이라는 그 책을 읽고 제가 완전히 뇌에 꽂혀서 뇌를 지금까지 오게
1: 그때부터
0: 된,
1: 뇌과학자로
0: 지금까지 뇌과학적으로 오게 된그 계기는 바로 그 방향을 제시됐던 그 로저 스펠리 박사의 두뇌 분할의 이론입니다.
1: 와,
0: 네.
1: 그분은 이 마음을 아시나요?
0: 그분은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1999년도에 제가 두뇌 이야기, 브레인 스토리라고 하는 첫 번째 책을 썼어요. 300페이지 두꺼운. 그 책의 표지 모델로, 로저 스펠 박사의 얼굴을 제가 무단으로 썼습니다.
1: 요 또한
0: 네.
1: 박사님도 모르시는데, 야, 그만큼 얼마나 이제 영향이 있었으면 인생의 그 항로를 바꾸게 된
0: 네.
1: 그
0: 그런
1: 스승이
0: 분들이
1: 있었고.
0: 있고 또 이제 제가 그, 이병희 교장 선생님이라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식사 대접하고 이렇게 왜냐면 이제 스승님이 몇안 계세요. 다 돌아가시고 몸이 안 좋으신데 이제 지금 이제 아직도 좀 건강하고 이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 글의 중요성. 아이들이 글 쓰는 거를 보면 글만 봐도 얘가 마음이 아름다운지 안 아름다운지 알수 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정말 글을 잘 쓰게 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일 때 모든 아이들이 백업전하고 인사하고 선생님도 뒤에다 인사하면 안 돼. 이렇게 돌아보고 얼굴 보고 인사받고 이런 걸 철저히 시켰던 아주 현장에서 인성 교육과 독서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서 제가 그걸 받아서 독서 교육을 많이 배우고 했던 그분이 또 계세요. 그래서 두 분이 다한 분은 인성적으로 한 분은 지식적으로 이렇게 두 분의 저에게는 스승이 있습니다.
1: 아, 여러분도 스승이 있으시죠? 아, 특별히 우리 극동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영적 스승이 많으실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
0: 그럼요.
1: 뭐
0: 아,
1: 주님은 우리의
0: 당연하죠.
1: 스승이시고 그렇지만 또
0: 네.
1: 그 아래서 현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목사님, 뭐 사모님, 전도사님, 우리 셀리더 다 있을 텐데 오늘은요. 근데 저희가 스승의 날에 좀 준비한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바꾸는 스승, 너무나 좋은 스승. 그런데 그 스승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들 준비가 되어 있는가?
0: 이제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영적 스승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교회 김만배 목사는 영적
1: 그러겠죠. 예.
0: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매주 들으면서 때로는 이게 왜좀 좌절하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걸 들으면서 제 마음이 항상 이렇게 그분하고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처럼 제가 힘들 때는 꼭그 말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받을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또저 코드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야, 내가 김만배 목사님을 못 만났으면 어떻게 했을까? 난 아마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었을 거야. 그리고 지금의 내 위치는 아마 50%는 우리 목사님이 주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저한테 지식적인 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삶 속에서 내가 아무리 지식을 얻고 그런 분은 책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좌절될 때가 많잖아요. 그때 내가 우리 부모는 멀리 계시잖아요.
1: 그렇죠.
0: 그때 가장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고 세워 주신 분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간증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 김한 목사님. 제 영적 멘토 이런 걸 너무 누구나 그렇겠지만 특별히 저는 아마 어렵고 힘들 때그 기도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지는 이런 거였는데, 물론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도 간절했어요. 간절이 뭐냐면,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날
1: 만날
0: 때,
1: 때.
0: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절대 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간절하다는 뭐예요? 간절하다는 거는 토시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다 써가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걸 갈급했던 것처럼, 학교에서 선생님이 할 때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0: 그분은 나의 멘토가 될 수가 없어요.
1: 어.
0: 책을 읽을 때 이 글쓴이가 왜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런 글을 썼을까라는 마음을 열고 읽지 않고 지식적으로 금을 거가면서 읽는다면 절대로 그 책 속에서 멘토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아쉬운 건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사람이나 글을 판단할 때 지식적으로 판단하는 세상이 됐다는 게 많이 아쉬워요.

0: 성령님으로, 그리고 여러 그 뭐 독서도 그렇고 내가 이런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준비를 갖고 있는가, 이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저는 그 어떤 날보다 의미 있는 스승의 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학교 갔을 때 아이가 보고 듣는 데서 1%도 담임이나 교사에 대한 나쁜 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얘는 철저하게 좋은 소리만 들어요. 근데 자꾸만 나쁜 얘기하면은 일단 마음이 다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이 처음으로 만날 때, 그래서 책을 읽을 때부터도 아이들에게 좋은 얘기만 해서 일단은 마음을 열게 해주는 게 첫 번째다.
0: 예.
1: 그럼 이 아이가 어느 곳에서 꽂힐지 모르잖아요. 또 하나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꽃이라고 하는 거는 참 사계절 피는 꽃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저 같은 경우는 49에 인생의 꽃이 피었거든요.
0: 49에요?
1: 49에. 제가 49까지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49에 방송을 통해서 확 저를 피워주셨거든요. 꽃을. 그럼 49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무슨 꽃일까요?
0: 이야, 매화?
1: 겨울은 아닌 것 같고.
0: 겨울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요.
1: 또 가을 뭐 이런.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을 볼 때, 아, 이렇게 49에도 피는데, 어떤 애는 초등학교부터 맨날 1등만 해. 얘는 아, 꽃이 일찍 폈구나. 우리 아이는 좀 늦게 피겠구나. 그쵸? 좀 더 늦게 피겠구나. 이렇게 아이를 봐주는 모습도 중요하고, 스승 입장에서도 요즘에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아이들이 스승을 스승으로 안 봐요. 우리 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명으로 정말 행복함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행복함 앞에 두려움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애들이 나를 정말 스승으로 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좋은 스승이 없다? 아니에요. 좋은 스승은 참 많은데 좋은 스승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여는 애들이 적다는 거예요.
0: 야.
1: 좋은 부모가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애들이 부모를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좋은 부모가 없지, 좋은 부모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식에게 다 해주고 싶지 자식에게 안 해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각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스승도 많고 좋은 부모도 많은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 적어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보면 좋은 스승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0: 그러면 그 네. 부분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을 네. 어떻게 해야 그럼 할 수 있어요?
1: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에 어려서부터 유치원에 처음 갈 때부터 그때부터 초등학교 갈 때부터 아이들이 온 엄마들 신경을 쓰잖아요.
0: 예.
1: 그때 아이들이 선생님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갖게 하느냐는, 이건 이미 누구의 역할이냐, 부모의 역할이 이미 돼 있어요. 부모가 중간에서 교사와 아이 역할을 어떤 식으로 다리를 놓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얘가 학교 갔다 왔을 때, 야, 니네 선생님은 왜 다른 애만 이뻐, 너는 안 이뻐 안 되냐? 내가 내일 가서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은 아이 듣는 데서 혹시 뭐 니네 선생님 어쩌,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아이는 마음이 다치죠. 선생님은 그런 사람이야. 마음이 열 수가 없죠. 그러면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 우리 김만배 목사님은 100% 좋은 점만 있었을까요? 아닌데, 좋은 점은 이렇게 보이고 나쁜 점은 요만하게 보이니까 좋은 점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행복한 거잖아요. 나쁜 점도 있죠. 근데 누가 무슨 말 하면 흘리잖아요. 왜? 요만하게 보이니까. 그것을 누가 역할을 하느냐? 부모가 역할을 해줘야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역할만 해주면 얘는 크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선생님이 하는 말을 놓치지 않죠. 마음의 문을 열고 눈을 초롱초롱 뜨고 선생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그때 비로소 나도 저런 스승이 돼봐야지. 나도 저런 선생님이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이거고요. 우리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제일 행복한 게 저 커서 박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0: 아, 그 말을.
1: 제일 행복한 거예요. 네,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 있어서 자기 멘토가 전 앞으로 박삼천에게 제 꿈입니다. 막 이런 애들을 보면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래, 너 하나가 100명보다 낫다. 너무 행복한 거 있죠. 네, 그렇게 스승은 그걸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
0: 아니, 저는 박사님 말씀드리면서요. 네. 우리 스승의 그 가르침을 네. 좀 잘 받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훈련들이 참 중요한데
1: 네.
0: 실제 이제 우리 저도 현장에 보면은 이런 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여러 케이스가 있지만 자녀가 이제 학교를 다녀왔어요.
1: 네.
0: 그런데 이 자녀의 어떻게 보면은 그 시야도 딱 그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자기의 시선에서 봤을 때
1: 네.
0: 우리 선생님은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1: 네.
0: 라고 한 것을 느꼈고
1: 그렇죠.
0: 그것을 이제 부모님께 한번 얘기를 한다고
1: 네,
0: 쳐볼게요.
1: 네, 네.

0: 그러면 거기서 부모님은, 야, 너의 편은 엄마고 아빠잖아. 아, 그랬구나. 막 격하게 공감하면서, 아, 그러시면 안 되는데,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1: 그렇죠.
0: 제 박사님 말씀드리면 요
1: 네.
0: 부분도 상당히 지혜가 필요하다는 게 느껴져요.
1: 당연하죠. 선생님이 아이가 어떤 부정적인 얘기하고 우리 선생님은 공부 잘하는 애만 싸고 돌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할수 있는 말은 엄마가 선생님하고 통할 때는 선생님은 너를 참 많이 이뻐하는 것 같더라. 엄마는 니네 선생님 믿을 만해. 나는 믿어. 한마디 툭 하고 말하면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교사에 대한 안 좋은 소문, 안 좋은 게 매스컴을 통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저는 스승의 노래 있죠.
0: 스승의
1: 이
0: 은혜.
1: 노래는 스승의 날만 부르는 게 아니라 매일 불러야 돼요. 예를
0: 아.
1: 들어서 트롯을 매일 부를 게 아니라 매일 트롯의 사랑 타령 이런 게 아니라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이런 노래를 매일매일 부르면 마음이 이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근데 얼마큼 불러요? 1년에?
0: 정말 한번 부르는데 1절만
1: 네.
0: 불러요. 4절까지 안 불러요. 1절만
1: 정말
0: 부르고 다 끝내요, 짧게.
1: 스승의 은혜 한번 가사를 애들 보고요. 써보라고 해봐요. 쓰는 애도 없어요. 그 안에 내용이 정말 어쩜 이렇게 스승의 은혜를 잘 표현했을까? 애들이 이것만 계속 외워도 사절까지만 노래만 불러도 정말 스승의 은혜를 제대로 알겠다. 근데 1년에 딱한번 부르고 매일같이 요새 트롯이나 부르고 그 트롯은 하루에도 10번, 20번 부르면서 이거 한번 부르잖아요. 이게 무슨
0: 예.
1: 말이냐면 그렇게 삶 속에서 스승이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다. 우리들처럼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이런 뭐 고지식하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이게 우리 아이가 그 스승들이 멘토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매일같이 스승의 노래를 한 번씩 부르게 해보라는 거죠. 한 예지만 이렇게 머릿속에서 계속 각인을 매일 부르라는 건 각인을 시켜야 되는데 이 아이 머릿속에는 다른 걸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미디어. 스승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고 왜 매일같이 보는 얘가 들어올 틈을 안 주고 가득 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스승의 은혜를 넓고 어떻게 아이가 스승을 멘토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아쉬워요.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교회 가면은 정말 뭐 크레파스 뭐 암송에서 이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선생님이 좋았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기타 치는 것도 신기하고 선생님 우리하고 놀아주는 것도 좋고 너무너무 선생님이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청년이었었어요. 대학생이고
0: 그렇죠,
1: 청년들이었는데
0: 그렇죠.
1: 스승의 자질이 지금으로 보면 무슨 스승의 자질이 있었겠어요. 우리들을 잘 마음을 알고 놀아줬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그 선생님이 아주 오래 가슴에 남아있다는 거죠.
0: 맞아요.
1: 왜? 처음으로 밖에서 만난 스승이잖아요. 몰랐잖아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가르치다가 나와서 우리들에게 말씀도 가르치지만 노래도 율동도 기타도 해주는 이런 선생님이 지금도 저도 그때 선생님이 그렇게 마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는 정말 참으로 좋은 스승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데 아까처럼 우리가 그 스승을 스승으로 볼수 있는 눈이 없다뿐이에요.
0: 오늘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1: 네.
0: 좀이 시간 정리하면서 오늘 그 눈을 좀 기르고 싶어요. 그
1: 네.
0: 스승을 스승으로 우리 마음속으로 다가오게 할그 준비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좋겠는데요.
1: 네.
0: 오늘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서 두 가지예요. 아이들이 요즘에 학교를 가기 싫어하고 대안학교 가고 이런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얘들은 두 가지입니다. 친구가 좋거나 선생님이 좋으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 공부는 못할 수 있어요. 공부는 못하는데 친구가 너무 좋아. 얘는 학교 가죠. 공부는 못하는데 선생님이 너무 좋아. 학교는 가죠.
0: 그렇죠.
1: 너무 좋아. 이게 뭐예요? 선생님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싶은데 선생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선생님의 사랑을 받을까? 결국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짓이 미운 짓밖에 할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선생님을 사랑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선생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어떻게 친구를 사랑하는 것인가, 거기서 우리가 선생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씩 하나씩 아이가 훈련을 시키면 돼요. 지난번 시간에 우리 부모 사랑하는 방법 얘기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예. 그렇게 10의 1조를 부모를 드리듯이 우리가 선생님한테 뭘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한테 드리는 뭐예요? 선생님이 나한테 주는 말을 마음을 열고, 와, 진짜 그러네? 공감이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앉아 있는 게 그게 내가 선생님하고 나하고 통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선생님이 위상을 올려주고

0: 옛날 우리가 대했던 그런 스승의 은혜, 하늘 같은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1: 좋습니다. 오늘 이 복된 스승의 날 인간 수업 시간으로 같이 했고요. 오늘 영상 링크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신청하시고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준비의 마음이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 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허브

창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인간 수업 영상이 참 귀합니다. 맞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함께 정말 이 받은 감동들을 문자 메시지로 막 표현해 주시는데요. 인간 수업 정말 은혜입니다. 69674596님 지금 선생님이신데 오늘 당신이 더 은혜를 받으셨대요. 아,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선생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간 수업 영상 링크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인간 또 오늘 오프닝 말씀 교회 학교 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문 있었잖아요.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주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고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뭐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극동방송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봤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3: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4: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한 사람을 키워낸다는 거 정말 많은 시간과 사랑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한 일이죠. 예전에 한 교장 선생님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사는 기도로 제자의 인생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참 마음에 남더라고요. 씨앗은 처음에는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뿌려지고 시간이 지나 싹을 틔우고 크게 자라 열매를 맺게 되죠. 기도도 꼭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부모님의 기도, 선생님의 기도, 또 여러 목회자분들의 기도 덕분에 그 믿음의 씨앗들이 오늘의 우리를 여기까지 자라게 한 게 아닐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그래요, 한 사람을 위해 심고 물 주는 일, 오늘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또 기도를 심고 사랑의 물을 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알맞게 자라게 하실 겁니다. 오늘 스승의 날, 우리의 삶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준 분들을 떠올려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사도 꼭 표현해보세요. 짧은 연락 한 통이라도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또 좋은 믿음의 스승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네, 어린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오랜만에 저도 추억을 동심이 소환되는 것 같네요. 오늘 스승의 날 맞아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도 그 선생님의 그 말이 나를 살렸지 하는 한마디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괜찮다. 너는 잘하고 있어. 너는 정말 이걸 잘하는구나.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선생님들의 한마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생님들도 그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포기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 말 한마디가요. 누군가 내 인생에 심어준 믿음의 씨앗이었을지 몰라요. 씨앗은요. 심는다고 바로 열매 맺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당장의 그 열매, 어떤 결과가 안 보여도 묵묵히 가르치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

드릴까요? 참 선생님들 모두 모두 너무 멋지고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또 좋은 말 한마디 심어주면 어떨까요?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요. 요즘 세상은 자꾸 비교하고 또 불안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몰아가는데 우리 교회와 또 믿음의 어른들만큼은 너는 하나님이 만든 귀한 존재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야. 이 말을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언젠가 그 아이의 인생을 붙드는 큰 믿음의 나무로 자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씨앗, 기도의 씨앗, 축복의 씨앗들 많이 많이 심어보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두 곡의 찬송으로 같이 했습니다.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 AJ 워십의 곡이었고요. 선하신 목자. 네, 이 찬양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목자에 관한 두 찬양으로 같이 했는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인도자, 참된 선생님, 우리의 스승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스승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은 특별히 선생님들께 또 나를 많이 가르쳐주고 아껴주신 분들, 떠오르는 분들 계시다면요. 꼭 교단에 계신 분뿐만이 아니라요.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준 선배, 친구, 뭐 가족들도 있고 항상 나의 본이 되어주시는 우리 부모님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스승이라고 여기는, 내가 많이 배운, 내 인생에 큰 가르침을 준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해보는 날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선하신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또 기도로 표현해보는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5508번님이요. 퇴직한 교사라고 소개해 주시면서 학생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던 때가 생각나요. 지금은 다 어른들이 됐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야, 이분이 정말 기도의 씨앗을 심으신 분이네요. 7291번님은 오늘 딸아이 머리 묶어주는데 딸이 엄마 사랑해 이렇게 말해줬는데 그 한마디에 피곤이 다 풀렸어요. 오늘도 좋은 말 많이 심어주는 엄마가 되고 싶다고. 그래요. 우리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심어주는 거, 그게 뭐 참된 스승의 모습이겠죠. 엄마가 가장 좋은 선생님이죠 라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엄마를 그리워하는 8420번님의 사연도 맞아요. 네, 믿음의 본을 보여준 그 누군가의 뒷모습, 그것을 보고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 감사를 표해보면 좋겠습니다. 1994번님, 저는 새신자입니다 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기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대요.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면서 극동방송 들은 지 이제 한 달인데요. 방송이 중독이 됩니다. 다른 어떤 방송보다 중독에 유익이 많은 방송이 바로 극동방송인 것 같아요. 잘 오셨어요. 3267번님, 오늘 찬양들도 너무 좋다고 따라 부르며 은혜 받고 있대요. 고맙습니다. 0691번님, 오늘 엄청 덥답니다.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도해요. 라고 주셨어요. 네, 지금 극동방송 지금 에어컨 공사한다고 에어컨도 안 나오는데 찜통 같은 스튜디오에서 PD들이 지금 며칠째 고생하고 있는데, 아, 정말 덥다는 소식이 겁이 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또 건강하게, 강건하게 또 이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6696번님,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어요. 근데 기꺼이 하나님이 쓰시는 유용한 그릇들 되기를, 또 의의 군병으로 자라나기를 기도하면서 기도의 씨앗을 심고 계시대요. 와, 주님의 군사들이 되겠어요. 의의 군병으로 자라나기를 기도한다는 말씀이 너무 멋지고 도전이 됩니다. 8581번님, 극동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 힘내시라고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또 주변 분들에게 이 믿음의 씨앗, 축복의 씨앗, 또 그리고 복이 되는 축복의 언어들 많이 많이 심어보는 이날 되면 좋겠습니다.

늘 애청하는 극동방송 또 하영 PD님 밝은 목소리 밝은 에너지 좋은 찬양들의 은혜 담뿍 받습니다. 3781번님 아멘 아멘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기뻐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봐요. 환경과 상황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8008번님이 맞아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 예수를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9495번님이 피디님 아멘 아멘 너무 경쾌하고 힘이 난대요.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여러분 나아가보세요.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 0517번님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 힘내보겠다고 또 주셨어요. 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랑을 심는 것, 네, 믿음으로 뿌리고 심고 사랑의 물을 주는 이 모든 행위들이요, 지금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도 반드시 심겨진 그곳에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때가 있으니까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기도의 씨앗을 심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스승의 날 맞아서요. 감사한 스승님들, 선배님들, 우리 목사님들, 또 최고의 스승 되신 우리 예수님까지 생각해보면서 또 감사의 마음 가져봤습니다. 같지만 마시고 꼭 또 표현해보시고 사랑을 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힘찬 라디오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하영이었고요. 주님 덕분에 더 힘찬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네.

0: 새생명 시내가에 새생명 시내가에 오늘의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별빛처럼 영롱한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네, 나태주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시인은 어머니의 사랑만큼이나 따뜻하고 소박한 은으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시를 여러 편 지었습니다. 시인께서 노래하는 어머니는 거창한 영웅이 아니고 늘 우리 곁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는 존재로 그려졌습니다. 그의 시 중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잘 담아낸 구절들과 이야기를 정리하면 몇 가지 다음과 같이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시인 나태주가 말하는 어머니는 꽃을 보듯 너를 본다라는 뜻이고 무조건적인

긍정의 힘을 가진 분이 어머니라고 그는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의 시 가운데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짧은 시이지만 이 시 속에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자세히 그리고 오래 바라봐주며

어머니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시라고 말합니다. 시인 나태주는 평소 강연에서도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을 자주 표현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라는 존재는 세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만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신학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인은 자신이 병석에 누워 힘들었을 때 가장 힘이 되었던 것은 대단한 격언도 아니었고 영웅 호걸도 아니었고 어머니가 차려주신 따뜻한 밥상 한 그릇이었다고, 그리고 힘들 때 애썼다라는 짧은 한마디를 회상하며 어머니만큼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시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의 시가 유독 쉽고 편안한 이유를 어려운 지식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이에게 들려주는 자장가처럼 낮은 목소리로 세상을 위로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시 중에는 어머니를 직접적으로 노래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가장 많이 알고 나를 가장 많이 용서하고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한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어머니. 어쩌면 나태주 시인의 이 시 자체 그 하나가 우리의 어머니를 가장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걸로 다가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곁에 있으면 마음이 놓이고 지쳤을 때 아무 조건 없이 등을 내밀어주는 따뜻함이 어머니에게 있기 때문이죠. 나태주 시인의 시도 우리에게 너는 존재 자체로 충분히 귀하다는 엄마의 목소리를 대신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는 어머니라는 시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라는 말 속에는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머니라는 말 속에는 산맥이 솟아 있습니다. 어머니라는 말 속에는 눈물 흘린 기도가 숨어 있고 어머니라는 말 속에는 따뜻한 아랫목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불효를 하고 세상에 나가 길을 잃을 때도 어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는 커다란 나무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이러한 어머니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어머니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어머니에 대한 그 고마움과 그 은혜를 갚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륜지 큰 도라고 믿습니다. 1차 대전 후에 영국의 처칠이 대독 강경책을 인정받아서 열립 내각의 수당이 되었고 전쟁을 승리로 끌어냄으로써 국민적인 영웅으로 부상했습니다. 영국의 많은 신문 일간지에서 그를 인터뷰하고 최고조에 달한 그의 기사를 냈습니다. 한 신문사에서 이 처칠의 유치원 시절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를 가르쳤던 선생님을 모두 만나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신문 전체에 게재했습니다. 보도를 처칠이 보았습니다. 그 기사를 본 처칠이 신문사에 짧은 편지 한 통을 냈습니다. 귀신문의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스승 한 분이 빠졌습니다. 그분은 나의 어머니라고. 유치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나를 가르쳤던 훌륭한 선생님, 교수님이 다 유명하지만 내 가슴 속에 가장 위대한 선생님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내 어머니라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당시에 세계적인 어머니를 대표하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유명한 참회록을 후세에 남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이고 다른 한 사람은 네로의 황제 어머니 아그리피나였습니다. 아그리피나나 그녀는 남편이었던 클라우디오 황제를 암살시키고 자기의 아들을 일찍 황제의 자리에 올렸습니다.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면 남편까지 죽이고, 아들을 싫어하는 엄마는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아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남편을 죽이고 아들을 황제에 시켜놨는데 그 황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상 가장 악한 황제이고 결국은 그 황제가 자기를 황제의 자리에 앉힌 어머니를 죽입니다. 그게 네로입니다. 그러나 모니카 이 어머니는 아들 어거스틴이 그의 내적 갈등과 정신적인 고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극도의 방탕과 방종의 생활로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사생아를 낳고 허랑방탕한 삶으로

그의 모든 젊은 생활을 유리방황하며 보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하루도 빠짐없이 눈물로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훗날 그는 돌아와 성 어거스틴 되는 유명한 일화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엄마 아빠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임받았던 위대한 인물의 모든 한 가지 공통된 특징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쓰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기 하여 그들의 어머니를 두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에게는 한나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알 수 없는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어머니의 기도와 눈물 가운데 자라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40세에 별세하고 유복자 쌍둥이를 앞에서 아홉 자녀를 키운 무디의 어머니는 밤마다 벽난로 앞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잠든 뒤에는 밤을 새워가며 울며 하나님 이 아홉 자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키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침에는 햇살처럼 맑고 밝은 표정으로 어젯밤 그렇게도 울며 기도했던 그 표정들을 다 지우고 아이들에게 기쁜 노래를 들려주고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웨슬리 어머니 수잔나 19명의 자녀를 성자처럼 믿음의 자녀로 키워 감리교의 어머니라고 유명합니다. 세상에 만난 나의 첫사랑, 내게 처음 언어와 기도를 가르쳐주고 주님과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 그분, 내 신앙의 원적지는 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한 어떤 사모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잘 길러 하나님 앞에 존경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 복된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혹시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벌써 30년이 지나갔습니다만 1993년 스필버그가 만든 이 영화 쉰들러 리스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 당원이자 기회주의 사업가였던 오스카 쉰들러가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1,100명의 유대인들을 히틀러의 대학살 홀로코스트로부터 구해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죽어나갔습니다. 전쟁 중 한탕을 노리고 폴란드로 온 사업가 쉰들러는 나치 간부들과 인맥을 쌓고 유대인의 자본과 노동력을 이용해 그릇 공장을 세우고 큰 돈을 봅니다. 돈에 눈이 어두웠던 그는 오직 이웃만 추구하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치에 의해 무참하게 학살당하는 유태인들, 특히 빨간 옷을 입은 소녀 하나가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큰 충격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는 자신의 공장을 유대인 수용소로부터 안전한 피난처로 만들기에 결심하고 수용소 소장 아몬 괴트에게 그에게 뇌물을 주고 난 뒤에 자신의 공장에 꼭 필요한 숙련공이라며 유대인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쉰들러 리스트, 그가 작성한 명단입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쉰들러는 자신의 전 재산을 틀어 유대인들을 지키며 보호했습니다. 독일이 완전히 폐망하여 없어질 때까지 이미 언급한 대로 1,100명의 생명을 건져냈습니다. 영화가 거의 끝나는 장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생명을 건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금리를 빼서 그것으로 반지를 만들고 그것을 자기들의 생명을 구해준 쉰들러에게 그 반지를 갖다 주는데 반지 안에 글자를 새겼습니다. 그 글자가 한 사람을 구한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이 반지를 손에 받은 쉰들러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오열하고 후회합니다. 그는 자신의 차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차를 팔지 왜 팔지 않았는가? 이 차를 팔았더라면 10명은 더 구원했을 텐데. 그의 가슴에 달려있는 나치 핀, 뺍니다. 그 핀, 이 핀을 팔았더라면 두 명은 더 구원했을 텐데. 자신의 양복에 달린 이 핀까지 빼면서 더 한 명이라도 더 구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그가

부열함에 나타납니다. 기적같이 생명을 구원받았던 유태인들이 진심 어린 안타까움과 한없는 후회를 하고 있는 이 쉰들러에게 사과를 하고 한편 감사하고 위로를 들으며 진솔한 그들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가 행한 일이 얼마나 가치있고 소중한 일인지 당신이 행한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에 쓰여있는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건져낸 것이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태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높은 가치가 무엇인지, 보배로운 것이 무엇인지,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성경도 말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내일 없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우리가 세상에 남겨놓은 많은 재물과 물질들이 허망하게 불타는 것을 내려다볼 날이 있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 광경을 목도하게 된다면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데 사용하지 못한 것을 가슴 찢으며 후회하고 한탄스러워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쉰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처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습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인생이 있습니다. 밤하늘 영롱하게 별빛처럼 찬란하게 아름답게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어둡고 캄캄하며 칙칙한 인생이 있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대조를 이룹니다. 오늘 우리가 멋지고 근사하게 아름답고 예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것 아닐까요?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이란 일백열차를 타고 죽음이라는 낭떠러지의 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갖고 지위를 얻고 명성을 얻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다라도 결국은 빈손으로 떠나가는 인생 백세 종착역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허망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또 다른 인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태양보다 더 빛나는, 아니 태양처럼 빛나는 그런 인생, 밝고 빛나는 영원한 삶이 있다고,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 있다고, 눈부신 빛과 같은 인생,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다는 말이 무슨, 지혜 있는 자가 빛난다고 하였는데 지혜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혜가 뭐죠? 여기서 지혜란 무엇을 가르치는가?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을 가르치는 것 정도 이상입니다. 세상 지식은 우리를 번뇌케 한다고, 근심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기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혜와는 다른 세상의 지식, 세상에 갖춘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2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저도 몇 권의 책을 쓰긴 하지만 글쎄요, 지금보다 훨씬 젊은 날에 책을 안 쓴다. 어떤 출판사에서 저더러 그러더라고요. 그래 보자, 끝까지 네가 안 쓰나 보자. 그 사람의 예언이 맞았습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책을 쓰지 않으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한 50권, 100권 내면 만족할까요? 끝이 없습니다.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사실은 왜 많이 공부하죠? 피곤하지 않은 삶을 살려고, 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려고 많이 공부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은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 무슨 말이에요? 명철하다고 재물 많이 얻는 것도 아니고 공부 많이

없다고 지식 없다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다. 거기에 너무 집념하지 말라는 뜻이죠.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서 1장,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라. 여러분, 지식의 근본, 지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입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많이 배워 명철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가져서 똑똑한 게 아닙니다. 참된 은총과 참된 지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란 결국 어떤 사람을 가르치는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의로운 사람인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을 때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었을 때, 지식을 갖추었을 때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을 때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를 의롭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로 살아요?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래. 돈이 좋아, 돈이 좋아. 돈만 있으면 좋겠어.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다다. 돈에 미친 사람들은 거의 돈 미친 사람처럼 삽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동일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뭐야?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의롭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됩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에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 해같이 빛나리라. 의인이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요.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 그랬죠? 믿는 사람이 그렇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의인이 의로운 삶을 살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음에 합당한 성경적인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그를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여기 오늘 성경 보면 옳은데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이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예수님께 귀의하는 사람,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 그가 참 의인이고 예수님께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 진리에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이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65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 거짓 없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참된 삶, 올바른 삶, 의로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만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자, 그것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남긴 편지 디모데후서 4장, 신약성경 가운데 바울이 정확하게 기록되었다고 판명된 것만 13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13권 성경 가운데 마지막 성경이 디모데후서이고 디모데후서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넉장으로 됐습니다. 그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하라. 뭐 하라고? 한마디로 전도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전도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2절 방금 우리가 5절 읽었는데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0: 지켜라. 범사에 오래 참가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만이 영원토록 빛나는. 재물을 많이 쌓아라. 높은 지위에 올라가라. 명예를 많이. 아닙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 영혼을 구원하면 영원토록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결심,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 사람들이 가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도는 은사가 없어.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은 하나는 전도해야 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전도를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해야만 하고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전도받아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대다수가 전도를 해야만 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전도가. 그렇죠? 아, 잘 돼요? 잘 되는데 우리 교회 예배를 주일날 5번, 6번밖에 못 드려요. 잘 되면 10번, 20번씩 드려야지. 전도 잘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노력,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결심, 우리의 정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 결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 잘하고 내가 설명 잘하고 내가 예화 잘 들고 내가 정말 그럴듯하게 표현 잘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영혼 구원받는 그 일을 말미암아 우리가 뭐요? 하늘에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을 위하여 정말 복음을 나누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 생명 신의 지금까지 수원 종황 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29번에 9000번 수원 종황 침례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5월 15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사랑했더란 이진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전남 동부 극동방송 지사장 국광표입니다.
0: 지사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네. 지사님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순천 동부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시작되는 아침이잖아요.
1: 네.
0: 지사장님 마음이 어떠세요?
1: 아, 네. 저는요. 이 전남 동부 땅에 우리 극동방송을 주신 이유가 지역의 교회들 잘 섬기라고 세워주셨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이번 세미나 강사님들이 정말 좋으십니다. 늘 성도들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선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세미나에 오신 모든 목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이유가 바로 기도하면서 이 일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0: 아멘.
1: 여러분, 극동방송의 모든 사역들은 기도로 준비되어집니다. 오늘 그 기도의 주역들, 극동방송 수요기도회, 기도의 용사들 이 자리에 초청했는데요. 우리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0: 네. 네.
2: 반갑습니다. 임재교회 김인숙 사모입니다.
0: 어서 오세요.
3: 반갑습니다. 세포교회 이금성 사모입니다.
0: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성동교회 유정은 사모입니다.
0: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수요일 중보기도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해오름교회 김순덕 권사입니다.
0: 네. 여러분, 이 네 분 외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시지만 오늘 대표해서 모셨습니다. 뜨란 가족 여러분, 우리 전파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이 기도 링크를 타고 도착을 하면요. 우리 중보